5월 22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소란 괜찮아 였습니다. 봉수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일주일 중에 귀가 제일 얇아지고 유혹에 가장 약해지는 요일이 바로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 나 열심히 일했어. 최선을 다해서 육아했어. 그러니까 좀 질러도 돼 하는 보상 심리에 즐거운 주말을 위해서 돈 좀 쓰면 어때? 이런 기대감이 합쳐져서 그렇다는데요. 다행이죠. 네. 나만 이것저것 사고 싶은 욕망이 막 들끓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좀 후회하더라도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오늘은 마음껏 좀 누려도 될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덕분에 즐겁고 설렜던 감정이 훨씬 더 오래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좀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욕망에 충실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너무 욕망덩어리가 되면 안 되긴 하는데. 네. 아름다운 이야 침봉태규입니다. 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창탄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러블리 도블리 김도훈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0: 좋은 마더스제야.
1: 약국에서 만나요.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5: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케어 원해요?
10: 케어 원해.
9: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0: 케어원 케어.
9: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0: 케어원 케어.
9: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 볼게요. 김경란님이 9개월 우리 다올이랑 매일 같이 듣고 있어요. 안 웃긴 봉디 덕에 피식피식 웃었더니 아기도 이유식 먹다가 따라 웃네요. 매일 아침 어이없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심경이 드는데요, 저는. 네, 우리 다오리가 저 때문에 이유식 먹다가 따라 웃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경란님이 피식피식 웃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안 웃긴 봉디와 어이없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마구 충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좀 유머러스한 그런 DJ인데 네, 아직 조금 닿지 않았나요, 경란님에게? 네, 제가 좀 더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다오리는 좀 닿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날게요. 니오, so sick.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아빠, 이제 아빠 흰머리 보이면 내가 뽑아줄게. 나 쪽집게도 사왔어. 하나도 안 아프게 잘 뽑아줄 테니까 기대해. 와, 아들, 이제 아빠 흰머리도 신경 써주는 거야? 고마워. 앞으로 아들만 믿고 맡겨야겠네. 와, 언제 이렇게 커서 아빠 흰머리까지 뽑아주다니. 정말 코가 찡할 만큼 감동이 밀려올 뻔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아들이 옷도 못 갈아입게 하면서 저를 소파에 앉게 하더니 아빠, 빨리 일로 와. 나 흰머리 뽑아야 돼. 알았어. 절대 까만 머리는 뽑으면 안 돼. 아싸. 아빠 생각보다 흰머리가 많네. 오늘은 일단 10개만 뽑아야지. 조금 이상했죠.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 순간 아내가 친구들이랑 매일 흰머리 누가 잘 뽑나 내기했대. 흰머리 뽑아서 단톡방에 인증한다나 뭐라나. 요즘에도 웃기지? 그럼 그렇지. 어쩐지 효도한다 했더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뭘로 내기를 하는 거지? 개수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라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냥 우리끼리는 딱 보면 누가 제일 잘 뽑았는지 알아. 이러는데 야, 내 흰머리거든? 난 그냥 머리카락만 내놔라 이거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똑같이 유치해지기 싫어서 꾹 참았죠. 그런데 어제는 회식이라 좀 늦게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는 아빠 언제 와? 나 흰머리 뽑아야 된다니까? 아들, 아빠 회식 중이야. 곧 갈 거야. 아, 애들 자기 전에 인증샷 보내야 하는데. 이러다 탈락하면 어떡해. 아빠, 빨리 와, 빨리. 재촉을 하는데 아내 독촉 전화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그날은 저한테 어떤 불효 멘트를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과 실컷 흰머리 사진으로 단톡을 하더니 아빠, 아빠는 흰머리를 더 굵게 나게 할 수는 없어? 아, 아빠 머리가 제일 가는 것 같아. 아, 자존심 상해. 이러는데 아들, 아빠는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 나 이제 새치 염색해버릴 거야. 흰머리 더는 못 내줘. 오늘 사연의 제목, 효자인 듯 효자 아님 불효자 같은 너.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윤건, 김현우, 갈색머리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6783님께는 봉디 생일 주간 특별 선물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생일 주간이어서 좋은 상품을 주는데 이럴 때 막 열광적으로 와 같은 응원 함성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봉디 주간 특별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우와! 우와! 씁쓸하네요. 그냥 굉장히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근데 오늘 사연에서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이 아빠의 흰머리를 뽑아서 뭔가 대결을 하는 건지, 무언가가 더 월등한 뭔지, 그 굵기인가? 머리 굵기? 진짜 궁금한데요. 그 기준이 뭔지가 도통 알 수가 없는데.

더 길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근데 아마 염색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예감이에요. 네. 1부 끝곡은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I Turn to You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제30회 민원봉사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로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추천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1: 우리 돼지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혜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716님의 신청곡 SG워너비의 내 사람 듣고 왔고요. 우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서 염색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멋내기용 염색을 했는데 이제는 새치 염색을 해야 하는 중년 부부가 됐네요. 문득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20대 꽃다운 청춘에 만나 결혼했는데 세월이 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고맙고 사랑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함께하자. SG워너비의 내 사람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꽃다운 청춘에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특히 아이들 태어나고 나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잖아요. 근데 조금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든든한 동반자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0710님께서 친한 언니랑 추어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15년 만에 먹는 거예요. 남편이 추어탕을 못 먹거든요. 근데 언니가 오늘 먼저 먹다고 제안을 하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추어탕 먹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해야겠어요. 추어탕을 못 드시는 분들 의외로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추어탕은 사실 갈아서 나오니까 비주얼적으로 뭔가 좀 먹기 힘들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 미꾸라지라고 하죠.

그 재료가 주는 그 어떤 반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추어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꼭 그걸 시켜요. 튀김을 같이 시켜요. 네, 추어탕이랑 튀김을 같이 먹으면 정말 조합이 좋거든요. 특히 이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357님께서 얼마 전에 혼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봤어요. 계산하려는데 기계에서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삑 계산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아니 저 계산할 거예요 라고 기계에 대고 해명을 했는데요. 뒤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아줌마 기계랑 싸워요 하고 묻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아무 말 없이 계산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동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혼자 허공에 손 흔들고 있었더니 뒤에서 그 초등학생이 버튼을 눌러주면서 아줌마 오늘 기계들이랑 안 맞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너무 웃겨서 혼자 한참 웃었네요. 신청곡은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신청곡만 들었을 때는 뭔가 폭발시켜버리고 싶거나 약간 그게 쿨한 느낌은 아닌데 네, 그건 아니죠.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0910님께서 봉디 이름 적힌 과자 아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 이름이 하율인데 몇 박스째 사서 찾는 중인데 안 나오네요. 친구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봉디가 하율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오, 우리 하율이 속상하겠다. 그죠? 우리 하율이가 이름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하율아

아저씨 이름은 나왔어. 태교라고 나와버렸네 하유라. 아 근데 아저씨도 아저씨가 찾지는 않았고 아저씨랑 같이 일하는 작가 언니가 찾아줬어. 근데 놀랍게도 작가 언니가 아저씨를

이름 놓고 나올 거야. 알았지? 네. 0740님께서 저 출근길에 커피 사러 가다가 머리에 비둘기똥 맞았어요. 퍽 소리가 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카페 앞 손님한테 저 혹시 새똥이에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맞았어요. 급히 회사 1층에서 새똥 묻은 곳만 간단히 감았는데 기분 탓인지 일하는데 계속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로또 살 거예요. 꼭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뭐라도. 아, 그리고 비둘기똥 맞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저 손가락에 맞아본 적 있거든요. 아, 너무 기분 나빠. 진짜 너무 기분 나빠. 예. 그리고 그 타격감이 좀 있어요. 탁 떨어질 때 정말. 우리 앞에 작가님이 두 분이 있는데 미진 작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해. 유영 작가 맞아봤군요. 아주 고개를 급격하게 끄덕이네요. 그 타격감 있잖아요. 그죠? 탁! 그리고 냄새도 진짜 지독해요. 네, 그래서 살짝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똥냄새는 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보리 인어엔 와!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 2부 끝곡으로는 온재은 파란눈 소녀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0: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1: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2: 멍젤?
1: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3: 잘 만들었다 멍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30가지
4: 소스,
5: 90가지
4: 재료에
5: 봄을 담았다.
4: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교, 체육대회 농구선수로 나간 태교와 도훈이었다.
1: 아, 태교야, 내가 패스할 테니까 네가 슛을 넣어.
2: 내가 우리 반 농구 대통령이야. 그 정도는 기본이지. 패스해줘. 아!
1: 뭐야, 너 드리블 못해? 공을 놓치면 어떡해.
2: 아, 쏘리. 아, 손이 미끄러졌어. 다시 나한테 패스해줘.
1: 자, 오케이. 이번에 잘해야 한다. 가.
2: 땡큐. 너무 믿어. 간다. 덩크샷.
0: 하지만 링에 손가락 하나도 안 닿은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농구 대잔치의 스타죠.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던 이 농구 선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감독으로도 우승을 한 적이 있죠.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0: 김민교 마지막 승부 듣고 왔고요. 농구 대잔치의 스타죠. 네, 정답은 허재입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부 홈페이지 선곡표 화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농구 대잔치는 사실 인기가 진짜 많았었죠.
1: 아, 그때는 정말 메이저였죠.
0: 그때는 사실은 연세대와 고려대 그 두 팀이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농구 드라마 따위를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 드라마로 장동건, 심은하 등등 슈퍼스타가 또 태어났죠.
0: 아, 마지막 승부에서 스타가 된 건 사실 심은하 씨구나.
1: 그렇죠. 다슬이.
0: 다슬이. 아, 그죠.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여전히.
0: 보통 뭐 스포츠 선수들은 징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발끈을 뭐 왼쪽부터 막 묶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자님도 이런 징크스가 있을까요?
1: 저는 어떠한 징크스도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거의 모든 순간이 징크스여서 그냥 뭐 꼭 그런 걸 뭐 정해야 되나 뭐.
0: 아니, 삶 자체가 엄청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되게 쉽지 않으셨겠어요. 모든 순간이 징크스면.
1: 괜찮아요. 그냥 저는 약간 내버려두고 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0: 아, 그냥.
1: 그럼요.
0: 사실 뭐 이 인생이 네. 뭐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1: 아, 별 거 없습니다, 여러분.
0: 그냥 뭐 되는 대로.
1: 최근에 제가 바닷가에 자주 갔다 왔더니 약간 약간 너무 관념적인 사람이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네.
0: 바닷가 뭐 두 군데 말고 뭐 누가 보면은 1월 달부터 바다에만 계신 줄 아는데 그냥 오키나와랑 거기 어디죠? 동해 아닌가요? 동해?
1: 동해? 남해입니다.
0: 남해인가요?
1: 네.
0: 남해 그냥 두 번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남해는 심지어 2박 3일 아니었나요?
1: 1박 2일이었습니다.
0: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광고 듣고요.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창탄 개치타로 돌아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뒤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타.
1: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줄여서 개취타. 아침봉을 위해서라면 노래, 춤, 연기 모두 내어주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게스트 김동 기자님 어서 오세요.
0: 아낌없이 주는 나무 김동훈입니다.
1: 네, 근데 그 나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잎이 많이 없어요.
0: 약간 대나무예요, 그냥. 속은 텅 비어 있고.
1: 근데 대쪽 같기는 해. 너무 잘 어울리긴 한다.
0: 저는 굉장히 대쪽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대쪽 같기는 하거든요.
0: 부러지는 게 나아요, 여러분.
1: 맞아. 왜냐면 진짜 김동 기자님 보면은 그런 게 진짜 멋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막 여러 위기가 있거나 그러면 내 삶을 조금 되돌아보거나 아 이런 부분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야.
0: 저는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 다시 만나면 너는 어쩜 그렇게 똑같냐?
1: 어떤 위기를 겪어도 그대로야. 바꾸지 않아. 네. 그 위기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0: 그럼요.
1: 아 저는 그래서 많이 배워요.
0: 네.
1: 네. 오늘도 잊을만하면 도착하는 정말 의외로 수요가 있는 연애 고민 사연이었어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0: 네,
1: 익명을 요청하셨고요. 익명이에요.
0: 역시. 네.
1: 남자분이 보내셨어요.
0: 네.
1: 사귄 지 100일이 이제 막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친 동네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여친이 자기야 나 그쪽에 좀 앉을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제 옆으로 오는 겁니다. 왜 이러지 했는데 몇 분 뒤 주위를 살피면서 휴 다행이다. 아니 우리 엄마가 들어오려고 하잖아. 나 엄마랑 어제 싸워서 마주치기 싫어 이러는데 에? 그게 진짜일까요? 더 소개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두 분이 생각할 때는 여친의 행동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0: 아이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1: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저희 뭐 솔직함을 네. 빼고는 사실은. 네. 네.
0: 일단 이 지금 익명을 요청하신 이 사연을 이 보내주신 분께서 사진과 이런 여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럼
0: 혹시
1: 저희가
0: 그날 대충 입고 나가셨나요?
1: 아 그런 거. 네. 그러면은 기자님은 그쪽에 가깝군요. 약간 어머님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0: 부끄럽다기보다는 어색하다.
1: 어색하다.
0: 아.
1: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부모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만약에

0: 이 남자친구를 그날 처음 보여주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평소에 아마 어머님께는 이 여자친구분께서 내 이상형은 변우석이야. 변우석 닮은 남자랑만 나는 연애하잖아라고 하는데 이 남자친구는 좀 멋있는 분인데 변우석 같은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서 평소 자신이 하던 이야기와 현실의 상대가 다른 것에 어머니가 너무 놀라실까 봐.
1: 그러니까 친구를 마주친 게 아니라 엄마를 마주친 건데요.
0: 그렇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던 거지.
0: 엄마가 아니야?
1: 전에 사귄 남친이었던 거지.
0: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어느 장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1: 전에 사귄 남자친구였던 거야. 근데 그런 거면 어떡해. 좋게 잘 헤어지지 못했어. 왜냐면 사실 이별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뭔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0: 지금 우리 되게 이야기를 잔인하게 지금 끌고 가야 하는 건가요?
1: 굳이?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같아요. 부모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래도 어떤 절차와 그리고 무언가를 갖춰서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약간 우연히 마주쳐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변수는 제가 생각할 때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이 남자 익명분께서 사실 약간 내향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또 하신 거잖아. 내가 부끄럽나? 뭐 나를 보여주기 싫나? 근데 저 같은 타입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 네 엄마가 있어 이러면서 일어나서 들어오시는 분한테
1: 어머니.
0: 가서 어머님 접니다 이러고 인사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어색하니까.
1: 아니면 이게 차라리. 궁금한데 만약에 나는 어머니까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조금 약간 나를 좀 소개시켜주기가 조금 창피한가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난 지 100일이 됐는데 내가 상대방의 친구를 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
0: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설정인데 나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나를 좀 부끄러워한다. 이거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1: 그죠.
0: 네.
1: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게 아니면 어머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1: 왜냐면 어머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렇죠. 만약에 친구를 만난 적이 없거나 뭔가 친구를 소개해주는 걸 좀 꺼려한다 그러면 그러면 좀 약간 그거는 속상한데요.
0: 아유 그냥 앞으로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유 그래 친구들이 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커피 사고 그러면 가장 행복한 엔딩이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어머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깊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어쨌든 좋은 상담이었다.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평을 좀 해보고요. 노래 듣고 그럼요. 오도록 할게요. 박문치 유니버스 쿨한 사이.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탄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소개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피디님 음악 주시죠.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쟤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거나 24시간 열려있는 아침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모두 제보해 주세요.
0: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1: 9096님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잘 못하는 것도 옆에서 우쭈쭈 해주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발휘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팀장님은 칭찬을 너무 안 하는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완전 별로인 분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잘한 일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아 진짜 잘했어. 이건 너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일인데 너무 수고했다. 멋지다 내 후배.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팀장님은 그냥 쓱 보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마세요. 아니 왜? 입 떴다 뭐하게? 결국 팀장님과 친한 선배님이 은근히 술 마시고 왜 칭찬을 안 하냐고 물어보셨더니 칭찬 많이 하면 그만해주셨는데 내가 다 후배들 생각해서 강하게 그러고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인지 방구인지 된장인지 하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니 칭찬 좀 하면 어디가 달라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0: 칭찬을 안 하는 팀장님 때문에 찐 분노가 느껴지는 사연을 지금 만나봤는데요. 오, 이 팀장님 이름이 혹시 황건희 PD인가요?
1: 아 그렇구나.
0: 칭찬을 정말 네. 아 칭찬이 뭐야? 아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되게 긍정적인 어떤 멘트도 하지 않거든요.
1: 그렇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죠? 건데 2년간. 네. 네.
0: 네. 저도 지금 DJ를 하는데
1: 아니 지금 프롬프트에 이런 글이 썼어요. 잘해야 칭찬을 하지요. 야, 아니 죄송합니다.
0: 지금 야가 나왔어. 네. 방송에서 야가 나왔어. 여기서 아우 이거 멱살까지 가면은 그런데 프로포 때 또 잘 좀 하세요라고.
1: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네요.
0: 근데
1: 네.
0: 이런 양반들이랑 일을 하면 피곤하거든요.
1: 그럼요, 진짜 잘났어 정말.
0: 정말 아우 피곤하거든요. 네. 네. 황 PD가 나는 더 피곤하다 근데 그거는.
1: 피부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그래요. 피부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그건 그냥 나이 들어서. 네. 운동 안 하고 나이 들어서.
1: 저는 지금 피부가 반짝반짝하잖아요. 지금 피곤한데도.
0: 네. 나이가 더 많은데. 네. 그냥 노화가 좀 빨리 왔다. 황 PD는.
1: 그런 겁니다. 네. 네.
0: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뭐라고 할까요? 칭찬에 인색한데

0: 연애도 안 하고 있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제가 칭찬을 잘 못했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제가 칭찬을 잘 못 들어요. 칭찬을 정말 제가 정말 최고의 뭐 제가 정말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도 누가 칭찬을 해주면 그게 저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0: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 네. 우리나라는 뭔가 빈말이라도 네. 칭찬에 좀 인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1: 인색합니다.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기자님이 지내왔던 자라왔던 그 환경에서 더 그렇잖아요.
1: 더 그렇죠. 그때는 누가 칭찬을 해요. 저는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보면서
0: 오로지 채찍질만.
1: 당연하죠. 당근이 어디 있습니까? 네.
0: 그죠. 네. 오로지 채찍질만.
1: 그럼요.
0: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가 조금 들거나 그럼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1: 지금은 전혀 아니죠. 네.
0: 근데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지나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런 거죠? 뇌가 굳어 있는 걸까요?
1: 아이고,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0: 아 그런가요?
1: 네. 그 이를테면 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아니고는 스스로에게 관대한 애 아니냐와 또 상관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0: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군요.
1: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관대하지 않는 거구나.
1: 그럼요. 스스로의 어떤 평가 조건이 굉장히 기준이 높아버리니까.
0: 그럼 약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구나.
1: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이런 상사를 데리고 모시고도 일을 좀 해봤는데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야 좋더라 딱 이거 한마디만 해도 근데 파워가 굉장히 커요.
0: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걸.
1: 아 그런 사람도 있나요?
0: 있더라고요.
1: 아이고 네. 반성하세요. 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0: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더라고요. 있긴.
1: 아 있어요.
0: 참. 누군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어이구 참. 네, 노래도 참 그런 걸 했어요.
1: 뭔가요?
0: 백이성 오늘도 참는다. 참 나 누가 참고 있는 건데. 아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국민성장펀드란 반도체와 AI,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에 국민도 함께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국민자금 6천억 원,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10개 자펀드에 투자합니다. 정부가 최대 20% 손실을 부담하고 최대 1,800만 원 소득 공제, 배당소득 9% 분리 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해요. 특히 판매 물량의 20%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에게 우선 배정되는데요. 가입 신청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중도 환매가 어렵고 3년 안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 일부를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기 기자님과 개인의 증상인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어떤 사연도 환영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한때 좋아했던 것들 아주 사소할수록 더 좋으니까요.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기자님 사연 소개해주세요.
2: 7081님 사연입니다. 저의 취향은 추리입니다. 추리 소설이나 추리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 이거? 하면서 추리하고 정답을 맞히는 게 무지 재밌다고는 할까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냄새만 맡고 여보 오늘 저녁 부대찌개지? 내가 딱 맞췄지? 그날 메뉴를 딱딱 맞추고요. 요 정도는 저도 맞출 수 있는데. 초등학생인 딸 아이 표정만 보고 우리 딸 수정이랑 싸웠지 스티커 때문에 이유를 찾아내는 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정답률이 높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좋아한다고요.
1: 일상 속에서 추리하고 정답을 맞추는 게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기자님 추리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2: 야, 질색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니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딱 보면 쟤 누구랑 연애하는 것 같은데
2: 아, 이런 그런 추리는 좋아합니다.
1: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쟤 무슨 일이 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 아 네. 그거는 뭐.
1: 그죠?
2: 그건 가십이죠. 추리하기보다는.
1: 가십에 대한 추리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2: 가십에 대한 추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특히 네. 다른 연애세에 대한 추리.
2: 아 그럼요.
1: 만나기 전 혹은 이별까지도 추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2: 저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지금 어떤 식으로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잊고 계셨죠? 네. 이혼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1: 혹시 본인의 연애사는 그렇게 한번 되짚어 본 적이 있을까요?
2: 저를 울게 만들고 싶으셔서 지금.
1: 그러면은 이런 분한테 어쨌든 추리가 취향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뭐 추리 소설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분에게 혹시 추천할 만한 추리 영화 뭐가 있을까요?
2: 너무 지금 가벼운 추리들을 하고 계시니까
1: 네.
2: 조금 이 플롯도 내러티브도 복잡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추리 영화들을 좀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아 근데 약간 히치콕으로 가면 추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2: 장벽을 좀 느껴보시라고.
1: 아 추리란 이런 거다.
2: 아, 그럼요.
1: 장벽을 좀 느낄 네. 때도 됐다.
2: 부대찌개 아니야?

0: 4천만은 그게 부대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맞출 수 있습니다. 네.
1: 아, 그러니까 추리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말 맛보기를.
0: 그럼요. 네. 한 단계 끌어올리셔야죠 이제 추리를.
1: 아니 그러면 히치콕 말고 요즘 걸로. 요즘 걸로.
0: 요즘은 추리 영화가 예전만큼 잘 나오는 게 잘 없죠.
1: 넷플땡에 나오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007 남자 주인공이 하는.
0: 제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제목들이 하나씩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1: 아, 그 추리 영화가 있는데 네. 저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0: 이렇잖아요. 왜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1: 비난은 아니고 그 넷플릭땡에 있고 시리즈로도 나왔었거든요. 네, 글래스 오니언? 이거 아니에요. 글래스 오니언 아니에요.
0: 글래스 오니언은 이 편의 아마 부제일 겁니다. 저는 부제는 기억하는데 왜 본 제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이브스 아웃이죠.
1: 나이브스 아웃.
0: 네. 네. 결국 제가 영화 평론가답게 좀 걸리긴 했지만 네.
1: 나이브스 아웃 그러니까 나이브스 아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약간 제가 정말 어릴 때 저는 그 코난 도일의 홈즈 시리즈랑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 예, 전집을 다 읽고 있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디오 게임 이런 것도 없으니까 추리 소설이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잘 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라고.
1: 그럼 네. 이런 건 어때요? 뭔가 관상도 네. 추리의 영역일까요?
0: 아이고, 그 뭐랄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 분.
1: 아니 왜냐하면 추리라고 하는 건 사실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내가 추적해가는 거니까.
0: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사람의 네. 어떤 모습이나 혹은 생김새로 네. 무언가를 추측하거나 그려볼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전 시내 나와서 누구 기다리면서 그 역 앞에 있는 사람들의 패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를 머릿속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아니면 그런 거 바로 아나요? 딱 옷 보자마자 저 가격을 딱 아는 그런 거?
0: 너무 잘 알죠.
1: 아, 저도요.
0: 네. 기계처럼 지켜나와요, 그냥.
1: 그죠?
0: 네. 네. 이게 막 같은 코트인데, 아유, 저게 그냥 모직포 같은 건지, 아니면 캐시미어인지, 그냥 저는 한 1kg 정도 밖에서도 약간 나풀거리는 모습을 보면 딱 압니다.
1: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유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0: 아무 쓸모가 없죠.

0: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개인 애청 타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봉골의 여러분도 생각나는 취향이 있으시면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은 기자님이 소개해주세요.
1: 이선주님 사연입니다. 두 분에게도 취향인 시간대가 있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밤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일단 아이도 자고 남편도 자는, 그래서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뭔가 짙은 밤의 느낌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도 이 시간에 들으면 더 진하게 들리고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도 이때 보면 더 달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법 같은 시간대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개취타가 아침에 방송되잖아요. 밤에 했으면 뭔가 봉디랑 김도훈 기자님의 목소리에 홀려 내용은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아침이라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저 아저씨들 왜 저래? 소리가 나오네요. 크크.
0: 이 사연은 우선 패스할게요. 밤 11시에 1시 사이가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 기자님이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1: 2시에서 아침 6시 정도.
0: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1: 네.
0: 왜요?
1: 정말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그 시간에 제일 잘 써져요.
0: 저도 예전에 이 시간대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딱 새벽에. 그래서 저는 날이 밝았을 때 잠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1: 맞습니다.
0: 해가 쨍쨍하게 떴을 때.
1: 너무 좋아요.
0: 네, 그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1: 제가 회사 다닐 땐 그걸 못했는데 프리랜서가 되니까 그게 돼요.
0: 그 너무 좋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
1: 네.
0: 그때. 그때 밤 아무도 없을 때 뭐가 됐든 뭐든 하고
1: 그쵸.
0: 그 해 쨍쨍하게 딱 떴을 때 잠드는 거. 그 뭐라 설명을 해야 될까요?
1: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야 됩니다.
0: 맞아.
1: 네.
0: 딱 일어났는데 또 약간 푸르스름해.
1: 그렇죠.
0: 그걸 참 좋아했거든요. 저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딱 아이들이 다 잠든 한 9시? 9시부터 딱 좋아요. 네. 우선 아이들이 잠들어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0: 저녁 9시.
1: 아, 또 그 고충은 제가 또 몰랐네요. 네.
0: 기자님은 글을 쓰니까 그 시간대가 유달리 잘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1: 저는 어렸을 때도 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0: 어렸을 때도요?
1: 어렸을 때

0: 아직 일하시고요.
1: 네.
0: 세상을 이렇게 고양이 밤고양이처럼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밤 시간대를 좋아하면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
0: 여름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1: 어, 그래요? 아니 네. 왜냐면 이상하네요. 원래 겨울밤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멀쩡히 깨어 있는 거 맞아요?
2: 아 맞아요.
1: 인지하고 약간, 있는 거 맞아요?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2: 그 여름에 그 약간 뜨거운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제 불빛들이 막 있으면서 약간 막 사람들 호르몬 냄새도 막 이렇게 나는 거 공기에 그 여름에 그 있잖아요 약간 그
1: 거짓말 하지 마요. 24시간 내내 에어컨 틀어놓으면서 그 열기를 어떻게 느껴요?
0: 한 10분 정도 에어컨을 건강을 위해서 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밤바람을 이렇게 받죠. 10분간.
1: 어쨌든 나는 저녁이 좋지만 여름을 좋아한다?
0: 그럼요.
1: 그럼 겨울밤은요? 겨울밤.
0: 겨울밤은 그냥 살이 찌는 밤이죠. 네.
1: 여름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0: 저 혼자 사니까 겨울밤에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1: 아 여름밤엔 좀 나가기라도 하고.
0: 나가죠. 그러면. 여름밤에는 나가서 어디 뭐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겨울은 다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온도 때문에.
0: 온도 때문에 못 나가요. 저 남쪽 출신이라서 이 서울의 겨울이 너무 저에게는 혹독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딱 그 여름에 딱 그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 그러면은 아침 6시가 아니네. 왜냐면 여름에는 한 4시 반 5시만 돼도 푸르스름해지잖아요.
0: 저 숫자에 약해요.
1: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기자님은 오늘 약간 그 좋아하는 시간대가 바뀐 것 같아요. 새벽 2시에서 4시 반.
0: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전에 다르게 한 적이라도 있는가 항상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 그냥 급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1: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0: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2: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오늘 개인의 창타임 개치타 기자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4: 잠깐 뭐 PD님 때문에 사고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 즐겁게
3: 그게 약간
4: 했습니다.
3: 오게 튀었죠.
4: 그럼요. 뭐. 네. 완벽할 수는 없죠, 모든 게.
3: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는 PD님이라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하죠.
4: 아유, 뭐 네. 유감 정도인 거죠.
3: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마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칵스 12시이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현장은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강렬한 감정에 휩싸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충격의 도가니.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한 올바른 관용 표현입니다. 도가니는 본래 쇠붙이를 녹이는 단단한 그릇, 즉 용광로를 뜻하는데요. 마치 용광로 안에서 금속이 펄펄 끓듯 사람들의 감정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뜨겁고 폭발적인 감정에 열광의 도가니나 감동의 도가니와 같은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가지요? 사전에 등재된 표현이니만큼 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소고기 부위 도가니와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 타운.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희대의 조선의 악녀 강희빈은 사약을 먹고 현재의 한 무명 배우 몸속으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하루빨리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요. 한 오디션장에서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죠. 아, 10년 후의 꿈이 뭔가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이 신세계에 강희빈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답을 합니다. 강사님 뭐 일이 변하였으니 이번 생에는 학식을 높겠사 뭐가 됐든 1인자의 자리에 오를 것이오. 어떠세요? 우리가 바로 이 강산이 변한 멋진 신세계를 살고 있는데요. 시대의 모래주머니를 덜어낸 당신의 꿈은 뭘까요? 올해 잊었던 꿈을 더듬어보기 좋은 5월이네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남종의 하여튼 듣고 왔습니다. 요즘 반응이 뜨겁죠? 임지연, 허남준 주연의 SBS 금토 드라마 멋진 신세계. 희대의 조선의 악녀 영원히 씌어서

0: 악질해진 무명 배우 신설이와 함께 자본주의의 괴물이라 불리는 악질 재벌 차세계의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 아, 이건 참 신선하네요, 내용이. 자, 잠시 후 2부엔 김초희 감독님과 함께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7: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3: 케어 원해요?
14: 케어 원해요.
1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4: 케어 원해요.
1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4: 케어 원해요.
1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5: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용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등산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려갈 산을 왜 굳이 올라가는가? 뭐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산악 동아리까지 가입해서 다닐 정도로 열성이더라고요. 아야, 너는 산의 매력을 몰라. 산 정상이 얼마나 의리 넘치고 멋진 곳인 줄 알아? 영화 히말라야 같은 거 봐봐야 진짜 눈물이 난다. 좋아하는 영화에서도 왜 산을 봐야 하는지

눈이었지만 뭐 저는 친구가 추천한 영화 히말라야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눈물 흘렸어요. 산악인들의 뜨거운 우정에 감동했달까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아, 나도 산에 가봐야겠어. 어몽길 대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산 하나 정도는 정복해봐야지. 그렇게 친구와 함께 등산에 나섰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관악산. 처음엔 호기롭게 올랐지만 점점 허벅지가 당기고 숨이 차더라고요. 날다람쥐처럼 산을 오르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산을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을 원망했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올라가 마침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낭을 벗어던지며 야호! 와 만세! 소리를 질렀죠.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어깨를 톡톡 치시더라고요. 아우 청년 올라오느라 힘들었지. 자 오이 먹어. 수분 보충해야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아 기운 떨어지니까 초콜릿도 같이 먹어. 여기저기서 제게 오이와 초콜릿을 챙겨주셨습니다. 영화 히말라야에서 봤던 산악인들의 우정과 의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야, 이 맛에 산을 오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끝내면 좋겠지만 체력 부족인 저는 아직 동네 뒷산밖에 가질 못했습니다. 뭐 하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딱 뭐 3개 정도의 산을 더 가볼 예정입니다.

영화 히말라야에서 YB 황정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듣고 왔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황정민 주연의 영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반 중 생을 마감한 후배 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원정을 떠났던 엄원길 대장의 실화를 그린 작품이죠. 관악산, 악자 들어간 산은 다 힘들어요. 저도 서울 경기산 다 갔었는데 처녀 때 관악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보다 그게 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악 들어가 있는 산은 천천히 가시길 바라면서 어디가 있을까? 편한 산? 뭐 청계산 이런 거 좀 괜찮고 뭐 코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 또 힘들긴 한데 수락산이라고 힘들긴 한데 그 밑에 그 편백나무 찜질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 참 좋던데 그렇게 한번 코스를 잡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도봉산 도봉산도 괜찮다. 거기도 막 중간에 계곡도 있고 가는 길부터 계곡이 쫙 펼쳐지는데 진짜 예쁘고 거기 맛집도 많거든요. 장어나 뭐 등등등 아니면 아예 경기도 쪽으로 가셔서 좀 더 이렇게 새도 있고 경기도라고 서울 조금 지나갔다고 참 좋습니다. 영화 읽힌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그럼 우리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에서 로비 윌리엄스의 비욘드 더 씨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9655님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땐 영화를 보면서 현실 도피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맥주 마시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최고더라고요. 아 좋겠네요. 야외 상영장에서. 저는 일본 영화 스윙걸즈를 봤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요맘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쇼츠 뜨는데 그 왜 영화는 아니지만 그 드라마 많이 뜨더라고요. 저만 뜨나? 롱 베케이션이라고 여름에 보는 일드 뭐 기무라 타쿠야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거 뜨니까 아, 괜히 오랜만에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경홍님은 아들이 너튜브에서 타이타닉에 관한 영상을 보고 궁금하다길래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대요. 아하 25년도 더 지난 지금 봐도 역시 디카프리오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타이타닉 주제곡인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화가 이 디카프리오의 미모를 영원토록 담아냈다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드라마의 기무라 타쿠야도 다시 봐도 참 네 아 좋아요. 네 엄마가 돼도 네 잘생기면 잘생긴 거지. 네 아들을 옆에 두고도 네 자 우린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7.7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우리 돼지 포크밸리

0: 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현재 하늘도 맑은 데다 햇볕이 강합니다.

0: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겠고요. 내일은 서울 24도, 모레 27도, 월요일에는 30도로 덥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 조금 비가 내리겠고 호남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3도, 부산 22도가 되겠는데요.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언젠가 만들어질 그 영화를 위해
1: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0: 시네타운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김초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아, 뭐라는 거야.
1: 네, 저 또 왔습니다. 네.
0: 아이, 감사합니다. 3944님이요. 감독님, 저 요즘 드라마 모자무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 푹 빠졌어요. 그것도 강맑은 배우에게. 아, 맞아요. 오늘 요즘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1: 저 뿌듯합니다. 맞아요.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맑음과 그 모자무쌈 끝나고 이제 통화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하면서 맑음 배우님 터졌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맑음 시대가 왔습니다.
0: 세상에. 근데 김초희 감독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석 같은 배우를 발굴해내셨냐고. 캐스팅 능력 완전 네. 인정한다고.
1: 발굴까진 가찬이죠. 그냥 네. 운이 좋았던 건데 사실 제가 정동진 독립영화제 가가지고 네. 자유연기라는 단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강맑음 배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장편 영화를 한 번도 조연으로도 찍어본 적이 없는
0: 진짜요?
1: 거예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진짜 단역 있잖아요. 뭐 대사 한마디 있는 네. 그런 거 한 두 작품 있고 장편 영화 자체를 찍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그래서 주변에서 좀 뜯어말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서 뭘 봤냐면 아, 이 사람은 연기를 할 때 연기를 저는 생각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이 하는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죠. 진짜 그 사람 같이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분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했는데 사실 자유연기랑 그 잔시리는 복도 만치는 너무 다른 영화거든요. 네. 근데도 그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모자무쌈를 봤는데 진짜 그 남편 뒷바라지로 고생하는 의리 있는 진짜 영화사 대표같이 진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화내는 연기를 잘해요 원래. 네. 근데 화를 진짜 화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화가 속에 있는데 꼭 참으면서 하는 연기를 잘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찬실이 할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찬실은 지금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누르면서 하는 걸 잘해서 그게 코믹하게 보이는 건데 이 모자무사에서 주변에 다 말 안 듣는 인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화를 누르면서 하는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상스러운 게 없어요. 전 그분을 딱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아, 이분은 화내는 연기를 하거나 평소에도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박한데 상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에.
0: 맞아, 맞아.
1: 근데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속에 상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세상에 어떻게 네. 그래.
1: 네. 인간 공기청정기입니다.
0: 이야 세상에. 네. 자, 우리 캐스팅의 신 우리 김초희 감독님께서 오늘도 시네타운의 캐스팅 보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리메이크 프로젝트 감독님, 오늘 캐스팅 함께할 작품 어떤 작품일까요?
1: 예, 오늘 리메이크할 영화는 신인 시절 맷 데이먼과 영원한 스승 로빈 윌리엄스

0: 윌리엄스를 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굿윌 아. 헌팅입니다.
1: 너무 좋죠.
0: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에서는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윌 헌팅과 숀 맥가이어 역을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2: 캐스팅 전에 감독님께서 영화 굿윌 헌팅 요즘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오래됐으니까 줄거리를 설명해 주세요.
0: 네,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네, 보시고요.
2: 맞아요.
0: 네,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지만 보스턴 빈민가에서 자라서 MIT에서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맷 데이먼, 바로 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은 우연히 아무도 풀지 못하는 램보 교수의 수학 문제를 지 혼자서 막 푸는 겁니다. 청소부가. 근데 하지만 윌은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램보 교수는 이 윌의 석방을 돕는 대신 그에게 수학 연구와 심리 치료를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상담사들을 거부했던 이 윌이 숀 맥가이어를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윌은 안정적인 삶이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사랑과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되죠. 해피엔딩입니다.
2: 영화 굿윌 헌팅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작품이죠. 감독님께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0: 예, 저한테 굿윌 헌팅은 처음에 볼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볼 때마다 다른 영화예요. 물론 영화가 좀 그렇죠. 근데 처음 봤을 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아, 맷 데이먼 듬직하다. 예, 로빈 윌리엄스 뜻이다. 그 정도였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이 매번 다른 장면이 가슴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숀이 윌한테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 명대사입니다. 이
1: 맞아요.
0: 예예. 네 잘못이 아니야. 사실 이게 원조가 이거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그 장면이 처음엔 그냥 명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한마디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자 동시에 우리가 사실 그 아픔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다. 진짜 듣고 싶은 말인데 평생 그 한마디를 못 듣고 사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뭐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2: 많죠, 많죠.
0: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영화는 자신을 돌아보기는 계기와 위로가 되는 영화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와, 영화 굿윌 헌팅의 윌과 숀 어떤 성격의 인물일까요?
0: 네. 이 굿윌 헌팅의 윌은 겉은 거칠지만 속은 불안정하고 상처가 많은 인물입니다. 천재적이지만 반항적이고 누가 가까워지려고 다가가면 상처받기 전에 먼저 도망치는 스타일이죠. 이 전형적인 해피형 아니겠습니까? 여자들 이런 남자
2: 너무
0: 만나면
2: 싫어.
0: 네, 환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화니까 영화에서는 뭐 괜찮죠. 뇌를 속삭이는 거 아니니까. 사실 머리는 천재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학대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감정 표현에도 서툴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데 의리는 또 강해서 한 번 깊은 인연을 맺으면 애정을 주고 진심을 다하는 타입입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또 누구보다 유쾌하고 입담도 좋고요. 그런 윌 앞에 나타난 그 교수님 쇼는요. 상처를 이해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죠. 예, 무조건 감싸주기 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게 타이를 줄도 알고요. 예,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어딘가 외로움도 느껴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윌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요. 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유머와 인간미도 있어서 상담사 그 이상으로 선배 같은 느낌이 드는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숀이 영화 역사상 가장 따뜻한 어른 캐릭터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너무 뜨시잖아요.
2: 그립네요.
0: 네, 그립습니다.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
2: 영화 굿윌 헌팅의 윌 헌팅과 숀 맥가이어.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할 때 어떤 부분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0: 네, 저는 이번 캐스팅은 또 눈빛. 눈빛으로 연기하는 배우를 생각해 주시면
2: 중요하죠.
0: 좋겠습니다. 네, 굿윌 헌팅에 뭐 액션이 있습니까? 반전이 있습니까? 없죠. 두 남자가 마주 앉아 하는 대화. 여기서 이제 눈빛이 중요하니까요. 뭐 그래도 배우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눈빛입니다. 네. 우선 윌은 천재인데 상처투성인 인물인데요. 이걸 대사로 설명하면 영화 망해요. 눈빛 하나로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해. 그거랑

0: 나 사실 너무 두려워. 이게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한 얼굴에 자신감과 결핍이 공존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표정이 입체적인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런 배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쇼는 캐스팅하기가 유일보다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일단 쇼는 듣는 연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배우님도 아시겠지만 듣는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맞아요. 그 상대편이 대사를 하고 있으면 내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지
1: 잘 들으면 되는데 참 그게 안 되죠.
0: 그게 진짜 어렵죠. 그리고 진짜 듣는 것처럼 하면 또 그 표정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배우. 가만히 있는데 화면을 꽉 가득 채우는 배우. 어떤 분이 있을까요?
1: 자, 영화 구디런팅이 리메이크가 된다면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 어떤 배우가 윌과 숀 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우리 테리우스들이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서 캐스팅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두 캐릭터 중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초희 감독님이 뽑은 최종 캐스팅에 선정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려요. 보내주시는 동안 영화 굿 런팅에서 한 곡 들어야죠.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영화 굿윌 헌팅이 리메이크가 된다면 어떤 배우들이 윌과 숀을 연기하면 좋을까요? 시네타운 테레오스들이 뽑은 후보들 살펴볼게요.
1: 네, 8490님입니다. 윌 역에는 더 글로리에서 차가운 모습도 보여줬고 따뜻한 모습도 보여줬던 이도현 배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어울린다.
1: 왠지 예민하면서도 상처 많은 청춘의 얼굴이랄까요? 숀 역에는

0: 송강호 배우요. 장난스럽게 얌마 그러면 안 돼 하다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윌을 지켜줄 것 같지 않나요?
1: 오, 그러네요. 우리 제니퍼 윌 역에는 왕과 사는 아 나왔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역을 맡았던 박지훈 배우 저도 생각나는데 쇼.

0: 면 당장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1: 네. 지유나 님입니다. 저는 먼저 윌 역에는 이재훈 배우요. 영화 파수꾼에서 반항아의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그게 윌의 어두운 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웃을 땐 너무 또 귀여워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쇼 역에는 설경구 배우 추천합니다. 설경구 배우가 대사 한마디 툭 던질 때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덜 치유된 어른 느낌을 표현하며 쇼원 역도 잘 하실 듯.
2: 네. 9386님은 저는 윌 역에는 변유한 배우, 쇼원 역에는 김윤석 배우 조합으로 캐스팅해봐요.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조합인데요. 변유한 배우는 까불까불하다가도 순식간에 눈빛이 변해서 진지해지니 윌 역과 잘 어울릴 것 같고, 윤석 배우님은 완득이 느낌의 선생님을 좀 더 나이 지긋한 버전으로 한 번 더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1: 슈퍼맘님입니다. 윌 역에는 임시한 배우 추천해요. 임시한 배우에게는 조용한 천재 느낌 나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엄청 잘 풀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반항도 잘할 것 같네요. 쇼원 역에는 정진영 배우요. 얼굴에 벌써 나 따뜻한 교수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잖아요. 조용하면서 단단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실 듯합니다.
2: 4168님은 윌 헌팅 역에는 폭군의 셰프에 나왔던 이채민 배우, 거칠고 반항적인 천재 역할 잘 풀어낼 것 같다고. 숀 맥과이어 역에는 류승룡 배우, 속 깊고 따뜻한 진짜 어른의 역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캐스팅해봤습니다 하셨어요.
1: 5424님입니다. 윌 헌팅 역할에는 최현욱 배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과 뒷골목 청춘의 생동감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보스턴 남쪽 출신의 거칠고 반항적인 노동자 청년의 에너지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숀 맥가이어 역할에는 이성민 배우요. 로빈 윌리엄스가 보여준 소탈하고 친근하며 감정의 밑바닥을 긁어내는 연기에 제격이고, 권위적인 교수라기보다는 동네 아저씨 같은 투박함 속에 깊은 인간미를 숨긴 숀을 훌륭하게 소화하실 것 같습니다. 이성민 배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분 맞아요. 진짜 선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리얼한.
2: 맞아요. 오늘은 진짜 보내주신 캐스팅들이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와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배우분들 참 많네요. 네. 네. 고민했네요.
1: 고민 좀 됩니다.
2: 그러니까
1: 오늘.
2: 누굴 뽑아야 되지?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그럼 김초혜 감독님이 픽한 최종 캐스팅은 누구일지 한번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시간 괜찮으세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아, 네. 네. 머리를 1.5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리 질러! 고! 야! 기뻐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제작 시네타운, 원작 1998년 영화 굿윌 헌팅, 캐스팅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윌 헌팅 역의 박지훈,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숀 맥가이어 역의 이성민, 도움 주신 분들 제니퍼 5423님께 감사드립니다.
1: 자, 제니퍼 5423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윌 헌팅 역엔 박지훈,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숀 맥가이어 역에는 이성민 택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최종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그 박지훈 배우는 제가 왜 꼽았냐면 네. 표정이 입체적이고 눈빛으로 연기해야 되잖아요. 아, 이분이 연기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천재성과 이 결핍이 공존하는
1: 맞아요.
0: 얼굴. 또 다른 얼굴의 박지훈 꼭 보고 싶습니다.
1: 반항도 하면서.
0: 네. 네. 그리고 그 이성민 배우요. 이거 어려운 캐스팅인데 잘 골라주셨던 것 같아요. 배우가 듣는 연기가 진짜 어렵다고
1: 맞아요.
0: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연기 귀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따뜻함이 평소에도 연기 안 하실 때도 진짜 마음이 되게 따뜻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박지훈 씨가 진짜 연기한 그 영화를 진짜 보고 싶어요.
1: 그러네요. 네.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 추희 감독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영화 굿윌 헌팅에서 한 곡 들어요. 알 그린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이 곡 듣고 우리 클로징 멘트는 추희 감독님이 해줄게요.
0: 오늘도 영화처럼.
1: 아이, 감사합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선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괜한 99%의 걱정 때문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500번 돌리고요 이미 망해버린 최악의 엔딩까지 상상하느라 기빨리고 시간을 허비하곤

나잖아요. 하지만 이 금쪽 같은 금요일을 그렇게 보내기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깝다는 거. 자, 오늘은 괜한 걱정, 셀프 불안은 잠깐 꺼두고요. 웃음이랑 자신감 풀충전해서 당당하게 이 금요일을 즐겨보자고요. 마음 놓고 즐기는 만큼 더 행복해지는 프라이데이.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이 던던댄스를 들으니까 진짜 여름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참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데, 아무튼 우리가 좀 걱정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이제 레몬 사탕이긴 한데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떠올리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그냥 걱정 인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입시도 삼수를 했거든요. 근데 딱 이제 현역 고3 때랑 재수 때 이런 걱정이 가득 차 있었고,

삼수 때 그걸 좀 놓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참 늘 현재를 참 살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에만 잘 있으면 되는데 현재에 있을 때도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과거하고 미래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진짜 그 이 순간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빡 들면서 뭔가 삼수할 때는 조금 더 그 현재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정말로 그 이전에 걱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결과가 이제 좋게 돼서 드디어 그때 이제 입시를 끝내게 됐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도 너무 과거하고 미래에 있지 말고 오늘은 한번 현재를 금요일을 한번 즐겨보자고요. 우리 양혜종님께서 쭈디 인천 검단에서 경비 지도사로 재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내일은 걱정 마라. 단지 오늘에 충실하라가 제 좌우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뻔한 말 같아도 이것만 이행을 하면요. 못할 게 없다고 봐요. 정말로. 또 우리 3329님은 4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최근에 몸이 좋지 않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옆에서 아내가 더 걱정 잔뜩이네요. 바쁘단 핑계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는데 걱정하는 가족들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서 빨리 건강해져야겠습니다. 아자아자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3329님은 앞으로 건강관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해하시기보다는 아 이거는 뭔가 하늘이 이제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려고 내려주는 계신갑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도 그리고 주주님들 가족분들의 건강까지 이렇게 챙겨주면서 건강전도사가 앞으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전에 우리 주터뷰에 우디고 차일드 씨가 나오셨을 때도 물론 뭐 다른 일이긴 하지만 그 우디 씨가 어떤 굉장히 뭐 건강적으로 좀 큰 일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건강 전도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도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주시고 그렇게 또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 3부 메리스트콤 매콤 돌아온 안방요정 박소영 씨와 오늘 주주님들의 심장을 제대로 두근대게 할 스페셜 게스트 기다리는데요. 유닛그룹 차동엽으로 컴백한 차준호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렇고 그런 사이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하고 또 하고 님의 사연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제가 이번 봄에 산 원피스 입고 갈 때마다 주대리 그거 새로 샀어? 하고 물어보시고요. 왜 본인이 하셨던 얘기도 자꾸 까먹고 처음 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하고 그러시는 걸까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리느라 힘들다고요.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또 우리 이명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남자들이 매번 하고 또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군대 얘기요. 우리 남편도 난생 처음 하는 얘기처럼 군대썰 푸는데 이미 한 30번은 좋게 들은 얘기고요. 요즘 박지훈 씨 나오는 취사병 전설이 되다 때문에 군대썰 더 열심히 푸는데 들어주느라 지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있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고요. 또 우리 0560님은요. 반성합니다. 저는 제가 좀 저런 타입이거든요. 평소에 영혼 없이 대화를 해서 그런가 했던 질문 또 하고 다음날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유 거울 지루되네요. 쩝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원인이 그건가? 평소에 영혼 없이 대화를 해서 그런 건가? 아닌데 나 영혼 있는데. 아 왜냐면 저도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 표정이 되게 음묘해져요. 그러면은 하다가 나 혹시 이거 했어? 얘기? 하면은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들어주더라고요. 아 영혼이 없다. 아닌데. 아 모르겠어요. 제가 부정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우리 최교나님께서는요. 저는 우리 딸한테 제가 그래요. 잔소리를 하고 또 하고 우리 딸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냐면서 짜증내던데. 아니 그럼 한 번에 말할 때 좀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디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교나님이 억울할만 해요. 이거는 왜냐면 아 엄마 알았다고 몇 번을 얘기해 라고 하는데 사실 따님은 여러 번 듣긴 했지만은 그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알겠고 다 알겠어 이해됐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자, 오늘도 이렇게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또 만나볼게요. 송보라님도 쭈디 얼마 전 문에 설치한 철봉으로 매달리기 해봅니다. 근력이 얼른 올라 턱걸이 3개 이상 하는 날까지 응원해주세요. 지금은 딱 1개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셨어요. 아유 힘들죠 힘들죠. 이거 요즘에

인별그램 릴스에 많이 뜨던데 턱걸이도 그렇고 이 철봉 해놓고 그냥 매달리고만 있어도 여기 그 아, 나 이건 잘 모르겠어. 여기 옆에 그 뭐야 갈비뼈 옆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갈비뼈 옆부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여기가 쓸 일이 크게 없고 숨도 우리가 크게 잘 안 쉬잖아요. 늘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도 되고 뭐 아무튼 되게 건강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PT 갈 때마다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는 그냥 매달려 있게 하거든요. 매달리다가 좀 중간에 쉬고 매달리다가 이걸 5분 정도를 하는데 요즘에 또 이게 인별그램 릴스에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 보라님 다음에 이거 이제 3개 성공했다고 한번 꼭 문자 주세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메리스트컴 매컴 돌아온 박소영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드리핀의 차준호씨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가수 장기하입니다. 2012년부터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로 3년 가까이 밤 10시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밤에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좋다던 애청자분들의 그 말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파워 FM이 30주년을 맞았네요. 3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하루 옆에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죠?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음악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나을 겁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티가 필요할 땐
2: 아이디.

0: 손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르노

0: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몰이 뚝딱.
1: 내가 무대만 하면 입덕지캠이 짜잔.
2: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돌아온 상큼 매콤한 이 코너의 안방 요정 박소영 씨, 그리고 오늘 전국 주주님들의 심장을 작정하고 두근대게 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차준호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진짜로
0: 빵바레가 나서
2: 빵바레를 이 오프닝에 인사할 때 나는 너무나도 오랜만도 아니야 처음으로 들어본 것 같아요.
1: 아, 원래 없는 거였나요?
2: 네,
1: 네.
2: 아, 원래는
1: 너무
2: 없었고
1: 감사합니다.
2: 참 왜냐면 저번에 그 우리 장훈 선배님이랑 강균성 선배님 나오셨을 때 사실 빵바레는 없었거든요.
0: 그런 일이 있었고.
2: 그러니까요, 빵바레를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다가 넣고 있는데.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일단은 우리 네. 소영 씨. 아, 네. 아, 또 오랜만인데 네. 또 인사 한번 부탁해요.
0: 아, 네, 또 영원한 12시에는 안 요정이죠. 안방 요정. 죄송합니다. 방을 뺐네.
2: 아유 아유 아유.
0: 야, 안방 요정이죠.
2: 그렇죠.
0: 예, 안방 요정이 티코맨처럼 촉촉촉 날아가지고 돌아왔어요.
2: 돌아왔어. 총총총총. 어쩐지 그냥 요정 가루로 막 흩날리면서 오더라니.
0: 그렇죠. 안 요정 깜짝 놀랐네. 나도.
2: 그러니까요. 깜깜한 요정도 아니고.
0: 그렇죠. 네.
2: 자, 그리고 또 우리 매콤의 뉴페이스입니다. 또 우리 차준호 씨. 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2: 우리 주주님들께 또 인사 부탁드려요.
1: 네, 드리핀에서 유닛 차동엽으로 돌아온 차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차동엽이라는 또 유닛으로 네.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아니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은 그래도 좀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어떻게 해서 인연이?
1: 네, 인연이.
2: 어떻게 해서 인연이?
0: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세요. 네.
1: 아, 저희가 원래 네. 권은비 예, 영스트리트 시절에
0: 맞아요.
1: 네, 그때 회식에서 사실 뵀었는데
0: 맞아.
1: 그날 정말 저는 와, 이런 게 회식이구나.
2: 아, 아 진짜 와. 너무 재밌었구나. 그쵸?
1: 네, 완전 저 그래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주변에도?
1: 네, 주변에도 진짜 팬이 됐다 이러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0: 아니, 그러면 다음 이제 우리 회식 때도 또 한번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1: 그럼요. 회식을

0: 하시는지 네, 너무 가고 싶죠.
1: 한번 잡으면은
2: 아직 아직 안 잡히긴 했는데 네. 언젠가 잡히면 우리 한번 연락 주세요. 준호 씨한테 네. 꼭 주세요. 네. 진짜로.
1: 스케줄을 네. 짜야 돼. 그
2: 준호 씨 되는 날로 합시다.
1: 그게 낫지.
2: 저 안 되는 날도 괜찮으니까 준호 씨 되는 날로 해서 그럼 와우. 제가 맞출게요.
1: 주디 그럼 영상 통화라도 좀 부탁드려요.
2: 영통 아니 가야지.
1: 어떻게든 가야죠.
2: 네네. 아니 우리 소영 씨가 태교 여행 다녀오셨어요.
1: 네 맞아요.
2: 그쵸.
1: 네.
2: 베트남 푸꾸옥으로. 다녀오셨는데 네. 어땠어요?
1: 푸꾸옥이 저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휴양지고 볼거리가 이제 베트남에서는 거의 휴양한다 생각하고 가는데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2: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김경호 씨 가수 김경호 씨를 우연히 만나셨다고?
1: 나 진짜 이게 어떻게 너무 신기해요. 이 인연이 그 저기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누가 아 소영 씨 하면서 딱 하시는데 뒤돌아보니까 김경호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공연을 오셨더라고요.
2: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1: 아니, 예전에 한번 그냥 이렇게 살짝 뵌
2: 스치듯이
1: 뵌 적은 있지만 이제 먼저 와서 또 인사도 해주시고
2: 그러니까
1: 또 막 사진도 막 제가 너무 팬이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래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푸꾸옥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서 만나는 인연이 있더라고요. 진짜
2: 그러면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일어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연을 계기로다가 해서 나중에 우리 소영씨 통해서 김경호 선배님도 한번 매콤에 모셔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1: 너무 좋죠.
2: 진짜로.
0: 너무 재밌겠다.
2: 그러니까 또 우리 소영씨 잘하셨어요.
1: 잘했습니다.
2: 네, 잘 갔다 오셨어요. 푸꾸옥에.
1: 감사합니다.
2: 네. 자 그리고 준호씨가 이제 차동엽이라는 또 유닛으로 활동 중이신데 네. 차동엽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사람 이름 같잖아요.
0: 네.
2: 왠지 좀 드라마 남주 이름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차동엽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0: 그냥 저희 이 세 멤버가 작년에 좀 같이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이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차동엽 뭐 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에 붙기도 하고
2: 맞아.
0: 이제 여러 가지 진짜. 해봤는데 뭐 협동차, 동엽차, 뭐 차협동 뭐 이렇게 했는데
2: 다 웃기긴 하다.
0: 그렇잖아요. 네. 근데 차동엽은 뭔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1: 자연스러워.
0: 네, 자연스러워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 동엽차도 웃겼겠다.
0: 그렇죠. 동엽차, 협동차.
2: 협동차 뭐 이런 것들이.
0: 뭔가 뭐 협동하는 무슨 카센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2: 어머나.
0: 차동엽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 우리 준호 씨가 약간 은근 좀 나긋나긋하게 살짝 좀 웃긴 느낌이시네.
1: 그러니까요.
0: 너무 만족스러운 평가하셨어요.
2: 제가 진짜요?
0: 웃긴 거에 상당히 욕심이 있는데
2: 진짜요? 약간 지금 은은하게 왠지 조곤조곤하게 웃기실 느낌이거든요.
0: 제발 그랬으면
2: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1: 네.
2: 네. 그래서 또 차동엽으로 신곡을 발표하신 게 또 제목이 두근대입니다.
0: 네.
2: 네. 두근대 어떤 곡이에요?
0: 저희가 봄에 맞게 정말 봄이 되면 두근거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되게 가득하잖아요.
2: 그쵸.
0: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희가 두드릴 수 있는 네. 따뜻하고 상큼한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2: 아, 그렇구나. 우리 매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느낌이긴
0: 네,
2: 하나. 그렇죠.
0: 매콤 달콤 이렇게.
1: 그러니까, 그렇네. 매콤 달콤.
2: 맵달로 이게 좀 네. 조절을 하는 거구나.
0: 네, 밸런스 있게.
2: 오케이 좋아요. 할 말은 다 하시는 스타일이시네. 좋아요. 오늘 한번 맵달로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한번 가봐요.
0: 좋습니다.
2: 네, 우리 차준호가 나라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 네.
2: 얼굴 천재 만재 준호 오빠 왜 점점 더 잘생겨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더 잘생겨질 건데요? 예고 좀 해줘요. 저 심쿵사하지 않게.
1: 진짜 이거는 빨리 대답해줘야 돼.
2: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네. 주주님이 심쿵사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래요. 맞아.
0: 아마 네, 이제 유지할 것 같고요.
2: 유지기간이야. 어떻게.
0: 더 잘생겨진 이유는 다이어트를 좀 더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2: 네.
0: 저희가 만약에 그럴 예정이 있으면 미리 꼭 말씀드릴 테니까
1: 미리 얘기해줘요.
2: 네. 아까 더 멋질 날이 있으면은 그 네. 미리 한번 팬 소통 앱이라든지 통해서 미리 예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0: 꼭 하겠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진짜 옆에서 보는데 애니메이션 그 왕자님 보는 느낌이야. 진짜
0: 아닙니다.
2: 근데 디즈땡에 정말 그런 왕자님 비주얼이세요. 정말
0: 정말 들어도 약간 민망하고 근데 늘 너무 좋아해요.
2: 근데 잘생겼다랑 근데 준호씨 잘생겼다랑 네. 웃기다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0: 웃기다.
1: 진짜요?
2: 그렇더라고.
1: 네.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그거가
2: 그거에 대한 간절함을 조금 덜해서
1: 그치.
2: 아무래도 네 아무튼
0: 이거 고르면 이렇게 말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2: 또 네. 센스가 있으셔.
0: 그래서
2: 나긋나긋한 중독성 있으시.

0: 지내 우리 준호 씨가
1: 미소가 네. 온화해.
2: 그러니까
0: 우리 규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온화하지?
1: 그러니까 온화해, 온화해. 나도
2: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온화해지냐?
1: 아니 그냥 약간 그 핑크 핑크 노랑 노랑 약간 네. 이런 분위기야.
2: 아 부근데. 아 진짜 뭐냐?
1: 잠깐만. 주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매콤이야. 빨간색 매콤, 가야 돼. 매콤, 빨간색. 매콤.
0: 자 일단 자 규은님도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영 씨 한번 규은 씨 문자 한번 소개해줘요.
3: 저 예전에 인피니트 엄청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차동혁 두 군데 노래가 완전 그 시절 감정 같더라고요. 산뜻하면서 청량하고 완전 제 취향 탱탱 저격해버렸어요.
0: 그 시절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잖아.
2: 그렇지.
0: 감성도 느껴지고 감정도 여기는 대본엔 감성이라고 써져있긴 한데
1: 아, 내가 감정이라고 했어.
0: 감정도 느껴지지. 그치 그치.
1: 나를 소개해야 돼. 틀려도 나를 소개해야 돼. 네.
0: 그니까
4: 이제
0: 소영씨가 스스로를
1: 날 속여.
0: 속이는 급이 수준급이야.
1: 수준급이야.
0: 네. 진짜로
1: 그래야만 이제 끝까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진짜로 기세야. 인생 기세거든.
4: 기세다.
0: 맞아. 약간 인피니트 사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인피니트 분들의 노래 특히 인피니트와 인피니트 H까지 이 노래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약간 그때 그 감성의 노래인가 봐요.
4: 네. 약간 저도 처음에 듣고 뭔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사랑했던 그 시절의 아이돌 노래 같다.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0: 그러니까 옛날 뭔가. 생각도 나고
4: 네, 꿈을 키울 때 어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네네. 반갑고 그때의 감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요즘 분들한테도 예전에 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분들 모두에게나도 좀 만족스러운 그런 곡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자 저희의 또 차동엽의 두 군데는 이따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사연 심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0: 자 일단 우리 준호 씨가 라디오 고정 게스트 경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4: 네.
0: 어때요? 좀 이렇게 각오가 좀 돼 있으신가요?
4: 아 경력이 있는데 그런 각오는 필요치 않죠.
1: 맞아. 느껴지는 대로 하는 거지.
4: 느껴지는 대로.
0: 완전 네. 기세 느껴져.
1: 아 정말.
4: 라고 좋다.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1: 아 네. 그랬어요.
0: 아 좋다 좋다.
1: 느껴졌어.
0: 느낌 좋아.
1: 네. 느낌이 있어.
4: 좋습니다.
0: 저랑 오늘 수영 씨가 조금 냉정함을 유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오늘.
1: 좋습니다. 네.
0: 네.
1: 또 2부에서는 짧은 사연들에게 별점 매겨보고요. 이거 제가 또 살짝 붙여봤죠.
0: 사연들에게.
1: 사연들에게.
0: 오케이.
1: 그분들께 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하신 분들에게는요.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0: 좋다 좋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자 그러면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한끗 차이가 천지 차이 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회사 차장님이 그 배우 김민교 씨 아시죠? 눈알이 엄청 크고 동그란 배우 김민교 씨랑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우리 회사 신입이 회식 자리에서 차장님께
5: 저 차장님 저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요.
4: 네? 무슨 말입니까?
5: 아 그게 그 차장님 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닮으셨는데 그 은교 닮으셨어요. 은교.
1: 아니 김민교 씨랑 은교 김고은 씨는 천지차지 천지차이 아니냐고요?
0: 아 진짜로 소영 씨 오늘 이쁠 것 같죠?
4: 일부러 재밌으려고.
0: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그랬거든요. 네. 우리 소영 씨가 이제 일부러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소영 씨는 네. 절대로 일부러 이런 거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1: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안 틀리고 많이 했었죠.
0: 그러니까
1: 네, 제가 사실은
0: 사실은 천지를 차지하면 네. 신이죠. 신인 건데
4: 그만큼
0: 네.
4: 기세가 좋게.
0: 아
1: 그쵸.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본 같이 들고 보셨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알아들으실게.
0: 아니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1: 알아들으셨죠.
0: 네. 네. 그냥 저냥 알아들으실 들으실
1: 아이니야.
0: 거예요. 네. 자, 또 우리 김민교 씨를 닮으신 분에게 은교를 닮았다고 민교 은교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천지차지긴 해요. 그쵸? 우리 은교 씨랑 은교 씨래. 은교와 아까 김고은 님과 우리 또 김민교 선배님이 정말 천지차이기는 하죠.
1: 그쵸.
0: 야 이거는 사실 빵 터지는 사연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저는 그 정말 민교 선배님과 우리 고은 선배님의 그 천지 차이 있잖아요. 그 어떤 차이가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폭의 좀 크기에 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1: 큰 폭에.
0: 네, 그 큰 폭의 점수를 드리고 싶어서 3점 드릴게요.
1: 3점.
0: 네. 그 이상은 이상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빵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1: 아, 저도 사실 이걸 네. 이렇게 사연에 들었을 때

0: 네. 근데 민교, 음교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네. 바로 이해를 사실 잘 못했기 때문에.
1: 아,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네. 이건 좀 쉬웠는데.
0: 그렇죠, 쉬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약간 서투르게 읽은 그 사죄값. 네. 사제값을 좀 플러스 했습니다.
1: 사제값을 좀 추가하는 거예요?
0: 추가했어요. 그래서 원래 3.5점 생각했는데 4.5로 만회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1: 네. 온화하다 오늘. 온화하다. 온화하다. 온화하다. 그러니까 살짝 한번 잘못 틀어지면서 어떤 사연에 우리가 집중을 하러 가다가 살짝 딴 길로 샜었잖아요.
0: 딴 길로 샜지.
1: 그래서 사죄하는 의미로 만회 점수 4점.
2: 아, 네. 이 정도는 후하신 편이셨던 건가요?
0: 되게 후했어요. 저.
1: 많이 후한 거예요. 4점이면.
2: 네. 그러면
0: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돼요.
1: 솔직히 끌리는 대로 하세요.
2: 저는 2.5점.
0: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1: 좋겠다.
2: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제 소영 선배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네. 천지차지로 근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와닿진 않았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말실수 사연인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2: 근데 어떻게 읽는 사람도 이렇게,
0: 이렇게 제가 캐릭터
2: 동화되어서
1: 어, 그쵸. 이게, 맞아요.
2: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줘야 돼요. 아 근데 2.5점 하겠습니다.
1: 왜냐면 나 밀당 장난 아니다.
0: 기둥이 확확 꽈셔. 딱 한 번 꽂으면은 다른 데다 안 꽂으셔.
1: 그러니까 기둥이 확고하다.
0: 깃발을 꽂으면 오늘
1: 아 정해 기둥이야 깃발이야 딱 하나로
0: 깃발. 깃발로 알았어. 오늘 이제 끝날 때까지 한번 긴장을 받. 안 놓치고 일단은
1: 너무 좀 생각지 못하게 저희 세 명 중에서 준호 씨가 제일 짜게 주셨어요. 자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네. 자 그래서 우리 천지차지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3.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님의 사연입니다. 부장님이 늦둥이를 보셔서 결혼식장에 데려오셨는데요. 너무 튼실하게 장군감이길래
0: 어머 부장님 아드님이 너무 듬직해요 했더니
2: 딸이네
1: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또 입이 방정이라고
0: 하필 부장님이랑 완전 판박인가 보다. 아니 그래도 뭐 요즘 의술이 좋은데 나중에 뭐라도 해주시면 되죠
1: 라고 했는데요. 띠러리 옆에 계신 사모님이랑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진짜로 입이 방정이네요.
0: 이거 진짜 방정이다.
1: 이 썰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예전에 수지 이수지 언니한테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 예능 촬영을 하다가 제가 이름이 지수잖아요.
0: 지수죠. 아드님 이름이.
1: 아드님 이름이 지수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냥 당연히 따님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언니 우리 나 스타일리스트 우리 스텝 친구분 성함도 지수야. 지수야. 따님 이름도 지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별을 바꾸는 거는 나중에 본인이 성인이 돼서 할 몫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지 말아라 그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또 심지어 되게 지수가 늠름하거든요.
1: 늠름했어요.
0: 늠름하잖아.
1: 그러니까 난 좀 늠름한 조금 장군감이 어떤 수지 언니의 느낌을 따라간 그런 좀 따님인 줄 알았지.
0: 그치.
1: 당연히 아들이었던 거야.
0: 아들이었던 거야.
2: 보통
0: 생각이 났네요.
2: 딸 보고 아들이라 그러면은 좀 많이 민망해지는 것 같고.
1: 맞아.
2: 근데 아들한테 딸이라 그러면
1: 그치 좀 다르지.
2: 이제 그러면은 그치. 아들이야 이렇게
0: 맞아. 왠지 기분 좋아.
1: 예쁘게 생겼지? 근데 아들이야. 이런 느낌인데 아이고. 이제 딸한테 아들 같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 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0: 등줄기에 땀이 난다고 딱 그런 상황에. 이거 진짜 약간 좀 매콤해.
1: 이거는 살짝 매콤해요.
0: 진짜 왜냐면 근데 마지막 그 수구를 뒀잖아요.
1: 사모님.
0: 네. 그게 좀 진짜. 충격적이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심지어 또 요즘 옷을 좋은데 나중에 뭐라도 해주면 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도 이미 뭐 하나 하신 걸 수도 있어. 뭐 하나 맞아. 하셨을 수도 있어.
0: 그럴 수 있어.
1: 그래서 조금 민망한 머쓱한 점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머쓱 점수. 그리고 앞으로 좀 입 조심하시면서 살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4점 드리겠습니다.
0: 4점 오 높다.
1: 순호 씨?
2: 저는 약간 좀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1점 왜냐면
0: 짧고 굵다.
2: 왜냐면 너무 실수했어요. 의술 이런 거랑 조금 실수를 하셔서 잘못하셨다라는 의미로 1점.
0: 그래 반성의 의미.
2: 반성의 의미.
1: 반성하라고 짜게 주셨어요.

0: 없어. 어. 1점 그래요.
1: 저도 이거는 진짜 의술 좋은데 나중에 뭐라도 해주면 좋죠. 이거는
2: 더 갔어 지금.
1: 이거 가족 갔어. 가족을 좀 디스한 거기 때문에.
3: 맞아.
1: 근데 아유. 옆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네. 사모님 판박이었다는 거잖아. 이건 진짜 1점 받아야 되는 점수인데 너무 매콤해서.
2: 너무 매콤해서
1: 4.5점 드리겠습니다.
2: 너무 잘못해서.
1: 너무 잘못해서.
2: 매콤한 아. 거지.
1: 이거 진짜 매콤하고 야. 이분은 이렇게. 혼나야 돼.
3: 혼나야 돼.
1: 혼나야 그러니까. 되는 의미에서. 네.
2: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청취자 전화 연결 같은 거 하면 참 재밌는 돼. 분이야. 그렇죠. 어떤 그쵸. 얘기 하실지 모르거든.
1: 와. 궁금한데 어떻게 얘기하시지?
2: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1: 아, 그 지준님과는
3: 네. 위험하겠다.
1: 어, 네. 그래, 위험하지.
2: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우리 장군 딸님의 네. 사연은요 평균 점수 3.2점. 어, 첫 번째 사연이랑 똑같아요. 오. 자, 다음 사연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준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잔혹한 사냥꾼님의 사연입니다. 옛날 한창 저희 엄마가 그 줄 맞춰서 같은 그림 세 개가 이어지면 팡팡 터지는 애니땡 아, 게임에 그쵸. 빠져있던 시절이었어요.
2: 아,
4: 전화로 아빠한테 엄마 뭐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5: 어, 너희 엄마 오늘도 그 돼지머리 개구리머리 줄줄이 터뜨리고 있어. 라고.
1: 아 그치 그 이름이 뭔지 모르시니까 게임명이.
2: 돼지머리랑 개구리머리랑 또 뭐 있죠? 뭐 호랑이 머리도 있고 어, 다양한 그치, 동물들 그치. 머리가 있는 건데 많이 잔인하네요.
3: 네.
2: 어, 잔인하고 정말로 이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정말 그쵸?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1: 이게 만약 스피커로 모르는 분이 들었으면은
2: 아이고 그러네. 오. 돼지 머리 개구리 머리를 줄줄이 터뜨리고 있다라고? 이거는 그러면 거의 범죄잖아.
1: 그치, 그치.
2: 이거는 뉴스에 나와야 되는
1: 잔인한
2: 거잖아.
1: 잔인한 거지.
2: 그쵸. 저는 이게 하마터면 정말로 네. 뉴스에 우리 주주님이 어. 정말로 어, 제보가 될 법한 네. 그런 사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 근데 아 뭐가 좀 킥이 없는데 지금.
3: 맞아.
2: 어, 어, 킥이 없지.
1: 마지막이 세긴 한데 어, 어. 이게 이렇게. 아까처럼 막 그러니까 윽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2: 어, 아, 어, 아이고 어떡하냐 이 어. 정도 느낌이어서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3.8점 드릴게요.
1: 3.8점
2: 네네.
1: 어찌할지 모르는 점수.
2: 음음.
1: 아 그러면은 저는 어 준호 씨 먼저 하세요.
2: 어, 아, 넘기셨어요 준호 씨한테. 지금 잘 모르겠나 봐요 서영 씨가.
3: 또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2: 네. 네.
3: 약간 너무 삼삼한 느낌이라서
1: 어, 삼삼
3: 3.3점.
1: 야 오랜만에 나온 삼삼점수.
2: 삼삼점수.
3: 네.
2: 아. 서영 씨
1: 예. 저는 이제 약간 헤드샷
2: 어? 어?
1: 아니 그
3: 네.
1: 돼지 머리
3: 네네네
2: 어, 헤드샷
1: 아 그렇죠
2: 그
1: 그런
2: 헤드샷 점수 가는
1: 헤드샷
2: 거예요?
1: 점수
3: 네.
2: 어, 무섭다 무서워.
1: 전곡을 찔렀다 해서 어. 저는 이제 4.2점 드리겠습니다.
2: 아 네. 4.2점 헤드샷 저, 전곡 점수
1: 네, 저, 전곡
2: 4점,
1: 점수
2: 어, 4.2점
1: 제가 외쳐놓고 짝꿍 놀래갖고 점수를 좀 높게 드렸어요. 당황하는 거지.
2: 짝꿍 놀라서 짝꿍 놀라서
3: 짝꿍
2: 어 그래도 최고점이 나왔어요.
1: 네.
2: 자 우리 사냥꾼 엄마님의 사연은요 3.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 좀 아쉽긴 했는데
1: 그쵸?
2: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분발하셔서
1: 네.
2: 어, 일부러라도 좀 자극적인 그런 일상에 자극적인 일들을 좀 만들어셔가지고
1: 네.
2: 사연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2: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짧은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최고 별점을 받은 분 바로 우리 누구예요? 우리 사족한 사냥꾼님.
1: 네. 네.
2: 이분께 갈비 매장 이용권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냥꾼 엄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자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만날게요.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

0: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개그우먼 박수영씨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드리핀의 유닛그룹 차동협으로 신곡 두 군데를 발표한 차준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6007 문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소영씨.
2: 준우오빠 두 군데 챌린지 메인 동작 쉬워 보이던데 이따 주디랑 소영언니랑 또 애기 알려줄 수 있나요? 방콤한 세 분이 같이 찍으면 엄청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1: 약간 메인 동작이 어떤 느낌인 거예요?
3: 아 저희 이렇게 총 쏘는 듯이 이렇게 빵야빵야 하고 위로 두 번 두근 두근데
1: 두근 두근데 두근데
3: 네 너만 보면
1: 너만 보면
3: 이제 심장을 두 번 두근데
1: 두근데
3: 네 요런 정도입니다.
1: 그래요? 이게 쉬운 버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좀 원래는 더 어려워요?
3: 약간 안무인데 스텝 같은 걸 빼고 조금 더 간결하게 안무는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나 좀 잘하고 싶은데
2: 그러니까.
1: 지 이상하게 할까 봐.
2: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근데
1: 맞습니다.
0: 와. 와. 근데 우리 엄마가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두근두근대. 두근대. 우리 엄마가 부르신 느낌인데. 아무튼 네. 좋아요. 이따가 한번 노래 네. 한번 찍어보자고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0: 자 여러분 3부에서는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려요. 재밌는 사연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소개되시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유전자는 강력해 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영씨가 소개해주세요.
2: 저는 타고난 외모 지상주의자 소위 말해 얼빠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솔직히 능력도 성격도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딱 하나 잘생겼습니다. 야. 맞아요.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사는 사람 바로 저예요. 그래서

0: 싸우고 나서도
1: 자기야 배고픈데 우리 밥 안 먹어?
0: 남편 얼굴만 보면 화가 사르르 풀려서 밥 차려주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서운 얼빠 유전자가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우리 딸에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2: 엄마 엄마 나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0: 어 그래 그래 앞에 마트 가자.
2: 아니 아니 거기 아니야. 엄마 나 저기 퐁당 슈퍼 가야 돼.
0: 어? 아니 코앞에 마트 놔두고 왜 거기까지 가?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죠.
1: 어서 오세요. 어? 예쁜 공주님 또 왔네.
0: 우리 딸은 초코 아이스크림이 목적이 아니라 잘생긴 알바생 오빠 얼굴을 보러 간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주사를 무서워하던 우리 딸이 소아과에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 온 뒤로는
1: 쌤이 하나도 안 아프게 놔줄게요. 잠깐만 따꿈 하고 말 거예요. 자, 따꿈.
2: 뭐야 주사 완전 쉬워.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아 매일 먹고 싶다.
0: 이럴 정도라니까요.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가 우리 딸이 며칠 전에는 그 좋아하던 발레를 그만두고 갑자기 태권도장에 다니고 싶다고 난리를 치길래 등록을 시켜줬는데 역시나 태권도 사범님이 꽤 잘생겨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를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우리 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2: 아, 엄마 나 이제 태권도 안 다닐래.
0: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뭐라는지 아세요?
2: 아니 권장님이 마스크를 벗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별로야. 나 이제 태권도 안 다닐래.
0: 7살 나이에 벌써부터 마기꿈 판별하기 시작한 우리 딸. 이 강력한 얼빠 유전자 어쩌면 좋죠?
3: 아이고. 유전자는 강력해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아유.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영 씨는 네. 이 얼빠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저는 확실히 있죠.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남편도 그 얼굴 보고 반했고.
3: 아이고야. 아, 우리 소영 씨, 우리 메리는 네. 이미 땅땅땅이네 지금.
0: 땅땅땅이죠.
3: 메리 지금 큰일 났다 지금.
0: 아, 지금도 우리 잘생긴 또 우리 준호 씨 보면서 태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3: 잠깐만, 태교 여행도 갔다가 지금 그쵸? 돌아와서 또 태교 여행 아직 안 끝났네 지금.
0: 계속하는 중이지.
3: 계속하고 있네요.
0: ING야.
3: 메리 너무 좋겠다. 소영 씨는 누구 닮았어요?
0: 저는 뭐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아서 좀 약간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아빠랑
3: 아빠한테 서운하지?
0: 서운했는데
3: 아빠 원망스럽지?
0: 아빠가 이제 좀 데리고 가줬었잖아요. 어디 이제 또 그 병원 눈 아빠 딸 한번 갔잖아. 아, 그 뒤로는 엄마를 그치. 닮았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엄마 진짜 자연 쌍꺼풀이냐? 자기는 자연이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3: 근데 아무도 모르지.
0: 네, 근데 엄마랑 또 닮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3: 하고 나니까 네, 무슨 느낌인지 알아.
0: 그렇죠. 그 전 엄마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제 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좀 닮으셔가지고 이게 된 건지 아직도 그건 좀 의문이에요.
3: 그건 미스터리네요.
0: 엄마는 자꾸 제 20살 때나 30살 때 난 네 나이 때 40kg를 넘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좀 지금은 약간 그래도 귀엽게 통통하시거든요. 믿을 수는 없죠.
3: 그러니까 네. 미스터리인 거야 그냥 다.
0: 그쵸.
3: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얼빠 유전자라고 하는 게 난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물려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참 신기했던 게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사실 어떤 한 남자 연예인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저희 집에 그분의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좀 마음을 푸셨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근데 참 어릴 때 저도 그 포스터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대쪽 같은 저의 그 취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엄마랑도 보는 눈이 똑같아가지고 엄마랑 저랑 어떤 이상형이 같아요.
0: 진짜.
3: 그런 거 보면서 지독하게도 이게 좀 유전자로 이렇게 넘어왔구나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3: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사연이 공감이 갑니다.
0: 네.
3: 우리 소영 씨 네.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그 남편분 네. 이제 얼굴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데려왔다 했잖아요.
0: 그렇죠.
3: 이 남편분의 어떤 그런 훈훈함으로 네. 인해서 덕본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남편이 처음

0: 이제 봤을 때는 좀 살도 많이 이렇게 얼굴이 쪄 있고 그 약간 그 멋있고 귀엽지만 말이 약간 잘생겼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훈훈하다 약간 아니, 이
1: 그럼,
0: 느낌이었거든요.
1: 키도 크시잖아.
0: 네, 키도 크고. 근데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이제 요즘에 살도 이제 얼굴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잘생겨진 거야.
1: 살 왜 빠졌어요?
0: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하네.
1: 보통은 신었는데 막 달달해가지고 살이 찌는데.
0: 네. 잘 찌는데.
1: 아니, 왜 빠진 거야? 얼마 조지네, 이
0: 주부 됐어 형이 매일 요리도 해줬는데.
1: 그러니까.
2: 잘 보이고 싶으셨나?
0: 요리를 해서 그랬나? 제가 요리를 해서 그랬나?
1: 먹고 화장실을 많이 가셨나?
0: 예, 네, 저희 남편이 다 먹긴 다 먹는데 그리고 잠깐 사라지더라고.
1: 아이고야.
0: 착해요, 남편이.
1: 그러니까
0: 그러다 보니까
1: 선하셔 뭐 참
0: 싸우다가도 얼굴 보면 진짜 풀린다는 게
1: 아 그런 부분에서
0: 네, 이렇게 막 짜증 나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얘기하다가도 보면서 얼굴 하얗다
1: 아 갑자기 근데 막 하다가 갑자기 근데 진짜 자기 얼굴 하얗다 막 이러면서 풀리는 거야?
0: 그건 속으로 얘 생각하지 아,
1: 속으로
0: 왜냐면 자존심 있으니까.
1: 아, 그치 그치.
0: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 거의 이제 삐지는 건 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화났다가 혼자 풀리는 거지 얼굴 보고 얼굴 화났다. 뭐 어깨가 뭐 높네? 약간 이러면서
1: 어머나. 이게 확실히 득을 보는구나.
0: 비주얼을 보게 되더라고. 화났을 때는. 에.
1: 그러면 준호 씨도 아 조금 스스로 얘기하기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덕 본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아 많겠지만은.
2: 근데 가장 큰 덕은 데뷔를 하게 된.
0: 그렇지 이게 제일 큰 덕이지.
1: 그런 거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어디 마트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라든지 뭐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덕 본 적이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2: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식당을 가는데 이제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 앞이 생략됐는데 다 그냥 알겠다.
0: 그렇죠, 네. 그렇죠.
2: 그래서 뭐 시킬 때 막 게장 같은 거
1: 게장을
2: 막 주시고
0: 배보다 배꼽 아닙니까?
2: 저는 원래 아 제육 먹을까 게장 먹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육을 시켜왔는데 맛보라고 주시고 그래서
1: 진짜로.
2: 친구랑 맛있게 먹고. 네, 그리고 갈 때마다 되게 반겨주세요.
1: 너무 웃기다. 그냥 가면 좋아해 많이 좋아해주세요부터 해가지고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반겨주세요. 아 진짜로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계시네요, 진짜로.
0: 아, 진짜.
2: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그쪽 그쪽.
2: 또 가야겠다 오늘.
0: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은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육이든 게장이든.
1: 게장이든.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차동협의 두 군데 노래 듣고 또 사연 마저 만나볼게요.

네, 차동엽의 두 군데 듣고 오셨습니다. 박수영 차준호 씨와 함께하는 메리 스톡 매콤.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공용이라고요 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볼게요. 요즘은 이런 부장님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 여전히 회식 참 좋아하시고요. 회식하면요, 아, 꼭 부서원들 다 끌고 이 노래방도 자주 가세요. 거기서 직원들이

0: 줄게.
1: 앵콜.
2: 아, 잔잔한 노래라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마이크를 뺏어서.
3: 아이 진짜. 아이 이렇게 재미없는 노래 할 거야? 아이 그만 그만. 아이 자 어디 보자. 아이 신나는 걸로 한번 가볼까? 어이 이거 좋다. 아파트. 아파트로 가보자고.
2: 아 로제 아파트. 아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이 진짜 무슨 소리야. 아파트는 윤수일이지.
2: 아 로제.
3: 자 간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우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으쌰 으쌰으쌰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2: 으쌰으쌰 으쌰으쌰.
3: 아이 진짜 이거 왜 나 혼자 하고 있어. 아이 다 같이 어깨 동무.
2: 어깨 아이 모두 일어나라고 해서 꼭 다 같이를 시전하세요. 그럼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율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바탕 놀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도 가지려고 하면

0: 와 대박 대리님 노래 진짜 잘해.
1: 아니야 아이 자대리 아이 발라드 부를 거면 락 발라드 정도는 불러줘야지. 아이 마이크 내놔 아이 마이크 내놔. 내가 항상 여기 호호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다들 뭐해? 아이 다 같이.
0: 이렇게 또 다 같이를 요구하시는데요. 문제는 요즘 신입 친구들은 부장님이 부르시는 노래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마이크 욕심은 있으시면서 꼭 고음은 못 지르셔서 고음 부분에서 꼭 다 같이를 핑계로 마이크 넘기시는 우리 부장님. 제발 우리 부장님 마이크 욕심 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네, 마이크는 공용이라고요. 네.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사연자분이 그래도 우리 부장님 일도 잘하시고요. 회사에서 부서원들 성과도 잘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시긴 하세요. 노래방에서 마이크 욕심만 덜 내신다면 참 완벽하실 텐데 쩝이라고 노래 덧붙여주셨거든요.
2: 그쵸.
0: 아니 어떻게 또 최근에 두 분은 노래방 간 적 있으세요?
2: 노래방? 전 노래방. 노래 부르는 거는 좋아하긴 하는데 아 거의 차에서 노래방처럼 불러요.
3: 아 거 차에서 열리는구나.
2: 네 차에서 이게 좀 음악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거. 그걸로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0: 마이크 욕심 있어요?
2: 있죠 당연히. 그래서 나는 회식은 좋아요. 근데 그 부장님이나 약간 그 하면은 마이크를 잘 못 잡는 그게
0: 싫어.
2: 그게 아쉬워 나는.
0: 그럼 무조건 그냥 내가 할 때 부를 때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네.
2: 아, 그쵸. 그리고 맞아.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부르게 해주는데. 갑자기 그 클라이막스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부분 튀어나와가지고 마이크 뺏는 거 있죠.
3: 그거는 선 넘었지.
4: 손절할 수도
2: 그래. 그치 제일 클라이막스인데
4: 그거는 배려심이 부족한
2: 그쵸.
4: 거니까.
0: 준호 씨 최근에 언제 갔어요 노래방?
4: 저는 꽤 됐는데

0: 한 반년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코인 노래방 가는 거를 좀 즐겼었어가지고 네. 근데 원래 다니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 그 헬스장으로 옮겨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보통 가면 이제 뭐 불러요?

0: 제가 그 이제 한창 소시적에 솔로인 시절에 남성분에게 약간 어필하는 노래였거든요.
1: 미쳤다.
2: 어필. 피디님이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0: 진짜 어필이 돼요. 왜?
3: 파리.
0: 왜냐면 어떻게 어떤 게 포인트인 거야?
4: 처음에는 이제 갔을 때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2: 감미롭다.
0: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성스럽게 부르다가 갑자기 문 을 이제 열고 나가요 갑자기.
2: 뭐야? 부르다가 퍼포먼스 하는구나.
0: 그러다 Give me a call, baby, baby 할 때 약간 반전 매력을 딱 부르면서 춤추면서 딱 들어오면은 남성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지 어디 가지 하다가 갑자기 콜 베이베 베이베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너무 귀엽다 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내가
3: 반전이 돼.
1: 내가 남자였다면 그런 소영 씨를 보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저걸 볼 수 있겠구나 나 이 생각할 것 같아.
0: 그래 100%지.
1: 진짜 확실히 막 플러팅 맞네.
0: 그거에 걸려든 게 경찬 씨.
1: 진짜
0: 지금
1: 제대로 거미줄에 걸려든 거예요.
0: 걸렸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했으면은 이 꿀팁을 방출 안 했을 텐데 결혼해서 방출하는 거예요.
1: 네. 근데 그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0: 그렇죠.
1: 저도 노래방 가면은 약간 예전에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랑 썸인 사람이랑 갔다. 그러면은 저도 늘 막 이효리의 텐민이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아요.
3: 의미를 굉장히 담아서.
1: 의미 없어요.
3: 그냥
1: 내
3: 나를 보여주려고.
1: 나를 봐라. 내 웨이브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뭘 갈 때.
3: 썸일 때 웨이브도까지.
1: 웨이브 가야죠. 웨이브 가고 저는 트워킹도 해요. 다 해요. 다
0: 야,
1: 하고.
0: 진짜 대박이다.
1: 다 하고 그러니까 동방신기의 뭐 라이징선이라든지 약간 요쪽 오정반합 쪽으로 가서 이런 에너지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0: 그치 그치 그치.
3: 근데 정말 달라가지고 확 뭔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거미줄에 걸려들게.
0: 맞아,
1: 만들어 버리는 거죠.
0: 우리처럼 이렇게 딱 뭔가 센스 있는 여성분들 딱 만나야 돼.
3: 꿀팁 기억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0: 못 차리게 상대방을 위해서.
1: 준호 씨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0: 그치, 사실.
1: 안 해도 되겠네.
0: 좀 전처럼만 또 노래 불러주시면 바로 행복하니까.
1: 그러면 준호 씨만 아까는 박원의 노려 이게 88번 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그냥 가정해서 만약에 진짜로 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가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준다면 딱 한 곡만 불러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불러주고 싶어요?
3: 그거는 지금 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1: 천천히 해요. 천천히.
0: 맞아, 우리 기다릴 급하게. 수 있어요.
3: 만약에 누나라면
0: 누나
3: 누난 매러자니까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요?
1: 클래식이다.
3: 네. 그래도 클래식이 항상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알아차리라고
1: 그러면 궁금하다. 연하라면요?
3: 연하라면 연하라면 지금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꺼 하자 하면 되겠네요.
1: 진짜요?
3: 네.
1: 진짜요?
3: 내꺼 하자 해도 좋아요.
1: 정말요?
3: 내꺼 하자.
1: 내꺼 하자.
3: 근데 잠깐만.
1: 왜,
3: 연하라면,
1: 연하라면
3: 조금 더 최신 곡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0: 그쵸.
3: 그러네. 왜냐면 내꺼 하자는 제가 더 좋아하는 노래니까.
0: 요즘으로 치면.
3: 요즘으로 치면
1: 이거 듣고 넘어갈 거예요. 준호 씨.
0: 기다릴 수 있어 우리는.
3: 저는 그러면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발라드 폴킴 선배님의 안녕 이런 거 부를 것 같습니다.
1: 진짜로.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또 노래방에서 우리 부장님이 굉장히 또 노래방 즐기시는데 뭐 이런 분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3: 맞아요.
0: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래. 회사
1: 그냥
0: 생활 해야 되는데.
1: 회사 그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거기서도 계속 업무의 연장선이다.
0: 그렇지.
1: 맞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너무 좋은 분이신가 봐요.
1: 그니까.
3: 일도 잘하시고 성과도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신데 조금 참으시는 게.
1: 그러니까 준호 씨라면 얘기할 것 같아요 부장님한테.
0: 그치.
1: 진짜 나긋나긋하게.
0: 조곤조곤하게.
3: 그렇죠. 부장님 이러면은 안 좋아해요.
0: 세다.
1: 근데 부장님이 왠지 준호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떠나실 것 같아요.
3: 제가 최신곡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마이크를 잡아서.
1: 내가 알려준다고 하면서. 근데 이거 너무 꿀팁이다.
0: 좋을 것 같은데.
3: 제가 같이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 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최신곡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선점하시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괜찮다.
1: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만날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페이스 우리 차준호 씨와 함께 했는데요. 준호 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놀러 와주세요.
1: 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이남을 바라보면서.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두 분과도 인사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준호 씨 고생하셨고요. 수영 씨 안녕히 가세요.

제30회 민원봉사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로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추천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 또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를 정성껏 키우고 있었다는 이저몽님. 그런데 오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상추를 싹 다 뜯어 먹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어젯밤 길몽을 껐다는 2931님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메모장에 꿈 내용을 급하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한 상태로 쓴 탓에 오타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본인도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해독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조금 전 0401님의 앞자리 직원이 몰래 방구, 일명 몰방을 시도했다가 하고 큰 소리를 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사무실엔 단 두 사람만 있어 정말 조용한 상황이라는데요. 0401님은 현재 이를 꽉 깨문 채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취자 7842님이 오늘 큰맘 먹고 사치를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특 돼지국밥을 드셨다는데요. 7842님은 딱 2,000원 더 냈을 뿐인데 행복이 두 배가 된다라며 흐뭇한 표정으로 배를 통통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님에 이어서 빅뱅의 뱅뱅뱅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파가니니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 고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그 별다뉴에서 이 몰방을 시도하려다가 이 소리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아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요즘 방구 소리를 잘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나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 몰라. 갑자기 좀 꽂혔는데 이 있잖아요. 그 몸에 살이 많은 부분에다가 그 입을 대고 그 방구 소리를 내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어떤 방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요. 나 요즘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 나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주디가 지금 하는 거 아니, 주디가 지금 낀거 아니고, 아, 왜 이거 읽고 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고, 이거 팔뚝에다가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방귀 낀 척하고, 약간 요런 장난을 좀 하려고 좀 소리를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실제처럼 내려고.

아무튼 근데 진짜 좀 이분 소름 끼치셨을 것 같아. 우리 주주님. 왜냐면 몰방을 살짝 이렇게 새 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뭐 진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아우, 어떡해. 진짜. 자, 우리 주주님들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김지한님께서, 어머나 강아지가 상추를 다 뜯어먹었다니 어쩜 좋아요. 저희 집은 18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상추를 따왔습니다. 튼튼반 형아들 반에 놀러갔다가 같이 상추 따고 얻어왔다네요. 상추도 아기처럼 조금이라서 너무 귀여워요. 덕분에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형아들 반은 튼튼반인가 봐. 그럼 우리 18개월 아가들 있는 반은 무슨 반인지 너무 궁금하다. 또 우리 7057님은요. 오늘 혼밥하기 싫어서 친한 동료랑 같이 칼국수 먹고 왔어요. 서로 힘들다 하다가도 웃으면서 밥 먹고 나니 기분이 금방 풀리네요. 바쁜 하루 중에 점심 한 끼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하루 너무 빡세고 진짜 할 것도 많고 왠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꼭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한두 개씩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동료와 맛있는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12시엔 주연영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소소한 그런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6009님도 주디 축하해주세요.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야호!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 진짜 일찍 퇴근하신 만큼 일단 저녁시간은 야무지게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혜림님도 저는 지금 쌀국수가 땡겨서 먹으러 갈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주디가 딱 정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먹을까 말까 할 때 저는 먹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쌀국수가 땡긴다면 쌀국수를 드셔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우리 8200님도 오늘 아침에 온몸이 아파서 원래 가려던 정형외과 예약도 미루고 집에서 푹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비상약이 똑 떨어진 거 있죠. 결국 다른 병원 다녀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약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새삼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슬퍼하지 말아요. 아니 그냥 아니 슬프 다 같이 슬퍼해요. 그냥 우리 다 똑같잖아. 그쵸? 우리 8200님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다 그냥 같이 서로서로 어떤 게 좋더라 하면서 챙겨주고 그렇게 토닥여주면서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문자 더 만나볼 건데요. 6264님께서 신청해주신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오실게요.

네,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휴일을 앞둔 신나는 금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림님께서 쭈디 저는 반차 쓰고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과 마지막 진료가 2시 30분이라 아이 픽업하자마자 늦지 않게 날아가야 합니다. 워킹맘은 오늘도 너무 바쁘네요. 그래도 이 시간에 주디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영림님 조금 정신 없으시겠지만요.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꼭 늦지 않게 안과 진료 받으러 가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2369님도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남편이 집에 섬유유연제가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트색 유연제로 사면 돼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집에 와보니 세상에 섬유유연제가 아니라 세제를 사다 놓은 거 있죠? 그동안 섬유유연제 칸에 세제를 콸콸 부었다네요. 으이그 진짜 나 없이 어떻게 살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세제랑 섬유유연제가 그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그 제품들 앞에 세탁세제라든지 섬유유연제라고 크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쪽을 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그래가지고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어떡해요. 그냥 계속 가르치세요. 우리 2369님 언제까지 우리 주주님이 다 이거 해줄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자, 사연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0: 롯데 하이마트.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0: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여보,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 뽑는 거 알아?
2: 아 맞다, 지금 서울교육감이 누구지?
1: 정근식. 정근식 몰라? 1년 반 전에 보궐선거로 뽑힌 민주진보 교육감. 그 짧은 기간에 기초학력도 챙기고 마음 건강도 살피고 학생 안전도 지키고.
2: 그럼 계속 맡겨도 되겠네.
1: 그래서 이번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다시 나왔잖아.
2: 그래, 해본 사람이 더 잘하지.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정근식의 약속. 유아교육비 완전 무상화, 일일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학습 안전망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마음건강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AI 디지털 미래교육.
1: 해본 사람, 더 잘할 사람. 교육감은 정근식. 정부와 함께, 서울시와 함께 서울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2: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을재, 정근식 한만중이 참여하고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3: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제작
1: 선스킹.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자

0: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2: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몽젤?
2: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3: 잘 만들었다, 몽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타종
1: 컬투 쇼
0: 소리 질러. 자, 날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관절치 고막배부 정민의 윤상균 저와 함께 우리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여러분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대게 쏴주실 스페셜 DJ는 바로 네가 소개하세요.
2: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컬트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으라차차.
0: 아니 요즘에 대학 축제 무대 되게 많이 올라가대.
1: 아우, 예, 요즘에
0: 인스타 뭐, 계속 보고 있는데 하트 누르고 있는데. 예,
1: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0: 너무 좋겠어.
1: 예,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0: 좋은 예. 기운을 받죠 거기 가면.
1: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다 돌려드려야죠 언젠가.
0: 셋 중에 이렇게 딱 나가면 누가 인기가 많아요?
1: 아무래도 이제 승훈이 형이.
0: 어, 그래?
1: 예, 승훈이 형이 여러 가지 무대에서의 이제 그 뜨거움을 느끼는 장치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가세요.
0: 아, 약간 매너가 좋구나.
1: 뭐 옷을 찢는다거나.
0: 아하.
1: 본인한테 물을 뿌린다거나.
0: 아하.
1: 막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가지고.
0: 어.
1: 저는 이제 묵묵하게 무대 위를 지키는 타입이라.
0: 아, 그래, 그래, 그래.
1: 예, 예, 예.
0: 오히려 막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1: 아, 그렇게 하는 멤버가 있으면 또 받쳐주는 멤버가 있어야 되는데.
0: 아, 예. 그러면 진우는 뭐예요?
1: 진우 형이 이제 얼굴로.
0: 얼굴로. 얼굴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구나.
1: 아, 기본적으로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네. 다 하고 있다.
0: 아하.
1: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예,
0: 나는 승윤이가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큰 목소리 담당이어가지고 Everybody jump! 이런 거 이제 예.
0: Everybody jump!
1: 모두 뛰어! 이런 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하고.
0: 와, 예. 앞으로도 좀 무대가 좀 남아 있죠?
1: 예, 이제 한 3개 정도.
0: 이야, 하고. 좋겠다. 예. 대학 축제 가면. 저도 예전에 하루에 4-5개씩 축제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1: 이게 여러분 이게 4-5개가 진짜 미친 거예요.
0: 그러니까 지방에서 막 돌아다니는
1: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0: 진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원예 네. 대학 우리 총학생회 관계자 여러분들 싸게 갈 테니까 좀 불러주시면.
1: 예. 공연 진짜
0: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테니까 장난 아니야 나.
1: 예. 우리 균디 공연 진짜 재밌어요.
0: 좋습니다.
1: 예, 불러주십시오.
0: 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트렌드인 게 있는데 헬시 플레저.
1: 아, 헬스 플레저.
0: 헬스 플레저. 건강에 대한 어떤 그 건강을 지키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정확히 무슨 얘기예요?
1: 예, 예, 그 건강 관리가 이제 즐거워진다는 의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인데 이제 젊은 세대가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예, 이런 저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우리 항상 사용하는 저당, 무가당,
0: 무가당.
1: 제로. 제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인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0: 어, 네. 뭐 지금 마트 중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마트 중에 그 롯데마트라고 있잖아요.
1: 네.
0: 제로 저당 제품들이 4년 연속 20% 이상 매출이 증가를 했고
1: 와.
0: 이제 여름이니까 얼음 동동 끼운 미숫가루 있죠, 여름
1: 그렇죠,
0: 미숫가루.
1: 그렇죠.
0: 미숫가루. 아, 거기 설탕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괜찮나 모르겠는데 미숫가루도 저당 제품이 또 나왔대.
1: 야.
0: 아, 굉장히 잘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딴 걸 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1: 그러니까 이거. 이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또 그게 있네요. 자,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이런 저당이나 이런 제로 제품들에 관심이 있는
0: 거 같아요. 우린 무가당이에요.
1: 무가당.
0: 컬투쇼는 무가당이에요.
1: 근데 웃음은요. 네, 컬투쇼에서 저희가 떠먹여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요거를 하려고 이제 앞에 이렇게 깔.
0: 아, 그렇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1: 아, 우리 웃음은 우리가 알아서 떠먹여드린다. 야, 그거구나. 자, 오늘도 그냥 듣기나 하세요.
0: 예, 자, 듣기나 제철 하시고. 방송 컬투쇼 오늘도 여러분들께 해피바이러스를 쭉쭉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도 참여하시고 들어주시면서 첫 곡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첫 곡은요. 제트의 Are You Gonna Be My Girl.
0: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자, 노래 잘 들어. 신나는 네. 노래네.
1: 어, 노래가 신나네요.
0: 예. 노래 끝까지 다 들었는데도 모르는 노래네요.
1: 예. 아, 근데 약간 익숙할 뻔하다가 어 이게 맞나 싶다가도 예, 어, 어 생소하고. 예. 막
0: 제트라는 그룹.
1: 아, 광고에 많이 나오는 곡이라고.
0: 아, 그래서 어디서 어, 그래서 들어본 것 같은
1: 익숙한 게 좀 그 느낌이 있었나봐요. 어.
0: Are you gonna be my girl?
1: Are you gonna be my girl?
0: 그, 내 여자가 돼줄래? 뭐 이딴 얘기예요.
1: 어, 그딴 얘기죠. 예. 예, 예. 어, 273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깡디 벌써 스페셜 DJ 1주년이네요.
0: 어, 그래?
1: 대박. 앞으로도 금요일에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오.
0: 와, 아! 야. 야 벌써 1년 됐어?
1: 1년 됐어요 한 살.
0: 와 작년 아, 5월 그러네. 23일이 5월 첫 방이었으니까 오늘 22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1년 됐네 진짜로.
1: 아 대박. 야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사랑을 해주신.
0: 아니 1년을 덕분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1: 아 정말
0: 이게 첫 방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어 이 친구 진짜 잘하네라는 느낌이 아유. 있었거든. 왜냐면 이 자리가 되게 좀 약간 긴장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유. 특히나 이제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있잖아요.
1: 예.
0: 곽범이 스페셜 DJ 처음 앉았을 때 땀을 그렇게 흘렸어.

0: 코에 막 땀이 나고 막 몇 번을 그러더라고. 그런데 승윤이 너무 여유 있게 잘했던 것 같아.
1: 아니 저는 이제 약간 코미디언으로서의 어떤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덜하다 보니 오히려 조금 더 그냥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0: 텐션이 너무 좋고 예. 센스가 있어, 센스가. 계속해서 오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1부 오늘은 선곡 대결 수고하셨습니다. 깡대균 사연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한 후에 그때와 네. 깡디가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또 둘 중에 어떤 노래가 좋을지 선택을 하게 되는
1: 해주시고.
0: 거죠.
1: 네. 그리고 2부에는요 교양도 쌓고 재미도 팍팍 채우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아 이분한테 배우면
0: 재밌어, 재밌어.
1: 아 머리에 진짜 쏙쏙 들어옵니다.
0: 아 재밌어.
1: 한국사를 기가 막히게 재밌게 알려주시는 연예계 최초, 연예인 최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만점자 개그맨 서경석 씨 오실 겁니다.
0: 아살코. 야 역사가 이렇게 재밌다고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겁니다.
1: 진짜 재밌어요. 네.
0: 3, 4부에는요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사고 팔아드리는 겉단 순서 망해본 사연 사고 팔고 망구구가 있는데요. 남호연 이재율 씨가 하는데 오늘 남호연 씨 그리고 스케줄 말아도 꼭 오는 그 두 분이 오늘 오랜만에 완전체 조합을
1: 예,
0: 만납니다.
1: 예, 예. 오랜만에
0: 오랜만입니다.
1: 예, 예. 네. 자 그럼 우리 문자 번호를 이제 다 같이 한번 외쳐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러 오신 거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0: 집중.
1: 정신 차려!
0: 우리 깡대한테 집중!
1: 정신! 나한테 집중해! 자, 하겠습니다. 샵 1077! 긴 문자! 합쳐서! 오늘날은!
0: 나이스! 좋았어. 잘했어. 자, 컬투쇼 1부는요, 골투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빠밤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흑표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7: 사랑해요. 흑표침대.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울 거예요.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거예요.
0: 김태균, 강승현 두 DJ의 자존심을 가는 한판 승부.
2: 선곡 대결 쇼.
0: 강대균. 말 그대로 선곡을 대결하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여러분이 네. 보내주신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을 하게 돼요. 지금 저희 진짜 즉석해서 합니다. 네, 본인 사연을 미리 보내주지 않아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1: 예.
0: 바로 여기서 바로 생각나는 노래를 선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바로 선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뭐 피튀기면서 막 어필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선곡이 됐을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거는 뭐 없어요.
0: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즐거움 정도.
1: 그냥 이겼다는.
0: 그런데 어떤, 그렇게 피튀기게 네. 싸우는 거야. 네.
1: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의상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냥 피를 튀겨본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는 중에 한 분이 해주실 건데요. 듣고 있는 쇼라는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0: 자,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도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1: 음흠.
0: 자, 사연 보겠습니다. 네. 음악 줘버려라 방송놈들아.
1: 이동욱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균디 깡디, 제 아내랑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쇼핑만 가면 그렇게 싸워댑니다. 매번 아들이랑 아내의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입니다.
3: 그냥 검은색으로 산다고.
1: 아내는
3: 아 왜 또 흰색이나 밝은색을 사라니까 어?
1: 저는 항상 이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못 들어주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흰색이나 밝은색을 고집하는 아내, 검은색만 고집하는 아들, 이 둘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저는 중간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이 상황에 어울리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참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흰, 그러니까 밝은 색을 사라는 것과 그냥 검은색, 하 이게 애매한데.
0: 옷 잘 입잖아요 우리 승윤이가.
1: 예. 승윤이. 근데 저였으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아직까지 뭔가 패션에 대해서 뭔가 본인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0: 근데 이렇게 그 어린 시절부터 블랙을 검은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네. 커서까지 계속 검은색으로 가요.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옷장 열어보면 다 검은색인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좀 약간 좀 살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은색을 주로 많이 입죠.
1: 아.
0: 예.
1: 저는 반대 입장인 게 저는 오히려 검은색이 이제 가장 그 패알못이라 그러죠. 패션을 좀 모르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해주는 색깔이 기본적인 색깔이잖아요.
0: 무난하지.
1: 검은색 무난하잖아요. 검은색을 입으면 내가 패션을 좀 소화를 못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가능성이 높아.
1: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0: 밝은색?
1: 밝은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본인이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입혀서 샀다. 그러면 본인이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안 생겨. 그러면 오히려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0: 그래 기분도 별로야.
1: 그러니까 본인이 나갔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옷을 나는 입는 게 맞다고 본다.
0: 이제 오늘도 반이 검은색이에요.
1: 진짜로요.
0: 반이 네. 검은색이에요.
1: 아니 원래 반반이에요. 확률은 원래 반반입니다.
0: 네. 밝은색 입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1: 그러니까 물론 검은색도 뭐 패션을 몰라서 검은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취향입니다.
0: 나도 취향이에요. 검은색이야 오늘.
1: 취향이에요. 검은색 입으셨잖아요. 물론 저는 파란색을 입었지만.
0: 네.
1: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이 입을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0: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검은색이든 밝은색이든 흰색이든 자신이 원하는 걸 입어라. 그래서 팝송을 한번 오랜만에 골라봤어요.
1: 그럼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0: 예, 블랙 or 화이트.

0: Black or 아.
1: Black or White.
0: 이거 자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2: 아, 저는
1: 요즘 오히려... 마이클이 영화가 난리야 또.
2: 아 그죠 그죠 그죠.
1: 아 마이클 잭슨 Black or White.
2: 어 Black or White 좋은데. 저 좀 혹하는데요. 제가 혹하는데요.

0: 저는 이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네.
1: 블랙 화이트.
0: 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 어 진짜.
0: 제 미션 곡 중에 하나.
1: 한번 불러보죠. I think my baby on a Saturday. Woo. One and the same, but I don't mean miracle, but a miracle is happening tonight. Yes, yeah, yeah.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2: 이 노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0: 아 내가 왜 제가 왜 어필을 해고 했죠? 내 심장의 색깔은 자 오늘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오늘 오신 컬트쇼 쇼란을 중에서.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쇼단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거 잠깐만.
1: 자 어디 계신가요? 마이크를 잡아보시고요.
0: 아,
1: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아, 네,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진주라고 합니다.
1: 저, 야,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해요.
3: 저는 원숭이띠요.
0: 그 12년마다 띠가 돌아오니까 아, 예,
1: 예. 원숭이띠라고 하면
3: 40대
1: 예, 아, 네.
0: 40대의 원숭이띠시군요.
1: 네. 원숭이띠면은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혹시 요즘 영화관에서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3: 아니요 영화가 간 지 좀 오래됐어요.
1: 아이고 한번 가셔야 될 텐데 예, 참 마이클 영화 참 재밌다고 합니다.
3: 아, 네. 꼭 보겠습니다.
1: 아시고요 마이클 잭슨 아시죠?
3: 아 네 그건 알아요.
1: 예, 예. 네 그건이라니요 그 사람이죠. 자 지금 뭐 사연을 들으시고 아이가 지금 두 분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
3: 네.
1: 아이랑 이 옷 색깔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3: 저의 첫째가 지금 5학년인데
0: 어? 어허.
3: 네.
1: 어허. 검은색을 좋아하죠?
3: 검은색만 입어요.
1: 지금 오늘도 검은색 입고 왔어.
3: 네.
0: 꼬마 검은색.
1: 엄마 아주 밝은색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3: 아니 저는 아이의 취향을 그냥
1: 존중하는 거고
3: 네 100% 존중하고 있어요.
1: 그럼 되는데 굳이 뭘 싸우는지 몰라.
0: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새까맣게 타버려 just like that. 자 그러면 오늘 선택은 지드래곤의 블랙과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올 화이트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3: 네.
0: 자 깡디 균디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저는 100% 강디요.
0: 강디!
1: 뭐 100%까지. 아 이거 블랙 오 화이트 들어야 되는데 아 정말.
0: 자 그럼 저 강디가 선곡한 지드래곤의 블랙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한 쇼라노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1: 지드래곤 블랙.

0: 자, 깡대규 우리 쇼나노니 100%로 골라주신 깡대, 저 깡대가 선곡한 지드래곤의 블랙 듣고 왔고요. 보내주신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좋아, 노래 좋네요.
0: 아, 블랙 좋죠?
1: 네, 노래 좋아요. 네. 잘 들었어.
0: 자, 907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아빠랑 닮은 김태균 삼촌을 보러 왔어요.
1: 야, 아빠 잘생겼네.
2: 김태균 삼촌을 보니까 옆에 있는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랑 삼촌이 한 형제인 줄.
1: 진짜?
2: 이 정도로 닮은
1: 그 정도로?
2: 사람은 태균 삼촌밖에 없네요.
1: 저분인데요, 저분. 저분이 이제 저랑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0: 예.
1: 예. 우리 그 우리 아이 마이크 한번 들어봅니다. 실제로 봤더니 진짜로 닮았는지 우리 아이의 눈이 진짜 궁금하군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3: 실제로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어요.
1: 느낌이 있어요.
3: 네.
1: 우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구나.
3: 네.
1: 아빠도 사실 머리가 작은 건 아닌 것 같다. 그지? 너는 엄마를 닮았니? 아빠를 닮았니?
3: 아빠요.
1: 와와와. 근데 예쁘게 생겼어 너.
3: 감사합니다.
1: 삼촌 실제로 보니까 어때?
3: 멋있어요.
0: 그렇지. 네. 아빠가 멋있다는 얘기잖아.
1: 그럼 아빠도 멋있다는 얘기예요?
3: 네.
1: 와,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 딸이네. 아빠 자랑 한번 해보자. 우리 아빠는요? 이러고.
3: 저희 아빠는요 매너 있고 센스 있고 멋있고 요리 잘하고 공부 잘해요.
1: 공부를 잘해?
0: 아니 뭐 다 잘하는 거잖아.
1: 아빠가 공부를 잘한대. 아빠는 어떤 일을 하셔?
3: 아빠 지금 인테리어 하고 계세요.
1: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쪽으로. 예, 실내 인테리어겠죠?
3: 네.
1: 와, 그럼 집에도 되게 예쁘게 꾸며놨겠다 집도.
3: 네.
1: 와. 와, 센스도 있고 아빠가.
0: 아니 그럼 사기 캐릭터잖아요.
1: 그러니까. 와, 아빠 자랑을 이렇게
0: 다 잘하는.
1: 선물 하나 뽑아. 아빠는 무슨 공부를 그렇게 잘하셔?
3: 수학이요.
1: 그럼 너 아빠한테 수학 배워?
3: 아니요.
1: 왜? 아빠 수학 잘하는데 가르쳐달라고 하지. 아빠?
3: 저도 수학을 잘해요.
1: 그지 뭐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맞아. 그래, 아빠 자랑 이렇게 해. 딸이 너무 이쁘다. 선물 하나 뽑아줘야겠다.
0: 아, 먹어드리겠습니다. 아,
1: 아빠 자랑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우리 딸한테 드리는 선물이요.
0: 예. 우와, 배달 상품권.
1: 와.
0: 진짜 좋은 거야. 여기 들어있는 선물 중에 진짜 거의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1: 감사드리면서 2부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우리 석영석 화살코 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돌아오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올 때면 2004년 장근석의 영스트리트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두근거림, 진짜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들자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파워 FM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와도 따뜻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파워 FM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일상 곁에 머물길 바라며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Jove.
1: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게 좀...

0: 자, 드라마 대사 몇 줄에서 화두를 꺼내버려갖고 신나게 떠들어보면서 깨알같은 역사의 지식을 챙겨보는 곧단 순서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와우!
0: 자, 언젠가는 쓸데있는 지식 재상식 다 줄 교양. 자, 이번 주도 한국사 지식을 쌓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을 우리 깡디가 소개해 줄 거예요.
2: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초딩들도 따라하던 유행어. 자, 유행어 저한테 자꾸
3: 해봐, 가면. 그래서.
2: 제가 잘 못 살려가지고 네. 뜨거가 있지만 네. 이분도 한여름에는 뜨거를 드시지 않습니다. 예.
4: 그렇죠.
2: 시원하게 아 드시면서 한국사 공부하는 선생님 서경석 선생님.
5: 네, 반갑습니다.
0: 아, 이 코너가 네. 아니, 2주간 방송이 또 됐잖아요.
4: 네네.
0: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 꽤 많아요.
4: 아니, 그러니까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0: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2: 뜨거. 여기다 치면 네. 돼요.
4: 이럴 때 하는 거예요.
0: 이럴 때
4: 당황스러울 때 뜨아가.
0: 당황스러울 때. 4837님 문자 하나
2: 소개. 4837님이
6: 꺄! 저의 역사 선생님 서경석 쌤 너무 재밌게 알려주셔서 덕분에 저 한능검 1급 땄잖아요.
0: 와!
4: 아, 대단하시다.
6: 권신일 까먹지도 않아요.
0: 권신일.
4: 아, 권신일 중요합니다. 권신일.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견원의 투항, 신라의 항복, 1,2천 전투.
0: 이야.
4: 구삼국의 네. 통일 과정.
0: 구삼국의 네. 통일 과정. 네. 이야.
4: 잘 모르겠으실 때는 제 개인 채널로 들어와서 보시면
0: 개인 뭐 어떤 인별그램 얘기합니까?
4: 아니 제 그 너튜브 채널로
0: 네.
4: 그 강의가 쫙 들어 있습니다.
0: 그걸 강의를 쫙 보면 1급 땁니까?
4: 아니 무조건이죠.
2: 너튜브 채널 이름이
4: 그래서 경석.
0: 그래서 경석.
4: 그래서 경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석일 수도 있고.
0: 그럼 역사 얘기만 있습니까 그 채널에는?
4: 요즘은 역사 이야기만 있습니다. 제 채널은 제가 그 당시 가장 관심 있는 걸.

0: 해요.
1: 어. 아. 네. 구독자가 지금
0: 4년 전에는 이제 골프.
1: 아.
0: 예, 한 3년 전엔 공인중개사. 예, 지금은 한국사. 아. 구독자는 지금 예, 정체 중입니다. 22만 명에서.
1: 아, 좋네. 그래도
0: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1: 예. 저 떼꼬알.
0: 그렇죠.
1: 예, 예. 저 떼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 또 나올 뻔했어요. 갑자기.
2: 뜨거. 자, 5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제7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아, 시험이 있습니다.
0: 네, 아, 예. 이번 주에 있어요.
2: 자, 시험 직전. 지금 시험 직전이잖아요.
0: 예, 예.
2: 딱 하나만 외울 약 1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0: 그게 의미가 있을까?
3: 1분 전에 아, 1분 전에 의미가 있을까? 공과 원신 정도지 뭐.
2: 진짜 맞는 말씀이시네.
0: 아, 근데 큰 의미는 없겠지만 신의성 따져서 아, 신의성. 만약 문제를 낸다면 아. 저 같으면 5월 23일 시험이니까 5월 18일에 일어난 일을 아~ 낼 것 같아요. 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
1: 그건 문제가 나오지 예, 않을까. 예,
0: 제 생각엔. 그래서 만약 5.18 민주화운동에서 하나만 기억하라고 이 누가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시민군이라는 단어.
1: 시민군.
0: 예, 우리 역사상 시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딱 이 시기 딱 한 시기에.
1: 와, 5.18 민주화운동.
0: 대원군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시민군 나오면 5.18 민주화운동이다.
1: 시민군.
0: 네, 1980, 1980년.
1: 예,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양을 쌓아볼 명장면 함께 보시죠.
4: 어떤 거? 상전하 듭시오!
1: 김혜수씨 장희빈이다. 장희빈
2: 사약신이죠.
1: 와,
5: 이 못된 것에게 사약을 먹이라.
6: 사약을 먹이라.
5: 지금 당장.
6: 지금 당장
7: 조용하겠다. 사자를 죽이고 나진 않았다냐. 너라 이 녀들 너라.
1: 와, 장희빈에게 사약을.
5: 와, 강제로라도 입을 열어 사약을 떠먹여라.
1: 정범열 형님은 정보식이랑 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2: 너무 잘 어울려.

0: KBS 드라마 장희빈 역할을 맡은 우리 김혜수 씨 연기가 열연이었습니다.
1: 아, 진짜
0: 사약 씬을 무려 3시간 넘게 촬영을 했대요.
2: 우와.
0: 한번 마시면 되는데 그걸 3시간을 찍었네. 네.
2: 아, 너무
1: 거부했잖아요.
0: 어, 거부를 계속.
1: 거부하고 막 억지로 먹이고
0: 막 이렇게 넘어가는 네. 장면이잖아요.
1: 오래 걸리죠.
0: 여기 드라마로 그의 KBS 연기 대상에서 김혜수 씨가 대상을
2: 받았습니다. 자 오늘 떠들어볼 주인공 예, 사극 매니아들에게 진짜 친숙한 이름이죠 사실.
0: 아, 진짜 몇 예. 번을 방송했죠?
2: 예, 진짜 여러 번. 예.
0: MBC에서도 장인이 예. 있었고 어마어마해요. KBS도 있었고 뭐
2: 여러 버전에.
1: 결정적으로 요즘 SBS 멋진 신세계가 바로.
0: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네.
1: 저 장면에서 출발한.
0: 네. 어,
2: 자 장희빈
1: 임지연 배우.
2: 예. 네. 이만큼 중독적인 매운맛의 인물인데요.
0: 그러니까 예. 쎘어.
2: 장희빈 하면 사실 뭐 희대의 악녀, 희대의 요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단순한 악녀로 볼 수 없는 게 후에 이제 중전이 되기까지 한 사실 대단한 그렇죠. 인물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 실제, 야망이 엄청났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1: 어마어마하죠.
2: 예.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진짜 좀 어떤 인물?
1: 일단
2: 평가되나요?
1: 이걸 먼저 짚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그 이름이 희빈인 줄 아세요? 장씨 집안의 딸 희빈 씨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0: 아니죠.
1: 예, 이름은 옥정이에요.
2: 옥정.
1: 예, 장옥정이고. 옥정.
0: 야, 욕정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아, 그 약간 그런.
0: 그렇게 기억하면 딱.
1: 그렇게 기억. 아, 이제 내 호흡을 맞출 수 있네요. 우리
2: 프로세스를.
1: 아, 대균이 형 훌륭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고 딱 중인.
0: 아, 중인 정도.
1: 예, 역관의 딸이었고요.
2: 역관의 딸.
1: 특히 삼촌이 아주 부유한 역관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0: 아.
1: 이게 이제 집이 좀 어려워지죠.
0: 그래서 어려워지고.
1: 이제 궁녀로. 입궁을 하고요.
0: 어떻게 다 궁녀로 들어가요?
1: 이거 들어가라고 이게 추천해 주는 거죠. 예, 옆에서 예, 연출.
0: 아,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1: 누군가가 했겠죠. 예. 아무래도 중인이고 이렇게 연결해서
0: 아, 예쁘니까
1: 들어가봐.
0: 이제 또.
1: 그러니까 궁녀는 사실 아주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니까.
0: 아니니까.
1: 후궁이 좀 센 거고.
0: 그렇지, 후궁이 센 거.
1: 궁에 있는 여성 이제 이 종사자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0: 그래도 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왕의 눈에 들.
1: 그럴 가능성이
0: 후궁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궁녀로 입궁을 했다가 이제 후궁이 순서를 밟는데 야. 결국 후궁 계급 중에 최고가 빈이에요.
2: 빈.
0: 아, 그 빈자가
1: 그 빈자. 정일품 빈까지가 희는.

0: 이제 수식어라고 보면 됩니다. 뭐 희빈, 의빈, 뭐 영빈,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결국엔 최고 자리까지 올랐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도 우리 저 깡디가 얘기했듯이 왕비 자리까지 후궁이 왕비가 됐다가
1: 비가 됐구나. 비가.
0: 다시 또 희빈으로 강등이 되는. 야. 그리고 아까 저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왕 숙종에 의해서 죽게 되기까지 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 장옥정, 장희빈이다.
1: 장옥전, 야.
2: 옥정님.
1: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인물이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인연왕후 아니에요?
2: 그렇죠. 삼각관계.
0: 예, 인연왕후의 이제 정비죠. 예. 정식왕비고.
1: 정식왕비고.
0: 예, 이제 장희빈은 후궁인데.
1: 얼마나 눈에 가시었겠어 인연왕후가 장희빈을 볼 때, 그죠?
2: 그런데 이 궁금한 게 그 인연왕후랑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관계로 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서 막 이렇게 튀격튀격하고, 근데
0: 그렇죠.
2: 장희빈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중전까지 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0: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 중인이라 그랬잖아요. 중인이고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뒷배가 없었을 텐데.
1: 뭔가 있는 거지. 뭔가 막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야.
2: 어떤 세력이 있었길래.
0: 기가 막힌 질문이고요. 제 생각엔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미모. 이거 무시 못해요.
1: 아 진짜로?
0: 예. 네.
1: 아, 그때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그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실록에 여성의 외모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한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희빈.
1: 와, 이거 진짜 예쁜 거예요.
2: 그 없는 기록 중에 하나가
0: 그렇죠.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1: 그 정도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0: 숙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총애를 받은 거죠.
1: 아.
0: 그리고 또 하나는 등남.
1: 아, 그렇지. 그게 제일 큰 거야. 인연왕후가 아들을 못 낳죠.
0: 정빈, 인연왕후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는데
1: 없었어.
0: 장희빈은 아들을 떡하니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광인, 효연, 숙경영 할 때 숙경경 경종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1: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그냥 무기가 되죠.
0: 네, 장희빈이 결국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2: 세긴 하네요. 그 포인트가
0: 엄청나죠. 네.
1: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왕비 중전마마하고 또 이런 그 후궁 사이에 뒤를 또 이렇게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따르는.
0: 그렇죠.
1: 그 세력들 인연왕의 세력이 있고.
0: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1: 나 아직 질문 안 했는데 세력이 있고까지만 했는데
0: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1: 아,
0: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예쁘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들만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1: 그 뒷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0: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인연왕후는 인연왕후 민씨거든요. 서인들이 지지를 합니다.
1: 서인.
0: 예, 네. 그리고 장희빈은 남인들이 그 응원을 해요.
1: 남인.
0: 예,
1: 네.
0: 그러니까 민씨는 서인이고. 장씨는 남인인 남인. 거예요. 우리 제가
1: 장씨는 남인.
0: 집에 우리 친형 하나 있으세요.
1: 친형 알죠?
0: 제 친형 아시죠?
1: 예, 아시죠? 예.
0: 서은석 씨라고.
1: 예예예. 예, 예.
0: 예, 그 우리 친형은 우리 서민이지만 우리 집의 장남이에요. 서민 장남.
1: 아.
0: 서인은 민씨, 장씨는
1: 남인.
0: 예, 이렇게 됩니다.
1: 서민 장남.
0: 예, 서민 장남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장희빈은 남인이고.
1: 야, 이제 형까지 이용을 하네요.
0: 다 동원돼야 돼.
2: 서민 장남.
0: 이게 공부는요, 이게 막 오감으로 느낄 때 가장 오래 기억되거든요.
1: 서민 장남.
0: 예, 주변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해서 인연왕후가 중전 자리에서 폐위됐을 때,
2: 네.
0: 그게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장희빈이 이제 결국 시간이 흘러서 왕비까지 되는 기사환국 때는 그러면 장희빈이 올라갔으니까 누가 득세했다?
1: 남인,
0: 남인. 장남, 남인들이.
1: 예, 남인이죠.
0: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요. 갑술년에 갑술환국이 또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장희빈 너무 영악하고 너무 싫어. 옛 여인이 생각나. 인연왕후를 복위시킵니다. 이게 바로 갑술환국. 그때는 그러면 집권 세력 누구다?
1: 서인.
0: 서인이죠. 서인.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 이야. 기가 막힐. 화와닿네 그냥.
0: 네. 야,
2: 속속.
0: 자, 다시 한번 기사환국 때는 누구다? 예? 장희빈이
2: 기사환국 때는 남인. 네.
0: 남
1: 장희빈의 이제
2: 장희빈이
1: 장남.
0: 장남이죠. 장남. 그리고 갑술환국 때는 인연왕후가 올라왔으니까
1: 서인이죠. 서인.
0: 그리고 요것도 그 기사환국이 내용이 뭐고 갑술환국이 내용이 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기사환국은 장희빈이 사실 얼굴 예쁜 거 빼놓고는 뭐 내세울 게 없었는데
1: 아들을 낳았어.
0: 아들을 낳아서 기사회생했다. 기사왕국.
1: 기사왕국.
0: 자, 그리고 갑술환국은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술 한잔 했더니 옛 여자가 생각난다. 인연왕국 보기 갑술왕국.
3: 그렇게 기억하시죠.
1: 갑자기 술 한잔 했더니
3: 갑술왕국. 갑자기 술 한잔 했더니 옛 여자가 생각나고.

0: 장희빈의 기자회생, 기사완고.
1: 기사완고.
2: 갑자기 술 한잔 했더니 인연왕국 복이 됐다. 갑술왕국.
1: 아, 이거 뭐 쪽지게네.
2: 근데 이게 진짜
1: 나 지금 시험 봐도 될 것 같아.
2: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시험을 네 번 봤거든요. 네. 아 보니까
3: 네 번이나 봤어.
2: 시험장에 가면 이게 엄청 헷갈려요. 생각이 잘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장 가면 막 떨리죠. 막 너무 많은 거 해서 헷갈리죠. 이런 때 이런 무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4: 그러니까요.
2: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3: 야 잘하네 잘해.
4: 아 진짜 짱이다. 네? 어. 근데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뭔가 장희빈의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연왕후는 좀 어떤 사람이었나요?
2: 아 인연왕후는 일단 그 장희빈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집안의 여성이었습니다. 일단 아빠가 성균관의 대사성까지 역할.
3: 야 엄청난 집안이네.
2: 민유 중에 딸입니다. 오. 성균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 지금도 있잖아요.
3: 예, 성균관 대학교 있잖아요.
2: 예, 성균관 예, 예,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입니다. 야. 거기에 대사성.
3: 대사성.
2: 그러니까 대학 총장인 거예요.
3: 와.
2: 이것도 중요해요. 성균관의 최고 관리는 누구냐? 대사성.
3: 대사성.
2: 성이니까 성이에요. 성균관 대사성.
3: 대사성.
2: 네. 아무튼 그 딸이고요. 숙종의 어머니 명성 왕후가 장옥종을 궁 밖으로 쫓겨낸 적이 있어요. 쫓겨낸 적이. 왜냐면 아, 애가 너무 탐욕스럽고
3: 예, 그러니까, 요물인 것 같아.
2: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내는데
1: 내 쫓아라!
2: 네. 그런데 인연왕후가 오히려 장옥정을 궁으로 들여오자고 제안을
3: 왜 그래?
2: 아니다 그냥 왕을 위해서
3: 모형을 그러니까 하는구나
2: 그렇죠 인간적으로 뭐 정확히는 뭐 이 참 오래된
4: 마음은 거에서 본인 속마음은 모르지만
2: 추측이 됩니다 그냥 상당히 이 품성이 원만하고
1: 내가 못난 이비가 들어와서 나아라
2: 네네 뭐 그렇게 예, 평가하는 인물이 바로 인연왕후예요.
4: 아, 그럼 요 삼각관계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인물, 우리 숙종. 숙종은 어떤 왕이에요?
3: 아, 숙종은 어떤 왕이에요?
2: 정말 복잡한 분입니다. 이분 간단하게 정리가
4: 사실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2: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총명하고요. 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반면에 냉혹합니다.
3: 냉혹해. 냉정해.
2: 방금 그 환국 있잖아요. 환국이 네. 뭐예요? 환이라는 게 바뀔 환자고 네. 국은 국면. 국면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 이거 왕 마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정치적인 뭐 이유가 있겠지만.
3: 다시 인연왕후를 이제 하는 네. 거잖아요. 갑술왕후.
2: 그럴 때마다 막 서인, 남인, 서인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하들 난리가 납니다.
3: 그지.
2: 벌벌 떨고요. 냉혹하고. 반면에 또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3: 아, 동물을 사랑해.
2: 동물한테 막 이거 막
3: 사람 좋아하지 않고 동물을 사랑해.
2: 아니 사람도 좋아하고요. 사람도 좋아하는데 특히 여자를 좋아하셨죠. 아하. 그리고 여성을 좋아할 때 또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다.
3: 이랬다 저랬다.
2: 뭐 그건 뭐 설명 필요 없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3: 예.
2: 장희빈 했다가 인연왕후 했다가
3: 예. 이랬다 저랬다.
2: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왕사남의 단종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
3: 뭐요? 단명이?
2: 단종 아니 꽤 사셨어요.
3: 아 이게
2: 예,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고 예. 문종의 아버지는 세종이죠.
3: 예예. 예,
2: 그러니까 세종의 적장자가 문종이고 문종의 적장자가 단종이에요. 적장자는 뭡니까? 적자.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장자.
4: 숙종도 적.
2: 큰 아들.
3: 적장자.
2: 숙종이 그냥 적장자가 아니라 적장자의 적장자.
4: 아.
2: 적장의 적장. 적장 적장.
4: 적장의 적장자.
2: 적장 적장 두 개 겹친 게 딱 이 두 사람이에요.
4: 아, 그러니까 단종이랑과
3: 완종.
2: 숙종. 딱. 조선 27명의 왕 중에. 그러니까 정통성으로는 끝판왕이라고
4: 딱 단종이랑 두.
3: 아, 근데 몇 살까지 살아요?
2: 꽤 살아요.
3: 아니 우리 단명하는 왕들이 많으니까.
2: 그러니까 영조가 제일 많이 살아 조선 왕 중에 그보다는 아니지만 꽤 오래 사신 오래. 그리고 그래서 재위 기간이 긴 분이 바로 숙종이고요. 그래서 숙종을 뭐 여성만 좋아했던 왕으로 그리고 막 환궁만 유명한 분으로 아시는데 의외로 업적이 꽤
3: 어떤 업적 있습니까? 숙종의 업적.
2: 네. 아 이거 쭉쭉 빨아
3: 재밌어. 숙종.
2: 백두산 정계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을 정한 비석입니다.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한다. 경계로 청과 조선이 이제 땅을
3: 그 결정 때 그거를
2: 상당히 중요한 사건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다.
3: 아...
2: 이거 어떻게 외운다?
3: 예?
2: 영계 백숙.
4: 영계 백숙.
3: 영계 백숙.
2: 네.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입니다.
4: 아.
3: 예? 영은 뭐예요?
4: 영은 뭔데요?
2: 그냥 는 거예요.

0: 아 정개비니까 네. 아 개 개를 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1: 오 그것도 괜찮. 개 깡디 좋아요. 예. 네. 네, 난 그냥 해서, 넣었는데.
0: 그다음에 백 백두산에 이제 그거 하니까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숙종이 한 거다.
1: 그렇죠.
2: 영계백수. 영계백수. 그러네. 네.
1: 경계를 지은 네. 백두산의 비석은 숙종이다.
0: 숙종이다.
3: 그렇게 외웠다가 백수. 시험 보는데 영이 뭐였지?
0: 영
3: 잠깐만 영 영이 뭐지? 그러니까,
0: 영 뭐지? 그쪽으로 빠지면 어떡해?
1: 그런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미리 걱정하면 큰일 나요. 예, 양기 코드는 딱 그것만 딱.
3: 예. 와 역사를 직접 야. 느껴볼 수 있는 유적지를 또 뭐 아까 얘기해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정개비 보러 백두산은 가기 힘드니까.
0: 힘드니까. 아, 우리
3: 누룽지 통닭으로 유명한 경기도 고양시의 서오릉.
0: 서오릉?
1: 네, 바로 여기 일산. 네.
3: 그 서오릉이라는 게 이제 다섯 개의 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다섯 개의 능 중에 바로 이 숙종하고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이분들은 정비예요.
3: 정비, 저 정비.
1: 네, 네. 놀라운 건 장희빈의 묘도 거기 있습니다.
3: 아~
1: 결국 숙종은 죽어서도 모든 여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3: 이야
0: 대단하시네.
3: 본인을 거쳐간 여인들 같이 그냥 이렇게
0: 대단하시네.
1: 대단하시죠.
3: 아, 서울은 서울릉이고 네,
1: 서울릉 가서 그 누룽지 통닭 유명하잖아요.
3: 아 유명하지 거기.
1: 네, 그거 하나 하시고 여기 좀 둘러보시면
3: 아, 서울릉 가면 네, 근처에 또 이게 돼지갈비집이 맛있는 게 많아요.
1: 아 그렇죠.
3: 야외에서 이게 딱 먹는 데가 맛있는 데가 많다고. 서울릉이 그렇구나. 장희빈까지 들어갔구나 거기.
1: 야. 야 벌써 시간이 그냥 후딱 갔네요.
0: 네, 그러니까요.
3: 예 광고요. Here we go.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양념치킨 맛있는 달걀국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네, 벌써 이렇게 인사를 또
1: 뭐 한 5분 된 거 같은데. 아,
2: 뭐 이렇게 아니 너무 짧게 가니까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모시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1: 아니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한 반도 못한 거 같은데.
2: 아, 네.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1: 그러지 뭐.
3: 또 아 근데 저 다음 주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저희 레전드 코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2: 아, 다음 주 못 보내.
1: 아, 나 까인 거야?
2: 아니 뭐, 원래 코너가 있어.
1: 아 그래? 아,
3: 네.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는 이제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보컬 커치 노영기 선생님과 함께 오고요.
1: 너 좋아해요 저도.
3: 우리 서경 선생님은 다 다음 주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1: 다음 주엔 전 저기 앉아 있을게요. 예예.
3: 노래 들고
2: 그렇게 하시죠. 예예. 다 다음 주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엄정화의 포이즌 듣겠습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가자.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부동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0: 자, 여러분의 친구들 스타트업 컬투쇼 3부의 문을 엽니다. 저 요즘 영화관에서 상당히 그 뭐 미국의 박스 오피스도 그렇고 우리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마이클.
1: 아, 마이클.
0: 예, 예, 이 그렇죠.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분이 그 뭐 누구 조카인가 그렇다면서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1: 그
0: 기가 막히게 똑같다 그러더라고.
1: 마이클 잭슨의 아마 조카일걸요?
0: 예, 예, 예,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 예,
1: 형의 아. 아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0: 자파르 잭슨이에요 이름이.
1: 네, 자파르 잭슨.
0: 자파르 잭슨.
1: 예, 실제로 마이클 잭슨을 연기하신 분이
0: 예.
1: 배우가 예, 조카입니다.
0: 곧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이클 잭슨의 살아생전의 그 인기 곡들이 지금 다시 빌보드 차트에 재진입을 했대요.
1: 아.
0: 그래서 역주행하는 마당에 우리 컬투쇼도 뭔가
1: 가만히 있을 수 없다.
0: 해야 되겠다. 예, 그래갖고 컬투 20주년 특별 기획으로 컬투쇼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을 엽니다.
1: 오. 자, 마이클 잭슨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부른다. 마이클 잭슨의 딸꾹질 호흡을 누구보다 잘한다. 마이클 잭슨 노래를 누구보다 많이 불러봤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문자번호 샵 088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컬투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 앤 후기 탭을 누르시면 맨 아래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 목록이 보입니다. 그걸 딱 누르시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부르는 영상까지 샤샤샥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방송국 놈들만 볼 거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올려주세요.
0: 이게 캡사이신 창법이거든요. 매운 거 청양고추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됩니다. 물어봤어.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일단 특집 날짜는 6월 2일 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아, 정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가열차게 질러보는 곧단 상황. 만약에 노래자랑을 신청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온다.
1: 아.
0: 그러면 과감하게 접어버리겠습니다.
1: 아, 과감하게.
0: 예전에 마이클 잭슨 춤 좀 춘다.
1: 예.
0: 좀 따라한다. 예. 이런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동네만 할 수 있어.
1: 많죠, 많죠. 예.
0: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1: 예.
0: 그냥 대만 여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1등 하신 분에게는 무려 1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를 쏩니다.
1: 우와.
0: 눕혀줘, 눕혀, 눕혀.
1: 우와.
0: 그렇지.
1: 잠깐만. 연습 좀 해가지고 내가 나올까?
0: 어디가? 아, 승훈님으로 하라 그래. 승훈님으로.
1: 어 진짜. 어 아니 잠깐만. 어 저거.
0: 아 연예인도 장마 가능합니다.
1: 아하니.
0: 예.
1: 아하니.
0: 리클라이너 소파 이거 좋아.
1: 아니 저거,
0: 자동이야.
1: 아하니. 아 구미가 당기는데요. 아 좀.
0: 자 그러니까 방청 여러분 신청하는 방법도 이제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니까 네. 즐겁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예. 방청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번호도 샵의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좀 제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Please, please.
1: 예. 길게 하는 사람 있어. 부모님 때 세대부터 막 소개하기 시작해갖고. 자, 샵1088번 다음 주 5월 25일 월요일에는 또다시 특집을 한번 마련합니다. 아, 뭐 매일 특집이야. 네. 20주년이 지나니까 그냥 매일 특집같이 방송하는 거죠. 추억의 쇼단은
2: 모여라
3: 모여라.
1: 강산이 두 번 변한다면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 DJ 드물어요. 여러분들
0: 드물어요.
1: 네, 걸투쇼를 많이 아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투쇼랑 20년 동안에 많은 추억을 쌓으셨던 분들을 쇼다논 방청객으로 그날 모시도록
0: 모십니다.
1: 5월 25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월요일인데 다 올 수 있습니다.
0: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다 오시면 돼요. 그냥. 네.
1: 이제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날 신청 진짜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사람들이.
0: 엄청나게.
1: 자, 그래서 상품 소개하고요.
0: 네.
1: 아, 남호연 이재율 씨를 만나봅니다.
0: 만나보겠습니다.
1: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의 똥꼬를 위한 시간.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유 있게 장시간을 참아낼 수 있게 그들이 뚫고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똥꼬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0: 막아놔야죠.
1: 자, 이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하시죠. 똥꼬의 힘을
0: 줬다
1: 뺐다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똥꼬 운동을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힘을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서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빼면 내려가고요. 똥꼬에 힘을 줬다. 빨리 하세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자,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상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옆에서 보면 보이죠? 이거 똥꼬에 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0: 직관 직관.
1: 예,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0: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자, 줬다 뺐다 운동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0: 일렬 직관
1: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섬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 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연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 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아가 뺐다가 줘줘 빼빼. 광고요.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8: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9: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0: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9: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5: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6: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7: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8: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0: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공룡알인 줄 알았어요. 계란도 왔고 기회도 왔어요. 기회를 잡아요.
21: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22: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다 모조리 다 삽니다.
23: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나는 데이터, 터터터터 많이 본 사연
24: 499
25: 89
24: 199.
26: 자, 망해본 사연 4989. 여러분들이 망해봤던,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굴욕적인 사건을 겪었던 여러분들 사연을 비싼 값에 매입해 주시는 사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27: 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망구구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이씨. 조류계에는 소형 맹금류인 황조롱이가 있다면 개그계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독보적인 조롱재롱둥이, 우리들의 율조롱이 개그맨 이재윤.
28: 조롱재롱둥이.
27: 자, 망구구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아, 지난주에요. 예, 진짜로 공식적인 방송 스케줄이 있어 한 주
26: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공식 방송 스케줄 때문에 못 나왔어.
27: 딱 결석한 연예인입니다.
26: 아, 연예인.
27: 예,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이게 토준어라고 하더라고요.
26: 연예인.
27: 연예인. 컬트쇼가 키우는 애견남 개그맨 남호윤.
26: 남호윤.
29: 남호윤이.
26: 윤이.
27: 아나운서
28: 몇 년 만에 최초로 그냥 딱 하나가
26: 공식적인 방송 스케줄.
28: 갑자기 방송이 갑자기. 딱 하나가. 야.
26: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셔갖고 김승진 씨랑 너무 재밌었어요.
28: 아, 저도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역시 승진이가
26: 날르더라고 막.
29: 맞아요. 그래서 김승진 씨로 고정이 바뀌어서 오늘 게스트로 모신 거예요.
28: 진짜요? 아, 진짜로.
26: 이번 한 주만 잘 부탁드려요.
28: 예. 어떻게든 제가 또 기회를 찾아봐야겠네요.
29: 많은 분들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김지수님이요 먼저.
27: 오늘부터 김승진님으로 교체되는 첫날인가요?
26: 이런 질문이 올라오네요.
28: 아직은 아니에요, 지수님.
27: 김종수님은 또 이제부터 김승진으로 바꿉시다.
28: 잠시만요. 김지수, 김종수님 같은 김씨인데 약간 좀 연관관계가.
26: 황정아 씨는 또 걱정을 하셨어요.
28: 어머, 어떻게?
29: 남호연 씨 어째요? 유유유.
28: 참, 이분은 날 보내는 건데 지금.
29: 이미
28: 바뀐 걸로 알고 계시는 건데. 승진 너무 잘하니까 또.
26: 그리고 이제 김승진 씨께서 이제 밝혀주고 하신 게 있는데 사귀시는 여자친구분이 연상이라면서요.
29: 연상이시라고.
28: 아, 저 지금 잘못된 사기치는 여자친구라는 소리 듣는.
26: 아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분이 이제 연상이라는 거
28: 그 얘기를 했었어요.
26: 밝히고 가셨어요.
28: 아, 별걸 다 바뀌었네요. 예, 애칭이죠, 애칭. 예, 애칭을 그냥 그렇게 불러요.
26: 애칭을
0: 애칭 연상이라고.
29: 연상 연상이라고.
28: 줄여서 연상. 연인의

0: 이제 상당한 그런
1: 그래요 연상입니다. 아, 저 포장을 못 했네.
2: 난 몰랐어. 네. 몰랐잖아 나는. 아, 네. 나는 제수 이제 봤으니까.
0: 네네네.
3: 지금 아직 우리가 몇 살 연상인지는 모르니까.
2: 그걸 몰라요 아직.
3: 스무 살 연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스무 살이요.
2: 얼굴 얼굴을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3: 예. 엄청
1: 보셨잖아요. 선배님 보셨으니까.
2: 예. 상당히 미인이시고.
1: 네.
2: 세 살?
3: 아, 미투가 네. 시작했다.
1: 어, 라디오를 즐겁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좀 울컥해요.
2: 예. 네. 어, 연성이 뭐 어때서?
1: 아, 그게 아니고 승진이가 계속 신경 쓰여
2: 있는 거, 다 있는 거 같지. 동기.
1: 네. 아,
3: 연예인 남호연 씨 목격담도 왔습니다.
1: 진짜요?
3: 자, 9023님이요. 네. 금요일 날 야구 끝나고 잠실 세네 횟집에서 네. 최성민님, 남호연님, 김승진님을 봤는데요. 앉아서 메뉴 보다가 나간 이유가 궁금하다고.
2: 메뉴만 보다가 앉아서 나갔어. 메뉴를 보다가 나갔어.
3: 왜?
2: 메뉴를
3: 왜?
2: 가격을 보다 나갔나?
1: 그러니까 이때 그거군요.
3: 생각했던 가격대가 아니었나요?
1: 시내에서 네. 시내에서 저희 최성민 씨랑 네. 저랑 이제 그 승진 씨랑
2: 야구 보고
1: 야구 첫 난생 첫 야구.
2: 그래갖고 뭐 그 사진 보니까 맥주를 엄청 먹었더만.
1: 예, 아우 저 들떠가지고 이제 두산이랑 롯데 경기였는데.
3: 네네.
1: 예. 야, 제일 처음 간 거예요.
3: 눈이 제가. 갔네요 이미.
2: 돈을 엄청 썼대며 이날. 유니폼도 사고 막.
1: 아니, 저는 모르고 왜냐면 이렇게 자리가 좋은 자리를 그 양의지 선수님이
2: 양의지 선수가 해줬대.
1: 네, 해주셔가지고.
3: 야 대박이네요.
1: 실제로 나왔어요 중계석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중계석에 나올 줄 알고 이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2: 그래서 네. 옷도 입고.
1: 근데 머리를 샵 갔다 와서 메이크업 따고 다 했는데
2: 그런데... 야구를 보러 간다고 샵을 갔어.
3: 와.
1: 근데 아하. 잠실 종합운동장을 딱 가니까 나만 그러고 있어.
3: 그러니까.
4: 그렇죠.
1: 나만. 그리고 저 안에 보시면 흰 티가 저 비싼 티거든요.
3: 근데 이건가요 지금?
1: 아니요 이거 그냥 이거, 비슷한 건데.
3: 더 비싼. 네.
1: 그리고
2: 똥이네 똥.
1: 예, 네, 똥입니다. 예, 네, 똥이네
3: 똥티.
1: 똥티라니요. 그래서 저만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야. 이제 저걸 팔더라고요 우리.
3: 예. 네. 그러니까 티셔츠를 샀군요.
1: 티셔츠를 사고.
2: 오리지널 비싼데 이거.
1: 예, 네, 사인도 받고 해서. 예. 아 그래도 딱 한 번 딱.
2: 연상 네. 여친도 같이 갔나요?
1: 아 그날 못 갔습니다.
2: 아.
1: 네. 이제 연상 여친이 붙나요? 그때는 편하게 그냥 비둘기 여친이라고 하던데 이제
2: 알게 돼갖고 이제
3: 연상 비둘기 여친. 아 쓰시고 추가가 돼.
1: 예, 어 좋네요. 에이.
2: 누나 비둘기 누들기.
3: 누들기.
1: 아,
3: 입에 잘 붙는데.
1: 아 오늘 또 꼭 승진을 봐야겠어요.
3: 네.
1: 한번 봐야겠어요.
3: 자리를 비우시면 안 돼.
1: 아, 저는 절대 컬트쇼가 1번이니까 감사합니다.
2: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고 이제 사연이 이제 소개되면요 무조건 선물 하나씩 무조건 드리고요.
3: 네,
2: 최고의 똥망구고 사연을 뽑히신 분께 선물 하나 더 얹어 드리는데요.
3: 와우.
2: 이번 주 선물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발명가 아이달로스는 왕에게 미움을 사서 아들과 함께 높은 탑에 갇히게 됩니다.
3: 네,
2: 이때 새들의 깃털을 모아 벌집에서 얻은 밀랍으로 사람이 날 수 있을 정도의 큰 날개를 만들어 탈출했다는 얘기 신호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던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태양의 열기에 날개가 녹을 수 있으니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잔뜩 든 자식놈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이 아들놈은 바로 태양까지 훨훨 날아올랐다가 날개가 망가져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카로스의 추락.
3: 그렇죠.
2: 이카로스의 날개라고 불리는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1: 그러니까 뭐 준다는 거예요? 뭐 준다는 거예요?
2: 몰라. 나도 그냥 기가 읽는 거야 지금.
3: 긴데요. 긴데요. 뭐 태양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2: 위험하니까 높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높은 곳에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을 해서 해드리는 선물. 높은 데서 날아간다니까 집 와이어 이어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로 키노피 신발.
3: 뭐야
1: 이게 그래? 그리스 신화까지 나온다고?
3: 아이달로스랑 이카로스까지 나왔는데 키노피 신발? 태양에서 알아챘어. 태양에서.
2: 이게 저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거예요. 네,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3: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거라서
4: 공학적이네요.
2: 남은 씨 좀 필요하죠?
1: 네?
2: 키노피 신발.
1: 저 신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저는 뭐,
3: 아, 남카로스.
1: 네. 아, 근데 이게 좀 가격도 좀 나가고.
3: 네.
1: 요새
2: 비싼 거네 이거.
1: 예, 네. 가격도 있고.
3: 누들기님한테 드리면 되겠네요.
1: 누들기요. 예.
2: 자, 첫 번째 사연 뜯어보겠습니다.
3: 네. 가야죠.
2: 음악 줘버려.
1: 네, 최지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저 진짜 내려요?
3: 오.
1: 저는 취미로 라틴 댄스 동호

0: 영어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 30대 미혼 여자예요. 제가 배우고 있는 춤은 남녀가 붙어서 꽤나 관능적으로 추는 바차타라는 춤인데요.
1: 바차타? 아, 이거 안 나오는데?
0: 바차타. 주말마다 남자 선생님

0: 선생님이 짧게 돌아가며 회원들 하고 합을 맞춰보는 시간이었는데 제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다급하게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밴디 내려. 밴디.
1: 어?
2: 응? 어?
0: 소름이 오소소소 돋았어요. 너무 놀라서 다시 물어봤죠. 지금 여기서요?
1: 어?
0: 이분 이분도 왜 이렇게
3: 말해요? 여기서요는 뭐야?
0: 왜 이렇게 말해요?
3: 여기서요란 대답은 네. 뭐야?
0: 그러자 선생님은 아, 네 지금 빨리 내려요.
1: 어?
0: 미칠 거 아닌가 싶었어요. 기분이 좀 나빠서 춤을 추다 말고 선생님께 따졌어요. 아니 제가 오늘 좀 꾸미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무슨 플러팅을 그렇게 해요?
1: 이거 플러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3: 그것도 벤티를 내리라는 게 플러팅이야.
0: 다짜고짜 벗으라고요? 아니 팬티를 벗으라고? 이 남자가 보자보자니까 이게. 아, 그러자 선생님은 본인이 더 불쾌하단 표정으로 제게 아니 그, 아, 치마 내리라고요 치마. 아, 꾸미고 왔든 어쨌든 다른 사람도 눈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그 치마 좀 내리라고요. 어쩐지 춤출 때 불편했는데 치마가 말려 올라가서 속바지가 살짝 보였나봐요. 그걸 본 선생님은 너무 급한 나머지 팬티가 보이니 치마를 내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급해서 팬티 내려! 팬티 내려! 이렇게 한 거죠.
3: 망했다 망했어.
0: 지금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땐 저도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않았고 신종 플러팅인 줄 알고 이분 뭐야?
3: 야 이딴 플러팅이 어딨어.
0: 경고를 날린 거였죠. 말을 좀 똑바로 하지. 아우 창피해. 아 이분 좋아하나 보다 선생님을.
1: 그러게요.
0: 약간 호감이
4: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0: 에이, 있으시니까. 에이,
4: 있으시니까 이게 뭐 도끼병이 좀 있으시네.
1: 여기서요가 조금
4: 근데, 여기서요.
0: 근데 이거 어떻게 신용 플러팅인 줄 알아? 팬티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쾌하게 이러는데.
4: 아 기본적으로
0: 지금이요?
3: 여기서요? 아 여기서 내리라고요?
0: 아 근데 이게 말실수가 뭐 있잖아요. 아, 그 앞에 다르고 뭐 유명한 짤 중에 야, 입 닫고 밥이나 먹어 이것처럼.
1: 네.
0: 그래서 그때 예전에 무도에서 네. 정진호 선배님이
1: 입 닫고 빵 먹어야 되고
0: 입 네. 닫고 어떻게 빵을 먹어? 알아서 먹었겠는데 입 닫고 이렇게 하고 입 닫고 빵 먹으라고 네. 말을.
3: 문 닫고 나가도 웃기잖아요. 문 닫고.
1: 네, 문 닫고.
0: 아, 그러네, 그러네.
1: 문 닫고,
0: 아, 문 닫고 어떻게 나가? 네. 문을 닫고?
1: 문 닫고? 꽉. 이게 꽉. 이게 원래 이어타잖아요. 어. 문 닫고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0: 아,
1: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못 써요.
0: 어, 그러네. 아,
4: 문 들어온다 바람 닿아라 뭐.
1: 아, 바람 닿아라.
4: 문 들어온다 바람
3: 닿아라.
0: 문 들어온다 바람 닿아라.
1: 팬티 내려라.
4: 근데 이거 뭐 약간 지인이 아니 뭐 친구가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 발견했을 때 좀 바로 얘기하는 편이십니까?
0: 뭐. 아, 남자한테는 바로 얘기해요.
3: 그렇지.
0: 남자한테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4: 말 틀렸다 뭐 이렇게.
3: 뭐 약간 뭐 얘기하고 야 옷 좀 이렇게 좀 올려 입어.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0: 네. 근데 약간 좀 이제 여사친 같은 분들한테는 이게 말을 조금 예. 괜히 좀
3: 그런 이제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아, 사이가 애매한데
0: 네.
3: 립스틱을 빨갛게 칠하고 왔는데 이에 묻었을 때
4: 아, 아 맞아.
3: 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죠.
1: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3: 그거 어디 얘기해 주면 안타깝다. 거울 좀 보세요. 뭐 이렇게 좀 네. 얘기하면 좋겠는데 사이가 애매한 얘기하기도 뭐 하고.
4: 애매하면
0: 센스 있게 말하고 싶은데 괜히 또 얘기했다가 야 그거 앞니 그거 닦고 이러면은 괜히 기분 나빠. 아,
4: 기분 나쁘죠.
0: 아, 제가 기분 나쁘게 했군요.
4: 어떻게?
0: 아 제가 아, 지금 그래. 제가 제 톤이 그쵸, 제가
3: 톤이
0: 좀
3: 너무 조롱 톤이.
4: 이런 네. 이런 상황 딱 형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머리클러잖아 이렇게 묻었어 이에.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어 기분 안 나쁘게. 조금 근데 완전 친한 사이 아니고 살짝은 좀 어색한 좀 사이니까.
3: 어색한 사이 어사.
4: 그럼 약간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1: 야,
0: 여기 기분 안 나쁘게. 여기 많은 이제 판전장들.
3: 아니 방청객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딱 이에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4: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하지? 자, 예. 확인한다. 확인하신 분들 몇 명 있네.
3: 예, 웃을 때 입 닫아.
0: 웃을 때 입 닫아?
4: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해서 막 거울이 손거울이 있으면 네. 이렇게 해서
3: 보여줘.
4: 똑똑하고.
1: 아 살짝 그렇게.
4: 거울을 이렇게 안 보이게 살짝
1: 아, 아니면 저 같으면 그냥 둘이서 같이 셀카를 찍을 것 같아요. 셀카 찍으면서
0: 자 이 보이게 이
4: 이렇게 근데 이거는
0: 싫어해 싫어하는
4: 싫어하는데 박제하는 거잖아요. 박제하는 거잖아요.
1: 박제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려 그냥.
4: 아 이런 거 잘 애매하다.
0: 그러면은 괜히 창피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요런

0: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창피하지 말라고 네. 나도 살짝 묻혀 언니. 아, 네. 그럼 내가 히히 같이 웃으면 야 너 뭐야 바보야 그 여사친이 너 묻었어 그러면 헤이 지는
1: 좋은데?
2: 네. 아, 뭐 근데 입술을 갖고 당겨야 되잖아 그러면.
0: 네? 어...
2: 남자가 입술을 갖고 당겨?
0: 아니 뭐 아랫 입술이라도 피나게 만들면 되지. 대요.
1: 그 상황에서 바로 물어가지고.
0: 아니 막 이렇게 너 피나 그러면 헤이 지는.
2: 호러다 호러.
0: 여름이니까요.
3: 아무튼 뭐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2: 예. 네. 네,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네,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삽으로 넘어갈까요?
3: 네 아일릿의 It's Me 듣고 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어? It's Me.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동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팔에는 개를 기리는 쿠쿠르티하르라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개의 이마에 티카라는 붉은 점을 그리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축복을 전하고요. 하루 동안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기도 하죠. 힌두교에서 개는 죽음의 신 야마의 메신저이자 저승으로 가는 길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네팔 사람들에게 개는 집을 지키고 위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반려견과 더불어 길에 있는 개들까지 함께 챙긴다고 합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또 다른 존재,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네팔만의 특별한 문화인 셈이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망연본 사연 사고팔고만 거고 우리 깡디와 함께 나와연 이재열 씨와 함께 4부를 이어갑니다. 4부가 왔습니다.
1: 자, 8877님이 망고구 사연 보내주셨는데
0: 방청객이신가 본데요.
2: 지금 실시간을
1: 실시간으로 지금 망고 앞에서 사연을 지금 보시면서
3: 오늘 수치심 맥스여서 위로 받으려고 사연 보내요.
4: 뭐죠?
3: 전 남친 계좌로 75,000원 잘못 보냈어. 연락했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아기 사진까지 보내네요. 안 궁금하다고요.
4: 오해했구나. 마음 있는 줄 알고.
1: 돈은 돌려받으셨어요? 이거 8877님 어디 계세요? 네.
0: 어디 계세요?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2: 마이크. 예.
0: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2: 네. 어떡해.
0: 아니 어떻게 하다가 왜 75,000원을 잘못 보낸 거야? 전남친 계좌를 잘못 보냈다는 건 거래가 좀 그동안에 있었다는 얘긴데.
5: 아니요.
0: 응. 근데
1: 어떻게
5: 은행이 아니고 뭐 증권 증권 계좌에 뭐 공모주 하려고 뭐 하다가 잘못 보냈는데 그게 그 본인 뭐 OTP를 발급받아야 돼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다시 돌려받으려면.
0: 아이고.
5: 그래서
0: 연락을 했어?
5: 연락하게 됐어요.
4: 내 75,000원 돌려달라.
5: 네네.
0: 돌려달라 했더니 결혼했대요?
5: 네, 갑자기.
4: 아기 사실.
2: 갑자기 이상하네. 갑자기 돈만 돌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1: 돈 결혼했어.
0: 아기 분유 사야 되니까 고맙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5: 갑자기 잘 지내? 이러더니 나 결혼했어. 애도 있어 이러면서
2: 갑자기. 75,000원 달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1: 알고 싶지 않은데.
0: 내 돈 달라는 건데 왜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2: 아니 몇 년 만에 하신 건데요? 몇 년 만에?
5: 2년?
2: 2년 만에.
4: 야, 2년 만에 아이까지 생겼을 정도면
1: 아이가 되면
4: 환승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5: 아니요.
2: 아니 그
1: 환승은 아니고 내가 그냥 빠르게 속전속결로 이제
4: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구나.
0: 혹시 무감각하신 거 아니에요?
2: 결국은 못 받았다는 거죠?
5: 아니 받았어요.
2: 받았어요. 그럼 됐어요.
0: 됐지 뭐.
2: 그럼 됐어. 그럼 됐어.
4: 수수료는 없죠?
1: 수수료가. 이야. 근데 진짜 망한 사연이긴 하다. 짜증난다.
4: 네, 이거 진짜
2: 실시간 망한 사연을 주셨네.
4: 아직까지 1등이십니다.
0: 최고의 망고구 사연이에요.
1: 지금까지는 최고의 망고구 사연입니다.
2: 네, 실시간.
0: 계속 유지하시면 키높이 신발을 받게 됩니다.
1: 태양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4: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날.
0: 키높이 신발 신고 전남친 앞에 한번 나타나세요.
4: 네. 그다음에 풍선 불어주세요.
2: 그 정도의 키높이예요.
3: 완전히 높아진다.
1: 자, 다음 우리 계속해서 물어 쳐다볼 사연 노래 주세요.
4: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엄마는 내 엄마잖아. 와이프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막돼 먹은 남편의 말버릇을 고치고 말 거야. 당신 오늘부터 나한테 존댓말해. 나도 할 거니까. 그렇게 나름의 합의하에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했죠. 그러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먹거리를 들고 아들 집에 놀러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고 아내와 냉장고 대청소를 하고 계시길래 저도 좀 나서볼까 싶어 이렇게 말했죠. 거기 좀 도와드려요. 엄마께서는 생전 안 쓰던 존댓말을 쓰던 저를 보고 좀 놀라신 눈치였어요. 아내는 난처해졌죠.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지 뒤통수만 봐도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쌤통이다. 꼬시다 꼬셔. 엄마께서는 제게 아유 괜찮다 뭐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엄마께 대답을 했죠. 아니 엄마 말고 진영 엄마한테 한 말인데. 엄마도 계신 김에 저는 더 까불고 싶어졌습니다. 또다시 큰 목소리로 여보님 저녁 먹기에 식탁에 수저를 놓을까요 아니면 냉장고에서 반찬을 몇 개 꺼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과 며느리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에미야 라고 나지막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에미야 너 쟤 때렸니?
2: 생전 아니
4: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때리긴요 거봐라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 엄마께서는 아니 난 또 내가 예전에 네 시아버지 말버릇 고치려고 술 먹고 자는 거 몇 대 때려줬더니 다음 날엔 꼭 저렇게 존댓말을 쓰더라고.
1: 경험이었어.
4: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그러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등짝을 후려 패. 그럼 말을 잘 들을 거다 아가. 아니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인데 엄마만 믿고 까불었던 건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본전도 못 찾고 한동안 등짝이 불날 뻔했네요.
1: 귀여운 사연이네요.
4: 네.
1: 망했다기보다 이런 막 화목한데요.
4: 그럼... 사연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 전 여친에게 7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2: 아 이분이
0: 이분이에요.
2: 실시간으로
1: 그럼
4: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애도 저롱. 있다고 전화해서 잘 설명했네요.
2: 저롱 재롱
1: 저롱 저롱
4: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2: 여기서 저희 네 명 중에는 이제 우리 균디 선배님만 결혼하셨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2: 어떻게 그 존대 서로 부부 사이에 존댓말을 하는 게 좀
0: 저는 존댓말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연애할 때부터 그냥 반말을 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와이프도 저한테 그냥 오빠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하지 존댓말 안 써요. 존댓말 쓰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
4: 그렇죠.
2: 그러니까 무슨 뭐 솔루션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싸울 때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냥 그럴 때 존댓말을 쓰면은 좀 괜찮아진다고. 근데 그 존댓말을 좀 너무 이제 좀 악용하면은
4: 네.
2: 아 여보 당신 이러지 말아요 이랬는데 여보 당신 이러지 말아요 알겠어요? 내가 잘 얘기했잖아요. 그냥 12조로 하면서
4: 이거 누들기가 하는 말투인 것 같은데요?
0: 누들기다. 누들기다.
4: 많이 들어보시는군요.
2: 자기 왜 이러지 오늘?
0: 그 말투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2: 아 나도 에이, 알아들었어요.
1: 아니 그리고 약간
2: 나이가 있어요 나도.
1: 존댓말 하면 약간 네. 비아냥거리는 존댓말일 그러니까. 때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아 네 그러세요.
2: 맞아 맞아.
1: 네. 아주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0: 입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1: 네네네 네. 네. 그러세요.
2: 공감하신다.
1: 아주 대단하시네. 뭐 이래버리면 네. 더 역효과예요.
2: 맞아 존댓말을 하는데 역효과야. 기분이 더 나빠.
1: 맞아 맞아.
2: 기분이 더 나빠.
1: 무조건 존댓말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2: 아니야, 아니야. 예. 안 돼,
4: 말투가
2: 안 돼.
4: 중요한 거죠.
1: 말투가 중요하죠.
4: 말투가 중요한 거죠.
2: 그 선배님은 싸울 때 어떻게 뭐 잘
0: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4: 야, 아니 무조건 져요 그러면.
0: 부부는 아내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4: 아,
2: 예. 명언이다.
0: 예, 예.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1: 혼나는 대상. 되는 거잖아요.
0: 아, 그럼요.
2: 그럼 무슨 대상인가요?
0: 존경의 대상이죠.
2: 왜 이거 버벅거리세요? 아니 베테랑 균디가 왜 이건
0: 존경의 대상이에요.
2: 네. 확실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 가정의 달이에요.
4: 5월은
1: 달입니다.
4: 가정과 입조심의 달이에요.
2: 네. 존경의 달이죠.
0: 나라에서도 아내의 달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4: 네. 무조건.
2: 안 싸우는 이유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예, 예. 안 싸우신
4: 열두 달이 모두 아내의 달이죠.
0: 아내의 달입니다.
4: 예.
1: 그럼요.
4: 누들기의 달.
0: 하늘에 뜨는 달도 다 아내의 달이에요.
4: 맞아요.
1: 자, 우리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자, 김수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목은 엄마 무서워.
6: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을 키우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0: 많이 평범하신가 봐요.
6: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3-4살쯤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딸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크게 아프고 그랬어요.
0: 아이고.
6: 그날도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급하게 병원에 들렀더니 방이 없어서 1인실 병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딸아이도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을 잘 자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병원 침대에 아이와 같이 누워서 재우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제가 아이보다 일찍 잠이 든 거예요. 곤히 자고 있는데 딸내미가 갑자기 뭔가가 무섭다며 저를 막 깨우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야. 발음이 링거가 꽂혀있고 새로운 안개가 잠을 자니 무서웠나 싶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시 재웠죠. 그리고 저도 다시 스르륵 잠에 들었는데요. 달콤하게 숙면에 빠지려던 찰나 또 딸아이가 무섭다며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야. 아 우리 애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귀신? 도깨비 아저씨? 그런 거 없어. 여기는 없어. 엄마 있잖아. 걱정 마. 엄마가 우리 애기 지켜줄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싶어 실눈을 뜬 채로 아이를 보고 안아서 토닥여주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빵 터져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이가 무서워하는 건 그 범인은 바로 저의 코골이었습니다. 아...
4: 무서워.
6: 제 얼굴이 딸의 귀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코를 골 때마다 잠에 들려던 딸이 깜짝 놀라서 깨고 또 잠에 들려고 하면 코를 골아서 또 잠에서 깨면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가 무서워요?
2: 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6: 볼 수가 없어. 얼른 자. 얼른 자면 엄마가 지켜줄게.
1: 무서워, 무섭지?
4: 어, 무서워.
6: 아이를 달래놓고 곧바로 코골이 귀신을 불러왔던 거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딸은 코골이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냥 딸아이 본인이 적응을 해서 꿀잠을 자요.
4: 아, 적응해버렸어요.
6: 딸내미 엄마가 그때 미안. 그리고 너는 엄마 절대 절대 닮지 마라.
0: 아,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1: 아, 이분이 무서웠을까?
0: 네. 그런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 꿈을 꾸면서도 그 코골이 귀신 같은 게 막 나타날 수가 있어.
4: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것도 바로 되고. 아. 이분이 아까 좀 전에 본인이 평범한 주부시라고 그랬는데
4: 평범하지 않네요. 평범한 네. 주무세요.
0: 여성분들도 코 고시는 분 대단한 분들 많아요.
2: 네. 오. 네.
0: 어, 그래 본인 스스로 이제 코를 많이 곤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죠.
4: 아, 옆에 분이.
1: 아, 옆에 분이.
2: 근데 또 코골이 말고 잠버릇들이 뭐 이 가시는 분들
1: 다양한 잠버릇들
2: 우드득 우드득 좀 뭐 왜
0: 진짜 바드득 바드득 걸어요.
2: 바드득 바드득 갖고 전
0: 입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가라앉고.
1: 저는 진짜 군대에서 신기한 잠버릇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2: 아,
0: 아 몽유병이다.
1: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0: 잠꼬대 잠꼬대
1: 몽유라고 그 애매한 선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실제로 대화를 해요.
0: 오, 이게 말을 걸면 그
1: 네, 말을 걸면은 리액션이 있어요. 오, 근데 그런 친구도 있었고, 진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가는 거는 뭐
0: 바드득
1: 하는데 그게 진짜
2: 잠버릇이
1: 군대에서는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옆에서 자야 되니까
1: 계속 자야 돼요. 그 사람이 1년 반 동안을 매일 자야 되니까 거의 뭐 지옥 같았던 경험이
0: 저는
1: 있죠.
0: 저는 잠버릇은 아닌데 그 제 옆에 고참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자요.
4: 네.
2: 아!
0: 그 발을 오는데 그분이 이 암내가 너무 심하시고
4: 아 공작새구나.
0: 그러다가 자도 모르게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의 겨와 만나는 경우가
4: 아
0: 깜짝 놀라서 깨요 진짜로. 와.
2: 아그
0: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4: 머리 안 감은 남자가 있는 줄 알고 와.
1: 근데 이게 본인은 모르잖아요.
2: 몰라요.
1: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2: 아...
1: 내가 잠을 너 때문에 못 잤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약간.
0: 그렇지 그분은 기억을
1: 못하니까.
0: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니까.
2: 제일씨는 뭐 잠꼬대 같은 거 있어요?
4: 아니요 저는 진짜 죽은 듯이 자요.
2: 진짜요?
4: 네.
2: 죽은 자고 깨우는
4: 정도도 있어요.
2: 뭐 얌전히 자는 거예요?
4: 네 얌전히 그냥 아... 엎드려서 자고 약간 제가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잘 때 이제 팔다리를 약간 이렇게 꺾고 잘 때가 있대요.
1: 좀 무서울 것 같은데.
4: 진짜 죽은 자고 깨우고 사람들이
0: 아 좀비처럼 자는
1: 자세가 거야. 자세가 약간 진짜 이런 네,
4: 막 이렇게 하고 자고 있으면 야 괜찮아 이렇게 뛰우는
2: 어렸을 때 그 무서운 거 많잖아요.
1: 아 그죠.
2: 귀신이나 뭐 있었죠?
4: 저 때 어렸을 땐 빨간 마스크.
2: 아 네. 우리 유행했죠.
0: 그게 뭐야 빨간 마스크 뭐야?
1: 빨간 마스크. 아 빨간 마스크.
4: 그, 빨간 말이에요. 마스크를 낀 어떤 그, 여성분이
2: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유행한 건데 빨간 그 어떤 여자가 그 마스크를 쓰고
1: 키가 크시지 않나?
2: 네 키가 크고 네. 찾아와요. 그래서 저기요 나 이뻐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1: 맞아, 맞아.
2: 그래갖고 예 이뻐요 그러면은 진짜로 하면서 마스크 네.
1: 딱 건데 입이 이렇게
2: 귀까지
1: 찢어져요.
2: 찢어진 거야.
0: 아.
2: 그래서 그 항상 하얀 마스크를 쓰는데 네. 피 때문에 빨갛게 되었고
4: 귀까지 찢어졌는데 이 사이에 틴트가 딱 묻어 있는 거야.
2: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1: 거울을 조용하게
2: 말을 못해. 틴 그런 말을 못하겠어.
4: 같이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은 거울을 살짝 보여주거나. 나 이뻐 이렇게.
2: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홍콩할매 귀신 때문에.
4: 홍콩할매 귀신.
1: 많았지.
2: 홍콩할매 네. 귀신. 뭐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4: 네.
1: 근데 귀신 만화가 되게 맞아. 유행했었던.
2: 엄청 많았어요. 선배 때는 뭐 있었어요?
0: 그건 왜 나도 파란.
2: 아,
0: 뭐.
2: 아 빨간 맞지. 아
0: 파란. 이제 비데가 나오면서 물을 내려버리고 이제 네. 귀신이 말려 들어가고.
2: 아 파란 휴지가 빨간 휴지가 나 비댔어 네. 이렇게 그냥 바로
4: 홍콩할매 귀신은 균디 때부터 있었으니까 불법 체류예요 그거.
0: 네. 너무 오래 살고
1: 네.
0: 있어요.
1: 너무 오래 있었네.
4: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2: 네. 아 홍콩할매
0: 귀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주주 시크릿의 밤이 무서워요.
2: 앙.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아마 보면 황제 파워로
12: 들으시죠.
13: 자, 망해보는 사연 사고팔구 망구구입니다. 오늘 최고의 똥망구 사연에게는 키높이 신발을 네. 드립니다.
14: 미국계 맛을 알려주고
13: 누구나 신어도 2m가 됩니다.
15: 네. 네. 어느 정도까지 키높인지
16: 모든 사람
15: 조심하셔야 돼요.
16: 모든 사람들을
15: 기본적으로 네.
16: 밑으로 네. 밑으로 깔고 내려볼 네. 수 있어요. 네. 다 내려다볼 수 있는.
15: 최용만 씨가 신으면 3m가 됩니다.
16: 높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15: 오늘 받으실 분은 바로바로
16: 네. 바로바로
15: 우리 호연이 형이 소개해주신 최지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17: 저 진짜 내려요.
16: 아~ 네.
15: 아~ 아~ 난감했죠. 난감했어요. 네. 아, 아무래도 가장 좀 망한 에피소드인 것 같고
13: 그분께는 예 키높이 신발을 드리고요.
15: 우리 네. 실시간으로 망하신 분께는 저희가 따로
16: 선물 드렸죠.
13: 네. 선물을, 네, 선물을 좀 따로 좀 더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아, 75,000원. 네. 자,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최고의 망구 사연 선물도 드릴 테니까 네. 선물 받으실 원하신 분들은요 망해본 사연을 망구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5: 기다리고 있을게요.
13: 자, 깡승현 윤종신이 함께 부른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선곡했네요. 예. 오~
15: 이거 예.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죠.
18: 예, 아이야. 예.
15: 아이야.
13: MBTI
18: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15: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13: 이제 라면 씨 고생하셨고요. 남디 수고했어요.
15: 균디 고생했어요.
13: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15: Thank you.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꺼드럭이라는 단어가 자막으로 엄청 많이 보입니다. 꺼드럭. 꺼드럭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꺼드럭거리다. 꺼드럭거리다는 거만스럽게 잘난 채를 자꾸 하거나 버릇없이 굴다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능에서 딱 쓰기 좋은 표현이죠. 놀랍게도 은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등재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거들먹거리다랑 비슷한 말인데 뻐드러기. 더 어감도 강하고 왠지 뭐 더 잘난 척에 버릇없어 보이죠. 좋은 말 또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빵댕이들도 문자 컨셉이 이치 꺼드럭인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2시간 동안 우리 문자로 서로 그냥 티키타카 꺼드럭 대볼까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제 꺼드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저는 신조어나 은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거들먹대다랑 비슷한 말이네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겉멋들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 이 갑치지 마라. 네, 이런 말들이 또 통용되겠네요. 사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직업이 바로 이제 코미디언들이 많이 쓰죠. 저희는 주로 이제 겉멋들었다라는 표현이 네, 거품이다. 겉멋들었다, 건방 떨지 마라, 거들먹대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 팡댕이들 문자가 약간 비슷한 결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여러분 애칭을 좀 바꿀까요? 꺼드럭들로 꺼드럭이들 이거 발음도 어렵다. 팡댕이들이 제일 낫다. 뭔가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잘하면은 궁디 팡팡, 잘못하면은 궁디 팡팡. 우리 팡댕이들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짜투리 지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니까 매일매일 들으면은 365개나 쌓이겠죠. 1년에. 압류.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칠판에 황제성의 황제파워 글씨도 보이는데 황제파워 밑에 주르륵 붙어있는 별들 모두 몇 개인가요? 잘 세보십시오. 1번 10개, 2번 14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진행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도 광대파워의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조용필의 꿈으로 출첵 출발!

김정은이의 만사 보레맘 입장입니다. 운동 중에 듣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새 조카가 또 생겼네요. 정현님 조심조심 운동하세요. 알았지?

0: 이 자세 너무 좋네요. 6728님 회사 동료들 5명에게 황제 파워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라디오 크게 들어도 돼. 암요, 우리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만 홍보하는 거 아니죠? 평소에 황제 파워 홍보해버리는 이런 센스, 6728님 땡큐.
1: 사랑해요.

씨 노래는 참 왜 이렇게 좋은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나오는 노래도 물론 좋지만 이 당시에는 무조건 노래에 좀 낭만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해머리는 느낌적인 느낌.

0: 빛과 소금 아카시아 아가씨.
1: 내 곁을 스쳐 지나간 어느 소녀의 내음이
0: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칠판에 황제성의 황제파워 글씨도 보입니다. 황제파워 밑에 주르륵 붙어있는 별들이 있어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1번 10개, 2번 14개,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1: 그녀를 생각해.
0: 최민아님, 김유나님, 신승민님 어서 오십시오. 오주인님, 이영진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손성찬님까지 어서 와버려.

0: 황채진님, 편식하는 우리 아들 어쩔까요? 당근 한 입만 먹어봐.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다고. 네,
1: 이 방법이 있긴 한데 무조건 굶기면 됩니다. 진짜예요. 아니면 운동을 밖에서 네, 한 4시간 정도 시키던지. 굶기면 뭐 당근이 아니라 뿌리까지 뭐 그냥 흙도 먹어요. 네, 엄마들이 마음이 약해서 못하시는데 옆에 아버님이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시고 아이들 저기 뭐야 운동 많이 시켜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란님, 임명수님, 공건주님 어서 오십시오. 윤준명님, 구철규님까지 출제. 여러분들이 문자로 나 왔어요 하고 이름 보내주면 제가 불러주면 좀 느낌이 기분이 좋나요? 최대한 많이 불러드리려고요. 자, 얼른 들어오시라잉.

0: 자, 박성우님께서 이 시간 빵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붉은 포에버. 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일주일 일단 저까지 등장했으면 끝난 거예요. 내일부터 주말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기분은 지금부터 주말일 거예요. 오늘 어디 가가지고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퇴근하고 그냥 이 밤을 우리가 잡아 찢자고요. 알았디?
1: 좋았어!
0: 아, 노래도 아주 힙한 거 나와버리죠. 오늘 출시 끝곡입니다.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이 정도 힙한 느낌이면 성수동 가라는 건데 어떻게 뭐 황래인을 다들 성수 한번 가요? 난 안 가지.

흔들고 있는데 옆에 젊은 분도 신나서 흔드시네요. 이렇게 싹 돌렸을 때 같은 박자의 리듬 타고 있으면 우리 빵댕이니까 눈인사 진행시켜. 김령은님, 권윤희님, 이희용님, 손명기님, 홍창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양하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양하민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직 언양식 불고기가 새로 등장한 후에 이 구성품을 보진 못했지만 김치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언양식 불고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민님 축하드립니다. 부럽지. 부럽다. 아니 근데 네, 진짜 요즘에 여러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그 연예인들이 꽤 많이 이 방송을 듣습니다. 지금도 다들 듣고 계시죠?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당첨이 너무 안 된다고 가끔 오셔가지고 저랑 안면도 없는데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또 저희가 인기가 좋아야지 이렇게 꺼드럭대 봅니다.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제포 글자 밑에 별 몇 개냐? 1번 10개, 2번 14개. 정답은 2번 14개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황제포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고요. 이거 14개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메인 작가님이 항상 썸네일을 본인이 이제 핸드메이드로 그려주시는데 이 14개의 의미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칸 채우려고. 자, 다들 들어가서 명단 확인하고 내 이름 있으면은 선물 도착하니까 기다리세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지오디 프라이데이 나잇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황제파워 2부가 시작! 태어났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송경진님, 조카가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애기 걸 뺏어 먹으면 안 되겠죠? 참 희한하게 애기 거 뭔가 뺏어 먹으면 좀 죄책감 들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뺏어 먹고요.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창고 털어가지고 제가 싹 다 먹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큰애한테 한번 걸린 적이 있죠. 제 방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간식 껍질이 까져있는 걸 보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한테 이른다고. 근데 상관이 없어 얘야. 엄마랑 같이 먹었거든. 네가 뭐라고 하든 우린 공범이라서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거 다 내 돈이야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듣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8287님, 빵디, 서울 온 지 3개월 차인 부산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 오고 한강이 너무 좋아서 매주 주말마다 돗자리 펴고 누워있어요. 빵디도 한강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가고 싶은데 아, 잘 못 갑니다. 한강 진짜 가까운 거 좋죠. 예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워킹 데드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걸으려고 진짜 산책을 3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항상. 근데 그때 항상 한강을 거쳐서 갔어요. 근데 그냥 갑니까? 라면 먹고 가서 뭐 하고 또 다시 걷고. 예, 한강 너무 좋죠. 모기만 없으면 진짜 여름에 한여름에 가면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패치 이제 붙이고 가기는 하는데 차, 한강 잘 만든 것 같아요. 옛날에 한강 백사장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백사장이었을 때 진짜 낭만 있었겠더라고요. 수영복 입고 그냥 싹 다 뛰쳐 들어가가지고 강물이니까 또 그 당시에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강 좋죠. 8287님 무료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화음 맞추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는 보이스 오브 황제와 함께하는 사중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또 나왔네요. 아, 이거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들어야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은데 작년에 듣고 지금 또 듣는 거거든요. You know, you know. Thank you. 듣고 올게요.

자, 오늘 2부에서는 보이스 오브 황제팀이 정확히 말하면 사중창단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사중창 코너 해보겠습니다. 합창단 더

0: 네 명이 각자 외치는 한 글자를 잘 캐치해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글자를 최대한 듣고 그걸 조합해서 노래 제목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 이 말씀. 자, 사중창단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뭐야? 아, 깜짝이야. 불을 왜 꺼? 불 켜 빨리. 왜 스튜디오에 불을 다 끄고 들어옵니까? 자, 그리고 다들 얼굴에 밀가루가 왜 이렇게 허해요? 뭐야? 특히 우리 남자다는 분 소복을 어디서 구하셨길래 왜 이래? 네, 아직 5월이라서 남량특집 할 때가 아닙니다. 이따 클렌징 하세요. 네, 자, 아, 일단 귀신 얘기 오늘 안 할 거예요. 일단 화음을 한번 맞춰주시고 다 같이 짧고 강하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기스 들렸거든요. 파 무조건 들렸죠. 이게 파열음이라서 정확하게 들립니다. 파기스 기저귀 이름이라고 비슷하기도 하고 스파기 기스파 뭐야? 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자꾸 기저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갇히면 안 돼. 지난번에도 제가 글자를 다 찾아놓고 이 조합을 자꾸 이상한 단어로 아 지금도 잘한 겁니까? 대박이다 여러분. 귀가 드디어 튀어가나 봅니다. 이게 웬일이야. 자 그러면 아까 너무 짧았으니까 길게 음 없이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파
0: 누가 파 승가를 좀 부린 것 같은데 파밖에 또 안 들리네. 뭐지? 아 이냐 기냐 이게 차인데 이냐 기냐 와 이게 헷갈리네요. 이번에 화음을 한번 넣어서 들어보면 또 들릴 수도 있어요. 화음을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1: 파
0: 시 시 파이스시 파기스시 시스기파 시스이파 뭐야 제발 화음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화음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파
0: 이 물파스 이파스 이파스 아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거론한 단어들이 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기스시 이렇게 찾았거든요. 다섯 글자 찾았는데 이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와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요. 자 일단 정답은 광해에서 싸우던 전사들이 힙한 하이틴 퀸카로 변신한 노래입니다. 글자까지 지금 다 찾아드리고 대단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원더걸스 So Hot.

0: 자, 네 명이 화음 넣어서 노래 제목을 합창하는 코너 사중창하고 있고요. 네 분이 서로 눈치를 보며 겉돌기 바빴던 그 노래 다시 한번 앵콜송으로 들어봅니다. 정답 공개해요. 하나, 둘, 셋.
1: 스파시.
0: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자리로 처음으로 돌아오네. 초심 잃지 않는 건 좋은데 실력까지 초심을 찾을 필요 있나? 자, 오늘 사중창단이 불러준 노래 제목 스파이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가요계를 매콤하게 물들였던 곡. 특히 새끼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치명적인 포인트 안무가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사중창단이 보여준 귀가 얼얼해지는 대환장 불협화음과는 차원이 다른 에스파 멤버들의 완벽한 호흡으로 완성된 세련된 매운맛의 정석 스파이시였습니다. 네, 6343님, 에스파가 새끼손가락 안무하면 소아탄데 내가 새끼손가락을 들면 이에 고춧가루 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 네, 이게 또 느낌 있게 들어버려야죠. 아, 새끼손가락. 이소홍님, 재성씨, 오늘 점해추는 매우 낙지볶음 아시죠? 밥에 슥슥 비벼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낙지볶음 괜찮죠. 낙지 참 귀한 음식인데. 어, 이게 괜찮은데? 매운 낙지볶음. 낙지볶음. 혹시 더 맛있는 게 생각나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운 낙지볶음 1등입니다. 자, 정답 스파이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 오브 황제팀 이제 퇴장할 시간입니다. 얼른 나가주시고요. 아, 일단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에스파 스파이시 듣고 올게요.

0: Easy for you.
1: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김나연님께서 황디 저녁 준비 중인데 제가 파전이 되겠어요. 국 끓이고 김치 볶고 제육 볶음하고 아유 진짜 너무 덥네요. 에어컨 틀자니 전기세가 너무 아깝고 시원한 노래라도 듣게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에스파의 스파이시 매콤한 거 먹었으니까 뭔가 달달한 노래 들려드려야겠죠. 시원하고 달달함을 갖춘 그 노래 윤종신 팥빙수 준비했거든요. 요거 2부 끝곡으로 들려드려버리면서 달달하게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딱붙이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빵디. 저는 8살 조카 덕분에 황제파워에 입덕한 막내 이모입니다. 저희 조카는 라디오도 황제파워만 듣고 너튜브 클립까지 챙겨볼 정도로 빵디 찐팬인데요. 원래 라디오 안 듣던 저한테 오히려 조카가 빵디를 영업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이순신 축제에서 실제로 빵디를 보게 된 거 있죠? 최애를 영접한 조카는 엄청나게 떨고 있었는데요. 빵디가 그런 조카의 눈을 마주치며 직접 악수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덕분에 제 조카는 하루 종일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계속 빵디가 나 봤다 하면서 자랑하는데 아직도 그날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빵디, 저와 조카에게 항상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의 조카의 최애가 되어주세요.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해피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막내 이모님의 신청곡 데이식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럴 수가. 8살 빵댕이한테 아, 이 뭐 전문용어로 영업을 당했다고 하죠. 와,

0: 아 이게 우리 방송이 참 맞게 가고 있다. 응?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 아 우리 8살 친구 때문에 삼촌은 아마 환갑까지 환갑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아 우리 먼저 이모에게 황지파워를 전파해준 우리 쪼꼬미 8살 조카 빵댕이 너무 고맙고 누군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 몇 명 악수한 아이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얼굴이 기억이 나서 세상에 아니 이거 아산 갔다 오길 참 잘했네. 이순신 축제 갔다 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가서 그냥 여러분도 얼굴 보고 또 언제 우리가 또 아이컨택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그날 그냥 보면서 신나게 초대 가수들이랑 노래 듣고 여러분들 노는 거 보니까는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막내 이모님 새로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쭉 황제파워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부는 여러분들의 도전한 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꼭 쥐고 있으면 돼요. 전화 받으면 어떤 노래 부를지 네 생각해놓고 계십시오.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선물이 콸콸콸 가뿐하게 도전 한 곡. 자, 사전 섭외 없이 우리 빵댕이들에게 전화해서 노래 한 곡을 다짜고짜 요구하는 코너 도전한 곡 3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레이디오를 끄시고 애창곡 한 곡 15초 정도 불러주시면 저희가 뭐 선물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자신 있게. 그리고 노래 가사 생각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 종종 발견이 되는데 지어서 불러도 인정입니다. 뭐 지어서 부르는 게 전 짱이에요. 더 좋아. 오히려 좋아. 그동안 황제 파워의 문자를 한 번이라도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15초간 끊기지 않게 잘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빵댕이부터 만나볼게요. 전화 주세요. 전화는 랜덤입니다.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여기는 황제 파워고요. 도전 한국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됐어요. 음성 메시지 남겼으니까 다음 방댕이. 자, 0-01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꼭 좀 받아주시고요. 전화 받으시면 뒤에 라디오 끄시고 블루투스 해제하시고. 이거 뭐 AI처럼 외웠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의사항을. 자, 다시 전화 주세요.

0: 1 3 2 1 여기 오 받았다. 여보세요? 아 아니다. 아, 이 작은 지지직 소리에도 어찌나 이렇게 반갑던지. 자 끊어주세요. 다음 방댕이 갑니다. 중간에 찰카닥 소리 왜 나는 거야? 대체적으로 이런 통화 연결은 가진 분들은 받으시던데.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어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도전 한 곡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도전 한 곡! 3, 2, 1 액션!

0: 웃기죠. 더 해야 돼요?
1: 네.
0: 서로만 바라보다 머는 나루이 같은 날에 떠나
1: 성공! 야! 노래를 아주 그냥 아유 귀가 그냥 고마워.
0: 저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1: 왜요? 왜요?
0: 여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 30~40명 있는데 불렀어요.
1: 바로 이겁니다. 모든 빵댕이들의 귀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기소개 컴온!
0: 저는 마곡동 살고 있는 흥부자입니다.
1: 마곡이면은 뭐 서울이네요.
0: 네네. 여기는 근데 부산에 출장 와 있어요.
1: 아 출장요?
0: 네네.
1: 무슨 출장으로 와 계시는 겁니까?
0: 제가 청소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1: 아 클리닝 서비스라고 하죠?
0: 네 일하러 왔습니다.
1: 열심히
0: 하고 있습니다.
1: 청소할 게 많습니까?
0: 에어컨을 안 틀어주네. 너무 더워요.
1: 아 진짜로. 아유 이게 네네. 부산은 또 너무 더울 거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보다.
0: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1: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덥다.
0: 네네.
1: 아 우리 마곡동 흥부자님께서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또.
0: 네네.
1: 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입니까?
0: 경호 형님, 경호 누나 너무 사랑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찐팬들은 경호 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0: 네네네.
1: 네. 아 저희가 노래를 멋지게 성공을 해주셔가지고.
0: 네.
1: 선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안녕.
1: 다음 방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아 노래를 잘하는 방댕이들이 참 많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잠시만요.
1: 네.
2: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 파워예요.
2: 네?
1: 황제 파워예요.
2: 네.
1: 지금 도전 한 곡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도전 한 곡.
3: 3, 2, 1 액션.
2: 마리아.
1: 너무 무서운데요?
2: 아베 마리아.
1: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2: 이제 황제 파워 맞아요.
1: 아 맞아요.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빨리 하세요.
2: 뭘 바꿀게요.
1: 마음대로 해봐요 한번.
2: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1: 무슨 영혼 결혼식 느낌인데 지금.

0: 성공! 성공! 성공 알았어요.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아니 지금 숨도 네. 차고 목소리도 조용조용 말씀하시고 지금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1: 여기 사무실이요.
0: 사무실 몇 명 있어요?
1: 한 40명 있어요. 아니 회의실로 도망왔어요.
0: 아 회의실로 도망왔어요?
1: 아, 네.
0: 아니 오늘 전화 연결된 빵댕이들이 주변에 항상 3, 40명씩 있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 군포에 사는 빵댕이입니다.
0: 아, 군포 빵댕이님?
1: 네.
0: 와, 군포는 진짜 연결 잘 안 되는데 군포 오랜만에 연결됐네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군포 화이팅.
0: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1: 군포 타기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군포 저기 뭐 가면은 놀러 가면은 뭐 먹어야 됩니까?
1: 아,
0: 맛있는 거.
1: 고기요.
0: 고기는 팔도가 다 맛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일단
1: 어, 네네.
0: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좀 노래 부르는데
1: 네.
0: 살짝 을씨년스럽기는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좀 아름다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군포빵댕이님 황제팡에 남기실 말씀 있을까요?
1: 빵댕이 영원하라.
0: 아야 좋습니다.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안녕.
0: 보셨죠 여러분? 어느 상황에선 어떠한 상황에서건 도전한 곡은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3, 40명이 있는데 오늘 둘 다 돌파해버렸죠. 한 명은 그냥 뚫어버렸고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을씨년스럽게라도 해내는 이 모습 모든 빵댕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다음 빵댕이 전화 연결해볼게요. 전화주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아, 예.
0: 자, 지금 도전한 곡 하고 있고요. 바로 갑니다. 도전 한 곡!
3: 액션!
2: 황제파워로 한다고요?
0: 큐!
2: 보고 싶다. 보고 싶다.
0: 앞에
2: 의미랑,
0: 앞에 의미랑 똑같은데. 3.
2: 황제파워 맞아요?
0: 네, 진짜 맞아요. 세 번 의심했죠. 세 번 의심하면 저희 탈락입니다. 두 번 의심까지는 괜찮아요. 두 의심까지는 괜찮은데 삼 의심은 안 돼요. 네.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팡댕이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전화 주세요. 야 하루 종일 의심만 하다가 끝낼 수가.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아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4: 어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도전 한 곡 하고 있고요. 바로 갑니다. 도전 한 곡!
3: 3, 2, 1
5: 액션!
0: 큐!
4: 네, 오세요?
0: 도전한 곡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 목소리를 그렇게 들으시면서 전화통화를 하면 내 목소리가 다른가? 근데 늘 의심하시는 게 왜 다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전한 곡 노래 부르라고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 왜 황제 파워로 사칭해요 심지어. 자 다시 갈게요. 전화 주세요.

0: 같이 먹어야 되네. 아, 우주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아, 네.
0: 자, 지금 도전 한국 하고 있고요. 바로 갑니다. 도전 한국! 3, 2, 1. 액션!

0: 줄게. 다시 나 혼자 어?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1: 성공! 성공!
2: 아, 노래를 약간 절벽창법으로 부르시죠.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1: 자, 자기소개 컴온!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백오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 엄마 김설이라고 합니다.
1: 아, 우리 설님!
0: 네.
1: 아,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예쁜데 저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네. 본인이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원래 목소리도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어, 우리 황제파워는 목소리가 되게 애띠신 분이 엄청 많네.
0: 아, 설님, 감사합니다.
1: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0: 저 집안일을 다 해놓고 잠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이 힐링하는 시간에 저희가 마침 딱 맞게 전화를 했네요.
0: 아, 네.
1: 어, 설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0: 저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1: 아,
0: 저 게임이 있는데
1: 큰 거 하시는군요.
0: 네.
1: 네, 와우라고 하죠.
0: 네, 맞아요.
1: 네, 알죠. 그 은지원 형이 그거 빠져가지고 방송도 접었잖아요, 예전에. 아, 지금 부르신 노래가 H.O.T.의 캔디를 또
0: 네.
1: 어, 불러주셨네요.
0: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이 네. 게임을 하신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0: 네?
1: 게임을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0: 아, 네. 20살 때부터
1: 아, 그러면 탈 걸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0: 아, 중간에 이제 네.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못했다가
1: 네네.
0: 신랑하고 같이 게임을 하거든요.
1: 아, 아주 좋다.
0: 네, 애들 키워놓고 다시 복귀를 해서 그 큰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1: 거의 뭐 고인물을 넘어서 거의 썩은물 수준이네요. 20살부터 네. 하셨으면.
0: 네.
1: 왜냐면은 지금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0: 네네.
1: 아, 이 게임 업계 용어입니다, 여러분. 고인물 위에 이제 썩은물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부부들이 네. 열심히 세계를 좀 지켜주시고요. 저희가 노래도 네. 불러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저도요. 안녕.
0: 안녕히 계세요.
1: 네. 자, 아, 우리 황제파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행복이 더 크다면 게임이건 뭐건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저희는 모조리 다 응원을 해버립니다. 자, 한 분만 더. 아, 여기까지예요. 아이고 까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빵댕이들 노래 잘 들었고요.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번 도전한곡 코너에서도 여러분들의 열창 기다리겠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칠 거고요. 3부 끝곡은 H.O.T. 캔디 요거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제10번의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6: 생활정보.
7: 멜빵과 애누리, 두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래어 같지만 순 우리말이라는 거죠. 멜빵은 짐을 어깨에 걸어 매는 끈, 바지나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는 끈입니다. 애누리는 값을 깎는 일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인데요. 때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해요. 박경리 작가의 작품 토지의 한 대목을 볼까요? 1년 12달도 다 사람이 만든 거고 노래도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애누리 없이 사는 사람 있던가. 여기서 애누리는 용서하거나 사정을 보아주는 일을 뜻하는데요. 어쩌면 사람 사는 일에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의 애누리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2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폰을 보다가 얼굴 위로 툭 떨어졌는데요. 앞니가 괜찮... 아, 하나가 나갔네요. 아, 원래 가짜였어요? 암알강요? 암알강을 아직도 합니까? 네, 사연 받았습니다. 072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요. 냉동고 정리를 하다가 무려 황제 파워 출석 체크 선물인 김치전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번 출석을 해도 매번 광탈했는데 이렇게라도 실물로 영접하니까 괜히 내적 친밀감이 드네요. 하지만 빵디, 저 그거 안 샀습니다.

빵댕이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돈내산하면 왠지 지는 기분이라 언젠가 출석체크 꼭 당첨돼서 빵디가 쏴주는 걸로 먹을 겁니다. 황제 파워 출석체크 메인 화면에 제 이름 석자가 박힐 때까지 무한 출근 도장 찍겠습니다. 나 자신 화이팅! 네, 오늘은 출석체크에서 김치전을 꼭 가져가고 싶으신 0729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사실 그 편의점에서 사먹는 김치전이랑 우리 황제파워에서 나가는 김치전은 구성이 좀 다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뭐 이거 잘 소분해서 먹으면 1년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가기 때문에 아 이거 뭐 편의점에 있는 거 아,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전 아직도 우리 황제파워의 김치전 구태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남의 프로그램 가서 김치전을 달라고 생떼를 놨던 컬투쇼가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네, 기분 좋은 사건이었다. 많은 분들에게 김치전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0729님도 지금 사실 김치전 드리고 싶은데 또 자존심 상하실까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때 꼭 가져가시라고. 아, 이거 드릴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출첵 선물을 빼가면 안 되는데. 아, 김치전은 불변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불문율로. 그리고 여기 오시는 게스트들 출연료 대신 주는 거 딱 이 두 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거의 뭐 김치전의 사랑의 바보죠. 우리 0729님께 들려드릴 거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김치전 드릴게요. 네. 아니, 이거 뭐 먹을 거 가지고 저희가 또 그렇게 각박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은 이런 거 다 안 줄 거 아니야. 네, 0729님께 저희가 김치전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이면 사 드십시오. 더너츠 사랑의 바보 들려드릴게요.

0: 않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1: Welcome!
0: 퇴근길 발걸음이 이리도 가벼운 건 바로 내일부터 부처님 문회로 시작되는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연휴를 향해 달려가는 내 가슴의 heartbeat과 함께 쿵따라닥딱딱딱딱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월드패 시작! 오늘 월드패 이승철 오늘도 난으로 출발해

김영님, 이 노래 흔들지 않는 자 유죄. 정답. 이렇게 신나는데 안 흔들어 제낀다고? 나중에 카피머신에 이 부분 한번 해보.

그렇죠. 금요일 날 놀지 않는다면 후회 없는. 네. 후회라면 하루 종일 지낼 거예요. 오늘은 꼭 야근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기 전에 충분히 놀다 가셔요. 다음 곡입니다. 박미경 집착. 월요패를 뒤집어 놓으셨다. 월요패를 뒤집어 놓으셨어. 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만하고 잘난 체할 때 자주 쓰는 신조어가 있죠. 과연 뭘까요? 힌트는 거들먹과 비슷. 여기까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오늘 점해추 가야겠네요. 연체동물 친구로 가야겠어요. 오늘 점해추 매운 낙지볶음으로 진행 시켜!

주홍표는 빵디 아내가 여름옷 세 벌 사주더라. 신상은 아니고 2월 아들은 신상. 네, 주홍표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처리하는 이스 짬타이거라고.

0: 황제 방어 입장 시간은 우리 집 강아지 산책 시간입니다. 살랑살랑 신나. 어. 지연이 월드패 들으면서 산책하면 기분이가 4배로 좋다고요.
1: 월드패가 너무

3807님, 남편이 차키를 내내 찾다가 그냥 갔는데 차키가 냉장고에 있네요. 헐. 그렇다면 3807님, 오늘부터 남편에게 호두를

원유패. 다음 곡은 이걸로 골랐습니다. 유채영 이모션. 차 종남님, 오늘도 우리 방디가 쏘아올린 공으로 즐겁다요. 그렇다면 종남님 흔들어 잡기. 저도 월뮤패 하기 전에는 아예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서 월뮤패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신나는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힘든 걸 알아서 그땐 15,000원만

난 지금 나가고 싶다. 자, 0866님께 6시 칼퇴빔을 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6시에 집에 가기를. 6시 칼퇴빔! 한 번 더 출발!

여기까지.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만하고 잘난 체할 때 자주 쓰는 신조어 뭘까요? 정답은 꺼드럭이었습니다. 꺼드럭 대지 마라. 네. 당첨자 명단 어디 있는지 아시죠?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뭐든 맛있는 거 먹을 때 제 생각하면서 황제파워에 추천해줄 생각하면서 드십시오. 다음 점매추 문자는 뭐 이걸로 해야겠다. 미리 계획도 세워놔주시고요. 내일 4시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고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준비했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또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2: 1544-8777.
5: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였나 밤마다 동네에 소쩍새가 운다는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이 계절에 소쩍새가 많이 울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대요. 소쩍 이 울음소리가 소쩍쩍 가마솥이 작다는 소리로 들린 거죠. 이 정도 솥으론 어림도 없다. 더 큰 솥을 준비해라 라고요.

진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새소리가 들릴 때마다 솥부터 떠올리게 생겼습니다. 모락모락 흰 쌀밥이 수북히 담긴 커다란 무쇠솥. 그 솥만큼 마음까지 배부른 저녁이면 좋겠네요.

One more chance.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3521님, 우리 동네도 이른 아침부터 새가 그렇게 지저귀는데요. 평소에는 마냥 시끄럽게 들리는데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더니 새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참 이런가 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게 다 다르게 들리고 다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이 소쩍새 말고도 이 계절에 뻐꾸기, 여러분, 뻐꾸기 그리고 호랑지박귀, 새도 많이 운대요. 호랑지박귀 소리가 이런. 이게 약간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데 예전에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예전에 호러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이게 문 삐 이런 거 있잖아요. 끼 뭐 이런. 근데 이제 이게 귀 이런 소리. 이게 근데 여러분 새 소리예요. 호랑지박이. 예, 새 소리입니다.

0: 근데 약간 그 문 이렇게 왜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무서워. 약간 좀 소름 돋아. 예. 근데 이게 바로 호랑지박이 소리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보겠습니다.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2: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피처링 장이정,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이어드렸습니다. 3521님, 기숙사 생활하는 아들이 집에 온다 해서 터미널 마중 나갔는데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팔짱을 꼈거든요. 그랬더니 더우니까 좀 떨어지라고 합니다. 참나, 그래도 얼굴 보니 좋네요. 행복하시죠? 예, 아들이 좀 뚝뚝하고 살갑진 않아도 또 집에 와서 행복한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있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3521님 선물 갑니다. 김영원님, 오늘 무려 10분 일찍 퇴근했네요. 너무 신나요. 퇴근길 치킨 주문하고 출발합니다. 아주 문자가 막 신났어요. 이미 10분 일찍이 더 신나는 건가요? 아니면 치킨 주문이 더 신나는 건가요? 막 신남이 느껴지는 문자 읽으니까 예, 저도 신나네요. 치킨 맛있게 드세요. 김영아님께도 선물 갑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연휴 시작입니다. 집 나서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이 귀한 연휴를 그냥 날리기 아깝죠. 연휴 계획은 어쩌면 지출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7321님, 아빠 칠순이 있어서 호텔 예약했어요. 잔치를 해드릴까 여행을 갈까 고민하다가 국내 호캉스 여행으로 결정. 연휴라 조금 비싸지만 기분 좋게 예약해두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 그렇죠, 연휴라 조금 예 비쌀 순 있는데 늘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칠순이니까 예 특별한 호캉스, 행복한 호캉스 연휴 보내시고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1476님, 라송이 준 커피 쿠폰으로 커피 마시러 왔다가 추가금 내고 더 큰 거 시켰습니다. 오늘의 소비예요. 덕분에 잘 마셨네요. 여기 가셨구나. 예, 인증샷이 왔거든요. 제가 드린 커피 쿠폰으로 한

주간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갔을까요? 예, 잘 마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인증샷 감사합니다. 8103님, 오늘 고3 아이들 졸업사진 찍으러 화성 행궁으로 체험학습 다녀왔네요. 그때 쓴 주차비 12,000원이요. 권성고 3학년 4반 친구들 많이 사랑한다. 선생님들도 모두 고생하셨어요. 인증샷이 왔는데 아이들의 단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 20명 넘는 것 같은데 드라마의 포스터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하복을 입을 때가 왔네요. 마지막 남은 고3 생활 각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고 선물 갑니다. 6623님, 미용실 가는 거 귀찮아서 미루다 큰맘 먹고 1년 만에 다녀왔네요. 나를 위한 소비 18만 원 결제하고 왔습니다. 1년 만에 한 번은 가셔야 돼요. 그죠? 예. 좀 머리도 다듬고, 예. 안 다듬고 계속 기르면, 예. 장화홍련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예. 조금 다듬어지고 기분 전환해야 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육중한 밴드입니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육중한 밴드였습니다. 9357님, 이번 달 말에 필리핀 보홀로 여행 가신대요. 스노클링 장비랑 물놀이 준비물 이것저것 샀네요. 총 18명이 가는 여행인데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걱정도 되지만 신나는 마음이 더 크네요. 야, 18명.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8명도 사실 많다고 하는데 18명. 야, 뭐 정신은 없긴 하겠지만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18명이면 사고 없이만 다녀오면 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무너무 18명 분량만큼 즐거울 것 같아요. 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9357님께 선물 가고요. 노영심 진호가 함께한 곡입니다. 만약에 우리.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 개발로 물 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GABA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0대와 30대 시절 저에게 연애란 그저 남의 얘기였습니다. 여자 만날 시간이면 여행을 한 번 더 간다 주의였거든요. 동남아를 시작으로 유럽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발을 디딘 나라만 무려 25개국이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낯선 세상에서 느끼는 자유가. 이렇게 평생 혼자 여행만 다녀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른 후반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일까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여행을 가도 별 감흥이 없었죠. 에펠탑 아래서 타지마할 앞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연인들. 아, 좋겠다. 나도 다음엔 꼭 여자친구랑 오고 싶다. 이러면서 막연한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내 여자친구가 외국인이라면 말 그대로 망상이었죠. 아무리 여행을 다닌다 해도 뿌리내리고 있는 곳은 이 좁은 한국 땅, 조그만 사무실 책상과 내 집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막연한 상상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이직을 했는데 그곳에서 중국인 사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맨날 그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연애하고 싶다 했잖아. 딱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말도 잘 통해서 소통엔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어떻게 한번 만나볼래? 바로 오케이 했죠. 듣던 대로 우리말을 너무 잘해서 외국인이란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보다 서울을 더 잘 알더라고요. 저는 수원에 살아서 명동에 몇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기 골목 가면 진짜 맛있는 길거리 음식 있어요. 아, 저기 화장품 가게 세일 진짜 많이 해요. 오히려 저를 가이드 해줬죠. 아, 물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서비스로 계란국이 나왔거든요. 그녀가 한 입 먹더니 아, 맛있어. 이거 시켜줘요?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그래도 뭐 시켜달라니까 시켜줬죠. 아니, 시켜달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뭐 아직도 뜨거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요. 여기 여기 이거 계란국 하나 더 주세요. 시키라는 게 차갑게 시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시켜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면 재미난 상황이 꼭 하나씩은 생겼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이곳이 인생 여행지고 낭만이고 순간순간이 행복했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와 평생 삶의 여행을 함께 하겠노라고. 딱 하나, 그녀의 어머니가 외국인 남자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게 걸렸지만 야무진 그녀가 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준 덕분에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여셨고 중국으로 건너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이쁘게 2년 동안 연애를 한 우리. 저요, 내일 중국 갑니다. 결혼식 올리러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해보렵니다. 사랑하는 나의 루루야, 나 하나 믿고 평생을 약속해줘서 정말 고마워. 장모님의 당부처럼 낯선 땅에서 절대 외롭지 않도록 내가 세상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우린 평생 행복할 거야. 사랑해.

수지, 소수빈이 함께 했습니다. 너로 가득 찬 밤 이어드렸고요. 오늘 김원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일 중국 간다고요. 당장, 예. 결혼식. 와, 대박이죠. 중국에서 결혼식이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서 한 번 더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행을 멀리 떠나지 않아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이곳이 인생 여행지고 이곳이 낭만이라는, 이야, 정말 대단하죠. 프로포즈의 사연이었습니다. 같이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루루 씨 그리고 김원재님 두 분 행복하세요. 결혼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편하게 긴 글로 남겨주세요. 김동률 아이처럼 이어집니다.

0: 에즈원 사랑 플러스 이어드렸습니다. 차 에어컨이 고장나서 카센터 갔는데 에어컨 고치고 이것저것 했더니 거액이 나왔네요. 그래도 시원해서 좋아요. 4343님 주셨습니다. 요즘에 그 에어컨 이제 또 청소하고 이러느라고 비용이 또 많이 또 들어가긴 하죠. 야, 근데 이분은 95만 원이 나왔어요. 와, 그래도 뭐 꼭
1: 으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 추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8: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첫사랑 듣고요.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아,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입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니은 지읒.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알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니은 지읒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늦잠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따뜻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7: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8: 하이마트로 가요.
9: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8: 하이마트로 가요.
9: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배우

0: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1: 우리만의 자유로운
2: 차트!
3: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4: 차트!
3: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4: 차트!
3: 차트! 차트! 차트! 차트! 차트!
4: 박선우 여러분 게임 해장주 소개합니다. 원탑 예능 돌 천재 오리 갱얼지 골든 차일드 장주.
3: 안녕하십니까.
4: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자지.
3: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우.
4: 아니 우리 장준 씨가 또 부상 투혼입니다.
2: 부투입니다. 부투.
4: 아니 부투. 근데 그 발바닥을 다섯 번을 꿰맸다 그래가지고 이 발바닥을 꿰매기는 어려운데.
3: 그러니까요.
2: 아 이게
3: 어쩌다가요.
2: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이제 그. 그 결혼식 사회를 또 봤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그래서 보자마자 끝나고 이 제주도의 이 바다를 즐겨야 되겠다.
4: 그렇죠.
2: 그래서 즐겨야지. 멤버 주찬 씨와
4: 아유.
2: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수영을 시작한 지 한 10분, 15분밖에 안 돼서 바닷가 바위 위까지 제가 수영을 해서 자랑을 했죠.
4: 올라갔죠.
2: 주찬아 나 여기까지 왔다.
4: 그렇죠.
2: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를 밟고 넘어지면서
4: 미끄러워.
2: 또 그러면서 이제 바위에 붙어있는 따개비 껍질에 싹 찢어져가지고
4: 근데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2: 맞아요.
4: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3: 그러면
4: 맞아요. 피가 막
2: 엄청 많이
3: 났겠다.
2: 근데
4: 어떡해.
2: 이제
4: 어떡해.
2: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아파서 울 나이가 지나서
4: 그래도 무섭죠. 피나니까.
2: 네. 근데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주변 분들이 좀 많이 몰리셔서 괜찮냐고.
4: 왜냐면 바닷물에 빨간 피가 쫙 돌잖아요.
3: 네.
4: 그럼 너무 무서워.
2: 저는 상어 올 줄 알고
3: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
4: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2: 어떤 거죠?
4: 우리 해지대지 씨의 사랑의 엄마가 인터땡땡 예매 2위?
3: 2위 전체 연극 부분 전체 2위 2위였습니다. 또 네.
4: 연극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오는지
3: 그쵸.
4: 근데 거기서 2위라는 거는 경이적인 거야.
3: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선배님들이 또 혜련 선배, 경신 선배, 효진 선배, 지선 선배가 또 홍보도 많이 다니시고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보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2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4: 그러니까
3: 합니다.
4: 한번 보신 분들이 다시 보는 거
3: 맞아요.
4: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한번 보신 분이 또 보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꼭 보러 오세요. 사랑의 엄마.
4: 아유, 그럼요.
3: 여러분들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4: 맞아요. 근데 혜지 씨 얼굴에 진짜 웃음꽃이 폈습니다.
2: 맞아요.
3: 아, 진짜요?
4: 근데 연극은 힘들어도 이런 소식 들으면 기쁘잖아요.
3: 너무 기분 좋죠.
4: 에너지 막 올라오죠.
3: 아, 너무 좋죠. 이런 작품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약간 그 자신감, 자긍감 이런 게 생기니까
4: 맞아요.
3: 너무 좋죠. 네네.
4: 우리 혜지대지 씨, 뭐 사랑의 엄마 연극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시고 우리 장준 씨는 빠른 KO 바라겠습니다.
3: 네, 조심해요. 네. 네.
4: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2: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 긴 문자인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4: 첫 번째 차트는 7118님이 보내주셔서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이색 직업을 체험해보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독특한 직업을 찾아서 차트를 만들어봤네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탑5 지금 시작합니다.
5: 야 이 행배야 네 요즘 이 동물 찾아주는 일한다며?
6: 아 네 대부님 오셨습니까? 말티즈 한 마리가 계속 숨어있어가 이거 큰일 나십니다. 못 찾으면 착수금 다 배틀할 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5: 네 이 그럴 줄 알고 이 최고급 개껌을 가지고 왔다 아이가. 이걸로 이 동네 강아지들한테 이 로비 좀 해라. 이거 주면서 이 눈을 딱 보고 그 실례지만 네 어디에 강심니까? 내가 임마 네 우두머리랑 이 쓰레기통도 뒤지고 다 했어. 이렇게 하면 끝이니라.
6: 아 근데 걔들이 그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까?
5: 못 알아듣지.
6: 그럼 어쩝니까? 돈은 아 어쩝니까? 그럼 돈은 이미 다 받아놨는데.
5: 임마 그때는 임마 이 술 한 잔 마시고
6: 술을 마시고
5: 네가 개가 되면 되는 기라.
4: 세상에 이런 직업이 5위 애완동물 탐정.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전문가로 애완동물의 흔적을 추적하고 CCTV나 목격자의 증언

0: 반려동물을 분석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직업이 생겨요. 반려견을 찾아주는.
1: 야, 그 너무 좋은 직업.
0: 탐정이에요. 좋겠다, 탐정. 그러니까 사람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애완견을 찾아줍니다. 예. 계속해서 세상에 이런 직업이 4위 갑니다. 가슴을
2: 댄 것처럼 눈물을 어제 미쳤다가 러시아까지 와서 맘몬스 상아까지 잡고 얼마나 좋아.
1: 물건 가지고 왔을기.
2: 자 여기 2000년산 맘몬스 상아
1: 1000달러로
2: 쳐주면 얼마나 좋아.
1: 1500달러
2: 좀만 더 써주면 얼마나 좋아.
1: 1300달러 싫으면 가라스키.
2: 아, 이 700 깎였네. 1500에서 오케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
0: 세상에 이런 직업이 4위 맘모스 사냥꾼. 러시아의 영구동토층에서 멸종한 맘모스의 상아를 발굴하는 직업입니다. 자연적으로 보존된 맘모스의 상아는 거래도 가능한데요. 개당 최대 3만 달러 하나로 약 4,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와, 가격이. 예.
1: 하고 싶다.
0: 맘모스의 상아. 이게 찾기가 어렵겠죠.
1: 그쵸, 근데.
0: 계속해서 좋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3위 알려드립니다.
1: 아니 아니 아니 박서방 자네 할 일 없지? 그러면 내 대신 그 슈퍼 김 사장한테 가서 사과 좀 하고 오게.
2: 아 장모님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또 싸우셨어요?
1: 아 몰라 김 사장이 먼저 시비를 걸잖아.
2: 아니 장모님 아니 제가 이번에 대신 사과하는 거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1: 아 몰라 나간 김에 그 옆에 백반집 오 사장한테도 사과 좀 하고 오게. 아 참 박서방 그 간 김에 그 옆옆집 복덕방 최 사장이랑 그 앞집 과일가 강 사장한테도 사과하고 오고.
2: 아니 장모님 아우 아 진짜 쌈떡이에요?
1: 아 몰라
0: 세상에 이런 직업이 3위 전문 사과 대행원.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인데요. 개인적인 말다툼부터 비즈니스적 실수까지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상황에 투입되어서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를 전달하고 상황을 중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런 직업이 있어요.
3: 그러니까요.
0: 사과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3: 아, 죄송합니다. 아,
0: 근데 나중에는 이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1: 어, 근데 이거 되게 힘든 직업이다.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대행을 해서 해주는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아이고. 계속해서 세상에 이런 직업이 2위입니다.
2: 어? 누구인가? 누가 이런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냐?
1: 전하, 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십니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사옵니다.
2: 멋이라? 그럼 지금 내 코에 문제가 있다는 기가? 이 짐은 미륵이니라. 미륵이 들릴 리 없다. 이건 보통 냄새가 아니야. 이 마구니가 단단히 껴있는 냄새다.
1: 어, 전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전하.
2: 네 이놈! 얘 너로구나. 지금 너의 겨드랑이에서 이 썩은 내가 많이 난다. 이 마구니가 껴있는 기야.
1: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그만.
2: 여봐라 저놈이
0: 깨맸는데.
1: 아 혓바닥
0: 정신이 많이 힘든가 봐. 아니 혓바닥을 깨맨 게 아니죠.
1: 아, 혓바닥에 혹시 아니,
3: 아까 지금 많이 섞이네요.
1: 뭐라 개드랭이요?
0: 아니 혓바늘이 난 건 아니죠.
3: 아 근데 혓바늘도 살짝 나는데.
0: 어, 왜냐면은 이게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은 다른 데도 맞아요. 막 아파가지고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3: 아, 앞에 지금 최민식 네. 배우님 그거 네, 그것도 섞여가지고
1: 아 그래요?
3: 기라 이런 거
1: 아, 기가라고 했어. 기가.
3: 기가 이런
1: 지금 네. 냄새가 난다. 기가.
0: 그래서 충청도와 이 경상도가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야 해서 비가 일단 강해야 하고요. 치명적인 향을 견뎌내야 해서 상당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와우.
0: 우리가 내가 이렇게 냄새 맡는 건 또 맡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남의 겨드랑이 냄새를 계속해서 맡으면서 비교를 한다 하면 이게 진짜 지금 얘기만 들어도 비가 상하는
3: 데
0: 근데 겨드랑이가 네. 더 심하죠.
1: 아, 차라리 그냥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3: 그래서 남의 겨드랑이 할게요.
0: 그 겨드랑이 더 어려워요. 예, 힘든 직업입니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1위 발표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네.

0: 눈만 똑바로 차리면 안 물려요. 보세요. 이 눈 뒤를 지그시 누르면 독사 독복기 의외나 쉽게요. 예.
1: 어, 봐봐. 선생님. 방금 엄지손가락 물리신 것 같은데?
0: 아우 물리다뇨.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0: 찍어서 주인한테 보내주고.
1: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이제 하루 비면은 그걸 밥을 주러 가는 네. 그런 직업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2: 그 되게 요새 중고마켓에서도 많이 구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래서 애완견이나 뭐 반려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네. 그런 직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1: 맞아, 시간 쪼개서 조금 맞으면은 맞아요. 가서 하는 것도 일석이조.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도 또 행복이 오고. 오,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맞아요. 좋다. 이런 이색 직업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두 네. 분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색 직업 같은 거 있어요? 다 연예인을 어려서부터 꿈꾸긴 해가지고 두 분은.
1: 그쵸. 맞아요.
3: 어렸을 때.
1: 어렸을 때 꿈 뭐였어요?
2: 저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한테 배추 장사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0: 왜요? 배추 왜요?
2: 아, 그러니까 그 저희 동네에 아, 늘 이제 트럭에 배추 장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되게 선하셨어요. 착하시고.
0: 그 마이크 들고. 네. 아, 아, 아, 그럼 콘텐츠로도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로도 할 수 있고.
1: 근데 많이 사갈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0: 아, 그리고 입담이 좋고.
1: 그러니까 또 입담이 좋고 하니까는.
0: 아, 그리고 또 잘 팔 것 같아.
1: 그러니까 잘 팔 것 같아.
0: 네. 아니 아니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길을 잘 알고 있었네요. 배추 장사 너무 괜찮다.
1: 저, 가세요 빨리.
2: 갈게요.
0: 아이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2: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0: 할 수 있어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
2: 안녕하세요, 가수 K윌입니다. 제 곁엔 늘 파워 FM이 있었습니다. K윌의 영스트리트로 늦은 퇴근길을 함께했고, 대단한 라디오에선 밀나잇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컬트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0: 톤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과연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도 예상 문자 보내주시고요.
2: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이상

0: 365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1위 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가요에 아주 유명한 어머나가 있죠.
1: 어, 맞아요. 예, 지금. 예. 아니, 목소리를 많이 좀 쉬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쉬었네요, 목소리가.
1: 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 어떤 게 힌트인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어머나가.
0: 그 중에서 이제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 아, 조금 더 귀여웠던
0: 네.
2: 걸로.
0: 네, 귀여웠던 걸로 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1: 아, 그쵸. 아, 킬링 파트인가.
0: 네. 네.
3: 예. 살짝 좀 끔찍이긴 했는데.
1: 네, 네. 원래 좀 깜찍하게 고릴라로 예, 1위 보내주시고요. 킬링 파트로 사랑받은 노래 탑7 시작합니다.
0: 이제
1: 아 어떻게 소리가 안 나?
0: 내 사랑이 되어줘.
1: 아이고야.
2: 아이고야.

0: 아니 여기가 부상투원인데 오늘 부상 양쪽 다 부상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 다 이해해 주시니까 우리 솔방울들 이해해줘요. 킬링파트로 사랑받은 노래 7위 핑클 영원한 사랑.
1: 네, 추억의 1세대 아이돌 지금도 사랑받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
2: 네, 옥주현 씨가 윙크를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며 약속해 주 하는 부분이 킬링 파트였는데요.
0: 킬링 파트라는 말이 그때는 없었어요. 없던 그 시절에도 약속해 줘 이 부분. 계속해서 킬링 파트로 사랑받는 노래 6위 공개합니다.
1: Introduce some new things.

0: rhythm.
1: 와 정반대된 조이 씨의 상큼한 미소가 킬링 파트가 정말 너무 어울렸었죠.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2: 네, 일명 꼭

0: 계속해서 켈린 파트로 사랑받은 노래 3위 이어갑니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장준 씨가 또 메인 비주얼이라 소화를 너무 잘합니다.
1: 멋있어.
0: 멋있네요. 힐링 파트로 사랑받은 노래 3위 위너 윌리 윌리.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도.
1: 아, 그때도 놀라고 지금도 놀라고.
0: 그렇죠. 김진우 씨 이 힐링 파트 널 좋아해는 그때 러브게임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일부러.

0: 당연히 나와줘야죠. 온 국민이 따라했던 소희씨의
1: 아니요.
2: 자, 이 손동작 하나 감탄사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씹어먹었고요. 어머나는 역사상 최고의 킬링파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통통한 볼살로 만두소희라는 별명이 있었던 우리 소희씨가 어느덧 데뷔 20년차입니다.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사랑스러움이 얼굴에 남아있습니다.

0: 자, 킬링 파트로 사랑받은 노래 탑7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1위 곡 맞힌 분께 선물이 가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럽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패션, 뭐 메이크업에도 킬링 파트란 말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쵸. 음악에만 썼는데 네. 요즘에는 그죠?
1: 킬링 포인트,
0: 킬링 포인트, 킬링 파트,
1: 킬링 벌스.
0: 어 맞아요. 킬링 벌스. 그래서 이제 킬링 파트란 말이 널리 널리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런 곡들이 있었다 알려드렸습니다. 신나네요. 또 옛날 음악 들으니까.
2: 그리고 또 아는 거니까 다 이 킬링 파트를 아니까.
0: 네, 신나네요. 오,
2: 신난다.
0: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1: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한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여름이면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
4: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영 스트리트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죠. 바로 라운드 숄더요. 앉아서 일하는 시간도 길고 핸드폰 보는 시간도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황급히 어깨 펴신 분 눈치 보느라 어깨가 움츠러들었는데 그 자세 때문에 나도 모르게 더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갑자기 찾아온 더위와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잔뜩 굳어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영스 들으며 한껏 어깨를 펴고 조금은 당당한 자세로 하루를...

0: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거북이의 어깨 쫙이었습니다. 라운드 숄더 없는 사람이 더 만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저도 심합니다. 예, 운동을 그래서 좀 자주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나마 조금 예방이 된달까? 있는 거를 조금이나마 더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기 위하여 유지를 하려고 좀 가려고 하는 거고요. 요새 운동을 좀 못 갔더니 와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해져서 오랜만에 오늘 운동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고 이 모든 근육과 승모근이랑 목까지 다 굳어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5562님께서 곧 있을 전국 소년 체육대회 때문에 오늘도 옥천군 유도 선수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합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와, 곧 있을 전국 소년 체육대회. 네. 그 하나의 대회를 위해 또 열심히 친구들이 매일매일 또 훈련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우리 556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이 진심이 아이들에게 닿아서 좋은 결과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화이팅!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솔로 미니 3집으로 컴백한 아스트로의 윤사나 씨와 함께합니다. 영스에서는 처음 만나는데요. 저희 둘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또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3: 오딸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같아서 그거를 한번 같이 써보니까 아, 이래서 들고 다니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둘이 임서아님, 회사가 쉬는 날이라 퍼스널 컬러 테스트 받고 왔어요. 같이 간 친구는 웜, 저는 쿨이라고 하네요. 잘 어울리는 색이 너무 달라서 웃겼습니다. 테스트 받고 쇼핑까지 알차게 하고 왔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 한 번도 이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뭐 너튜브나 영상들만 조금 많이 봤었었는데 확실히 어울리는 그 천 같은 걸 대잖아요. 색깔을 대면은 안 어울린 건 얼굴이 떠보이고 그리고 어울리는 건 참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간 진짜 이 퍼스널 컬러가 중요하구나. 네, 이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딱 다 알려주니까 받아봐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희 사모육사님,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입니다. 저희 팀이 24시간 당직 근무라 눈 크게 뜨고 성동구를 지키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24시간이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우리 성동구 주민분들을 네,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에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Doja Cat featuring Don Toliver의 Lose My Mind.

근데 먹는 게 일단 정리잖아요. 예, 먹는 것도 냉장고 정리를 하기 위해 남은 재료로 뭐 이런 거 해 먹었습니다도 냉장고 정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하셨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있는 재료들로 다양한 요리들을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
1: 또 해물탕이나 아귀찜에 들어가면 국물 맛을 한층 끌어올려줘서 조연...
2: 네. 사나 씨 플레이리스트가 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
3: 저는 기타 사운드를 좋아해서 어쿠스틱한 음악들이 많고요. 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잔잔한. 노래를 좋아해요. 네.
2: 아, 좀 잔잔한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3: 맞습니다.
2: 플레이리스트에 본인 노래... 그러니까 콘서트 있기 전 아니면은 스케줄로 노래를 불러야 되기 전 그때만
3: 신기하다.
2: 몰아서
3: 완전 프로 같아요.
2: 아닙니다. 이 하나만 한 개만 파고 들어서 다양한 걸 못 할까봐 아예 안 듣게
3: 되는 소리라면 계속 들을 것 같은데요.
2: 아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Please 외쳐주시면 저희가 플레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천하 씨?
3: 샵
2: 루틴이 된. 어허. 네. 운동 가기 싫을 때 있다 없다?
3: 있죠.
2: 루틴이 되어도.

0: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 검색창에 케어원.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레노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정.

영상 짧게 찍어서 보내주면 내가 편집해볼게. 롤링페이퍼나 그냥 편지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어때? 난 좋지. 근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어? 내가 요새 심심해서 애들 영상 몇 개 만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럼 오늘까지 부탁해. 영상 편지를 찍어서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도 글씨 삐뚤빼뚤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귀여운데 뭔가 다양한 아이들의 영상 편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 톰핑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Renault.
1: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좋던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모든 생활이 아이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라서. 하지만 또 힘들면서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육아 화이팅!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오슬레이트 Oh Little Girl 들려드립니다.

0: 보다 즐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또 매용 맞춤 양말.
1: 나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4: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3: 입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확실히 몸에 영향은 있거든요. 근육이 긴장되죠. 일단 소화도 잘 안 되죠. 두통 생기죠. 우울감 생기는 거.

0: 불면증. 예. 이런 게 옛날에는 다 뭐 마음이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식입니다. 하도 이게 한 장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에? 짜증나서
1: 정도로 덥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게 가거나 이제 병원 이런 데 가도

0: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희생양이 굳이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어차피 예능 페이가 세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 안 받고 저는 총편집을 당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형 동상이몽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0: 안 그래도 그 제가 동상이몽을 봤어요. 베디. 근데 베디가 왜 보지 말라고 했는지도 알 것 같고 어 베디가 되게 큰맘 먹고 나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맞습니다. 어쩌다 결심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원래 예능 이런 거 출연도 잘 원래 안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걸 할 줄 몰랐다 정말. 놀랐다. 그래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0: 아, 그래도
1: 방송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먹는 거라고.
0: 그럼 그거
1: 그건 네. 이제 악마의 편집이죠?
0: 악마의 편집인가요? 예. 확실한가요?
1: 제가 정말 하루 종일 먹겠습니까?
0: 하루 종일은 아닌데 이제
1: 좀 먹죠.
0: 한 하루에 3분의 1 정도를 먹으면서 보내시는
1: 아니에요,
0: 거예요?
1: 아니에요.
0: 3분의 1이라고?
1: 10분의 1 정도?
0: 예.
1: 10분의 1, 10분의 1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5초에 하나씩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0: 근데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과자를 드세요?
1: 과자를 좋아하죠. 감자칩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0: 그러니까요.
1: 예. 어, 진짜 악마의 편집은 이제 생과치로 를 삽입한 거죠. 생과치로 아빠.
0: 아 네. 생과치로 아빠 돼지. 돼지로 변한 아빠.
1: 그 이제 침착맨이 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거는 편집에 넣겠구나 네. 라는 그쵸, 걸 직감했지만 네. 어, 그중에서도 되게 짤을 추한 돼지 짤을 넣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아니었던 걸로 아니, 기억하는데
0: 그런 추한 돼지로 나와요.
1: 아니 그 짤을 뭔가 어디서
0: 아니, 되게 그렇게 나와요.
1: 가공한 짤 같아요.
0: 아 마치 베디가 살쪘을 때 사진 우리 모두가 이건 가공한 사진이겠거니 근데 원본이었던 것처럼
1: 저작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0: 예. 아 뭔 소리예요 원래 아니, 그런 돼지예요
1: 올 AI로 한번 돌린 거
2: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0: 한국에서?
1: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 아빠랑 이제 동생 있는 집까지 가는데 한 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0: 아이고
1: 그냥 영통
0: 영통으로
1: 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0: 겸허히 네. 어디에 있을 거예요?
1: 그냥 집에 있겠죠.
0: 집에 있을 거예요?
1: 네. 어 아니면 뭐 저기 뭐 도산공원이라도 가야 되나?
0: 공원에 앉아 있을 거예요, 뭐예요?
1: 네. 그 뭐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이 멸망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0: 뭐가 터졌어요?
1: 네, 네, 네.
0: 아, 뭐 해성 충돌?
1: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막 그 맞아. 내 절친을 지키려면 좀 민망하잖아요. 서로 계속
0: 절친이랑 따로 교류할 거예요? 어떤? 사귀는 동안?
1: 그럼요.
0: 그래요?
1: 절친은 모르니까.
0: 근데 절친이 계속 얘기해요. 이번에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남친은 만났는데 너무 괜찮아. 이러면서 막 미주얼 거잘 공유를 합니다.
1: 예. 해라고 토스하는 거죠.
0: 그런데 절친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모검다만. 진짜로? 야 대박이다. 야 몰랐어. 야 걔네 왜 말을 안 하냐 나한테 이러면서.
0: 그 다음엔?
1: 야 이거 좀 애매하다야 뭐 이러면서.
0: 자 절친의 애인이 내 전 애인이라면 말한다 말 안 한다.
1: 절친의 애인이 내 전 애인이라면 모르고 있다면 말 안 할 것 같아요.
0: 말 안 한다.
1: 네.
0: 근데 절친이 남친 얘기를 막 한다?
1: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막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그냥 말 안 할 것 같아요.
0: 근데 막 해요.
1: 막 해요.
0: 애인아 나 이번에 만난 애랑 진짜
2: 고려 기프트 조강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5: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극 제목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이었고요. 587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살짝 뭐 호감이 있던 대학 선배랑 같은 버스 옆자리에 앉았는데 노래 같이 들을래? 하면서 이어폰 한쪽을 건네주셨다라고 합니다. 최악이네요. 예, 좀. 아, 좀 싫습니다. 귀지모도 있잖아, 귀지. 예. 아, 저 이어폰 갈아 끼는 거 싫어요. 아, 그거. 아, 저 이어폰 공유하는 거 싫습니다. 예. 알코올 솜 닦아주면 완전 플러스. 예.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저는 차에다 그 알코올 그 물티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닦을 거 있으면 좀 많이 닦는 편인데 이어폰이 생각보다 그 귀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게 꽤 묻어요, 이어폰에.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시면 이어폰 이렇게 뺄 때 거기에 막 귀지 엄청 묻어 있는 분들 있어. 그러면 아, 좀 찝찝해요. 근데 그걸 나눠 꼈다? 아, 진짜 노 땡큐. 진짜로. 진짜 싫어. 진짜로.

0: 만나긴 하고.
1: 아 그럼요. 충성해야죠 그거.
0: 어 그러다 이제 좀 풀리고.
1: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일적인 거를 엮였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좀 저랑 모르는 사람이거나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다 이러면은 저도 아마 반말을 할 거예요.
0: 아 어, 진짜? 네, 네. 어 진짜? 어.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야?
1: 술자리.
0: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네. 보다가 어 아 니니 씨.
1: 아 우리 벌구 씨. 끝까지 말 놓으라고 안 해주시네.
0: 근데 얘도 놀려, 얘도 끝까지 버텨 안 하고.
2: 아 지금은
1: 아, 지금은 그래요? 괜찮죠.
3: 시간, 아 지금 났어요?
1: 네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0: 아. 근데 제가 그때 어 벌구 기가 세다 싶었던 게 대표님의 아 우리 벌구 씨 아 끝까지 말 편하게 하라고 안 하네. 그러면 어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하잖아 대부분. 근데 아 아니에요.
3: 와
0: 아, 아니에요. 아,
1: 편하게 이랬어. 하세요 막 이러진 않고 그냥.
0: 그러다 오.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아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됐지 네. 벌구가. 어. 아 그 웃겼어 모르잖아 일단. 어.
4: 저기요도 이상하고.
0: 저기요 좀 그래.
4: 그 괜찮다 그.
0: 그 에? 몇 시에 들어가지 우리? 어 아 아 저 몇 시에 들어가요 이게 되니까 그 나쁘지 않아 그. 어도 있고.
4: 어.
0: 어. 어. 어.
1: 어. 어. 어. 아, 질문을. 어.
0: 그것도. 벌구는 싫고.
4: 그것도 이제 제가 변하면서 싫어진 거예요. 예전엔 상관없었어. 나도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변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싫더라고.
0: 어 진짜. 어,
4: 좀 예의 없어 보이고. 근데 내가 저랬는데.
0: 어. 어야 리피야 잘 보고 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72님은 나보다 어린 어린이집 엄마가 은근슬쩍
1: 확실하게 나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2: 띠고,
3: 네, 그리고 확실하게 나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주 이야기를 꺼낸다.
0: 네?
4: 그쵸. 상당히 불편하죠.
3: 아, 너무 불편해.
4: 느끼고 싶잖아 진짜.
0: 그 찝찝함?
4: 네.
3: 기분이 갈 데가 없잖아.
4: 기분이 안 좋아지는
3: 건 다르잖아.
0: 자, 사연 보내주신 081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희는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사의 다음 사연 남성분이 보내주셨고 리피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저에게는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출퇴근은 물론 여행도 함께한 차라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며칠 전 갑자기
2: 같은데요?
1: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 차를 지금 당장 중고로 팔아도 300만원 받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수리비가 300만원이라뇨. 일단 차를 끌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3: 300? 아니,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
1: 아니 그니까 이거 이참에 차를 바꿀까?
3: 아, 바꾸면 좋지. 근데 지금 집 대출도 있고 여유가 좀 없지 않아?
1: 아, 그러면 중고차라도 좀 알아볼까?
3: 여보, 우리가 차에 대해 뭘 안다고 중고차를 사. 그러다 잘못 사서 덤택 있으면 어쩌려고. 그냥 지금 차 고쳐서 타자.
1: 아내 말도 이해는 갑니다. 저와 아내 둘 다 차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8년 탄 차에 300만원을 쓰는 게 맞나 싶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정든 차 그냥 고쳐서 더 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고차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중고차 잘 사는 꿀팁이나 이거는 꼭 봐야 한다 싶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0: 오래된 차를 수리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돈이 큰 돈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수리비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참에 차를 바꾸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네. 두 분은 차를 타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타고 있는 거?
3: 현재 차량은 제가 이제 6년 좀 넘었네요. 많이 탔습니다.
0: 오, 벌써 6년이나 됐어.
3: 네, 네.
2: 오, 그러네요. 네. 벌구시고
3: 거의 7년 다 돼가요.
2: 그 차 가져왔을 때부터 봤는데.
0: 류피 씨는?
2: 저는 다 새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한 대는 이제 35년 된 중고차가 이제 35년 된 중고차가
0: 그랜땡 이제 그랜땡
2: 한 4개월, 제가 한 4개월 전에 가져왔고 네. 3개월 전에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탈 수 있는 그 큰 차는 한 그것도 한 1년 정도 됐네요.
0: 얼마 안 됐네.
2: 네네.
3: 얼마 안 됐네요.
2: 얼마 안 됐죠.
0: 그 전에 형이 못 탔지?
2: 그 전에는 이 소형 SUV
0: 뭐였지?
2: 투땡.
0: 아,
3: 응산.
0: 아, 기억나. 아, 네. 기억나.

0: 기억나 기억나. 저는 지금
1: 듣는 다 5년 되지 않았나?
0: 아니야 아니야 나 2020년인가에 바꿨을 거야. 19년인가 20년.
1: 그럼 6년 6년. 네,
0: 6년 탔는데 2만 안 넘었나? 아, 넘었나?
2: 제 꿈이 그 차를 가져오는 거예요.
0: 그래?
2: 저의 꿈입니다.
1: 이거 저거 인기 많을 거예요.
0: 그래?
1: 네.
0: 뭐 누가 노려요?
1: 아니 뭐 어디에나 올려도.
0: 아 그래?
1: 그냥 가져갈 거예요.
0: 아 그래? 네,
1: 그냥 키로수가 너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 아니어가지고
0: 그래?
1: 네, 진짜로 그냥 아무 때나 뭔가 차 바꾸시거나 뭐 할 때 아무 때나 올려도 이게 이만큼이나 받는다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0: 진짜?
1: 네.
0: 오 진짜 나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1: 되게 잘 탔습니다.
0: 어 그래요?
2: 그래,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0: 아 저 차 바꾸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1: 아니 6년에 2만 타면서 뭐하러 바꿉니까?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도 그냥 냅두는 거거든.
1: 네, 적당히 크고 그냥.
0: 네. 20년 10월에 아, 얼마? 제가 받았습니다 차를. 와,
2: 한 6년 됐네요.
1: 꽤 됐네. 네,
0: 꽤 됐어요. 네. 얼마 탔는지 궁금하네. 2만 넘었나? 진짜 벌금 몇 만이에요? 벌금 몇 만이에요?
1: 저 18만 얼마요?
0: 와,
1: 6년
0: 동안? 6년
1: 동안에.
0: 아 그래?
1: 네.
0: 난 6년 동안
2: 근데 중고를 가져오지 않았나?
1: 근데 그것도 만 킬로인가가 아~ 네.
0: 어 그럼 내 차 컨디션 좋은 거네.
1: 아니 컨디션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0: 아 그래?
2: 새 네. 차죠?
1: 새 차야 새 차.
0: 민트급이야? 네,
1: 민트 아니 그냥 새 차야 새
0: 차. 아 그래?
1: 6년 동안 2만이면은
0: 좀 찾아봐야겠다. 네. 차 아직 탈만한데 기준이 뭐예요? 5만 그런 거 있잖아. 벌금 씨가 얘기한 거 2년 미만에 5년 5만 미치라 그랬나?
1: 아 그런 거 이제 뭐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뭐 중고차 볼 때 근데 뭐 너무 좀 주관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5만 킬로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0: 근데 시계는 중고로 사도 된다 그러잖아.
1: 네.
0: 그 시계는 신품을 사면은 감가를 너무 맞으니까
1: 네.
0: 중고로 사도 돼 시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차도 중고로 사도 돼요? 전 중고를 사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1: 저도 이게 처음 사봤는데 뭐
0: 크게 의미 없어?
1: 제가 뭐 사실 그 브랜드에 있는 매장에 가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중고차 시장 막 그 주차장 같은 데 쫙 내버려져 있고 거기서 고른 건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뭐 인증 받은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2: 아 괜찮죠.
1: 네,
2: 저는 뭐 그 부모님 차부터
1: 네.
2: 저도 이제 계속 그 오래된 차들은 계속 중고차만 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괜찮아요. 아직 탈만한데 기준을 굳이 말을 하자면 저는 누유입니다. 누유.
0: 누유.
2: 그렇죠.
1: 고집병.
2: 누유, 누유만 없어도. 그렇죠.
1: 냉각수.
2: 아니면 너무 운전은 안 해도.
1: 맞아요.
2: 너무 운행을 안 했다.
0: 너무. 내가 근데 6년이면 너무 운행을 안 한 거잖아.
1: 근데 그러기에는 키로수가 너무 얼마 안 돼서.
0: 네.
1: 아마 그리고 또 개인 카페나 그런. 차 브랜드마다 카페가 또 있어요.
0: 네,
1: 그래갖고 그런 카페에서 또 거래를 잘 하면은 상태 좋은 거를 또 좋은 가게에 가져올 수 있어요.
2: 운전을 안 했어. 시동을 너무 안 걸었는데 이게 네. 지하 주차장에 있었냐
1: 야외에 있었냐
2: 야외에 1년 막 2년 있었냐 이거랑은 천지차이야.
0: 아니 네. 우리 아빠가 최근에 그 네. 차를 그 뭐 서비스 맡길 기간이 돼가지고
1: 네.
0: 맡기러 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기 전에 보니까 엔진 오일이 좀 없어서 아 네. 엔진 오일을 그럼 좀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엔진 오일을 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맡기러 간 거야.
1: 네.
0: 근데 분명히 넣고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했대요. 아니 나 방금 넣었는데? 그랬더니 어?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그러고 아 일단은 타세요 하고 집에 갔는데 또 없는 거야 엔진 오일이.
1: 네?
0: 그래서 아빠가 전화를 해서 엔진 오일 넣었냐 그랬더니 아 저희는 그 점검을 하면 시스템상 무조건 들어간대.
1: 네.
0: 그래서 아빠가 아니 근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대. 아 그러면 그 500km 정도를 타보시라 그랬나 이랬대.
1: 네.
0: 그래서 그걸 탔는데 또 없는 거야 엔진 오일이.
1: 엔진 오일이 그렇게 자주 떨어질
0: 그러니까
1: 수가 없는데
0: 엔진이 먹은 거야 오일을.
1: 네.
0: 근데 그 경우에는 엔진을 바꿔준대요.
1: 와.
0: 그래서 아빠가 5년 넘게 탔는데
1: 기분 좋다.
0: 5년 넘게 타고 엔진을 바꿔준 거야.
1: 와, 와. 새 차다.
0: 그래서 아빠가 야 초라 이거 새 차다 막
1: 와,
0: 이래.
1: 진짜 그래서 부럽다.
0: 어 그래요? 엔진 바꿔주면 새 차야? 그랬더니
1: 새 차죠.
0: 그렇지 이건 앞으로 한 10년 넘게 더 탈 수 있어 막 이러더라고.
2: 심장을 바꿔줬네.
0: 그러니까. 와. 자 어쨌든 익명의 사연자님은 300만원을 들여서 오래된 차를 수리해서 탈지 이참에 차를 바꿀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 두 분이 의견 정해보는 동안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의 사연자님은 300만 원을 들여 오래된 차를 수리해서 탈지, 아, 이참에 차를 바꾸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라면 300만 원 주고 오래된 차 수리를 합니다.
2: 자, 슬리피 씨. 슬리피라면 300만 원 주고 오래된 차 수리를 안 하고 중고차를 산다.
0: 어, 둘이 다르네요.
1: 오, 갈렸어요. 갈렸습니다.
0: 어떻게 된 거죠? 네.
1: 300만 원 주고 이제 연식으로 보면 이제 26년이라고 쳤을 때 한 2008년식이죠. 대충 네. 2008년식인데

차라리 아빠랑 둘이 있으면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막 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디엑 그리고 파테코의 오하이오 마이 나이트 그리고 태연의 사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디의 뮤지카의 끝곡으로 포맨의 모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0: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날
2: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흥미로운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연이라도요. What'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2주의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만큼 행운인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복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또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모닐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델의 Easy on Me를 선곡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GMT의 Electric Feel 준비했고요. 이어서 L로 시작하는 Justin Bieber.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원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F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스 체프먼의 Fast Car 준비했고요. 이어서 R로 출발해 봅니다. 스노우 패트롤의 Run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웨스트라이프의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웨스트라이프는 뭐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좀 이렇게 음악을 좀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아실만한 그런 보이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뭐 BTS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웨스트라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일랜드 출신의 보이밴드이고요. 또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또 영국에서 특히 공식 차트 기록을 정말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보이밴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 음원 차트 역사상 가장 빠른 1위를 기록했고요. 또 영국 음원 차트 역사상 최초 데뷔 후 7개의 싱글 앨범을 연속 1위를 만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이죠. 그 외에도 정말 뭐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1999년에 데뷔를 해서 2012년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재결합을 해서 또 많은 팬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명곡들을 만들어냈고 세상에 발표했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느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런 음악들을 종종 듣습니다. 들으면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음악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왜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곡이에요. 익스트림은 원래 이제 메탈 그룹이지만, 이제

김옥수님께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잠 못 드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다가, 자연스럽게 좀 잠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님께서, 허닐님 선곡은 이 시간을 음악이 주는 다양한 색감을 전해준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우고 좋아하는 분야를 넓혀보고 싶어집니다. 음악 어떻게 많이 넓게 들으시는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에는 음악을 이렇게 더 많이 찾아듣고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했고,

0: 그리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면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복...
2: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성...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입니다. 휴가병이라는 증상이 있다는데요. 회사에 출근하는 평일에는 큰 이상 없이 생활하다가 주말이나 휴가처럼 푹 쉴 수 있고 긴장이 풀리는 시점에 갑자기 몸이 아픈 현상을 휴가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소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에 적응해 있던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계속 활성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휴식기에 들어서면 부교감신경이 회복모드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긴장 상태에 익숙해진 경우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한꺼번에 느끼게 돼서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앞두고 미리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휴가 직전이 제일 힘들게

기도 하잖아요. 친구들,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월요일까지 푹 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 이럴 때 휴가비용 겪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몸 아프지 않게 조심도 조심하면서 푹 쉬기도 하고 또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단체 피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멍멍 탈탈 타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2019님, 제가 딱 그래요. 평일엔 아무렇지 않게 일을 잘하다가 주말만 되면 아파요. 그래서 진짜 억울했는데 이런 걸 휴가병이라고 부르는군요. 이번 주말은 월요일까지 쉬니까 제발 아프지 말고 즐겁게 연휴 즐기고 싶네요. 찡디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쉬어요.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말에가 더 무기력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하죠. 아니 월화수목금은 그렇게 파이팅 있게 했는데 파이팅 있게 쉬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줬을 때의 그 답답함 이런 것도 몇몇 분들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소민님, 저는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요. 어젯밤에 커피 머신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리는 중입니다. 솔직히 조금 귀찮지만 핸드드립 커피 맛도 좋긴 하네요. 맞아요. 뭔가 조금 더 뭐라 표현해야 되지? 좀 가벼우면서도 그 풍미 같은 게 핸드드립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셔서 그 가는 것도 기계로 안 갈아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드르륵 드르륵 갈아서 꼭 핸드드립을 내려서

어머니랑 아버지 이렇게 내려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주말에 놀러 갔을 때 종종 한 잔씩 주시는데 너무 적게 주시는 것 빼고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핸드드립이면은 양이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볼빨간 사춘기의 가리워진 길 두 곡 준비했습니다.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볼빨간 사춘기에 가리워진 길 듣고 왔습니다. 8008님 찡디 안녕하세요. 주말엔 늦잠이 국룰인데 남편이 평일 알람을 안 꺼둬서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저만 듣고 깨고 남편은 잘 자네요. 아니 왜 주말에도 알람을 켜둔 건지 내 꿀 같은 아침잠 돌려줘. 남편분이 뭐 잊었겠지만 펌펌과의 의리를 너라도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 아니실까요? 예.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남편분 덕분에 8008님이랑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예. 야속하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참 고맙기도 합니다. 남편분이 네. 다시 눈 푹 감고 편안하게 계셔보세요. 깼다가 다시 자는 게 너무 달콤하잖아요. 6754님 출근하려고 나와서 차를 타려는데 운전석 문 전체 새똥이 난리가 났네요. 손잡이도 못 잡게 난리여서 반대편인 조수석 문 열고 타서 급하게 물티슈 한 통을 해결했어요. 좋은 징조면 좋겠네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근데 이 새똥이 저는 좋은 기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축구 선수 중에 애슐리 형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되게 유명했던 게 경기장에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입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똥을 먹는 게 되게 오랫동안 그 유명하게 돌았는데 그 사람이 85년생인데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늦게 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도 새똥이 뭔가 좋은 기운이 있나 보다라는 댓글이 기억나서 아마 좋은 징조가 따라오지 않을까 6754님도 기대해봅니다. 권혜선님이 신청한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로이 올비슨의 You Got It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8250님, 쨍디, 저는 수원 망포동에서 꼬마 김밥집을 하고 있는 연남매 맘이에요. 오늘 이른 시간부터 단체 주문이 있어서 처음부터 5시부터 듣게 됐어요. 피곤한 아침이 외롭지 않네요. 저는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힘든 데니죠. 오미주님, 안양에서 서울 가는 541번 버스에서 펌펀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들으니 엄청 반가운데 저는 조금 더 잘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둘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라디오로 듣는 거랑 고릴라를 통해서 듣는 거랑 고릴라가 한 템포씩 조금 느리죠. 그죠? 그러면은 한 템포 느려도 그냥 나만의 루틴대로 편안하게 듣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서울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느즈레이 콘서트 중 더 늦기 전에 G 고릴라의 영원토록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때는 좋은데 네, 올 때나 잘 때는 집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웨스트라이프의 맨디, 코어스의 브레슬리스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토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도 놀러와 주세요. 그동안 비밀 사연 차곡차곡 모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을 남기고 싶다면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럼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고맙습니다.

0: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길,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거.
1: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2: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품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파옴, 검색창에 뉴파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7: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0: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2: 석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4: 말랑말랑할 저는 김영철입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 제 평생 처음으로 본 월드컵 본선 무대, 최순호, 허정무, 박창선, 김종부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등장했었죠. 그때 본선이 24강이었고 한국은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와 한 조였는데,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 온 동네에서 터져나오던 함성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 보면서 심장 터질 뻔했던 기억.

0: 최순호 선수는 정말 그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은 이제 막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똑같아요. 그때와 몸이.
1: 아, 그 몸 따지던 늘 네, 신하고 그러니까
0: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도 그때와 거의 변하지 않아가지고 머리만 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만 조금 주름이 들었지 그때와 몸이 똑같습니다.
1: 아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키도 한 87에.
0: 네네.
1: 아,
0: 또 뭐 그런 별명이 모이다 보니까 팀 전체가 어찌 보면 동물원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문이 뭐 일간지도 있지만 이제 스포츠 신문 몇 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보는 거죠. 치타 같은 누구누구 선수 이랬겠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자 동물원에 어떤 멤버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0: 당시 선수 중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바로 진돗개입니다.
1: 와 무섭다.
0: 진돗개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1: 진돗개가 누구죠? 약간 아 약간 좀 뭐가 좀 무섭고 이래야 되는데.
0: 그렇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나중에 국가대표 사령탑을 맡아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허정무 전 감독인데요.
1: 네.
0: 허정무 전 감독이 선수 시절에 수비수였거든요.
1: 네.
0: 상대를 한번 물면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1: 진돗개.
0: 맞습니다. 게다가 마침 실제로 허정무 전 감독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입니다.
1: 아, 그렇게 다 또 연관성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허정무 선수를 지도했던 감독님이 허정무 선수를 진도 출신이니까 야 진도야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러고는 꼭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진도야 오늘 잘 뛰면 진돗개 되지만 오늘 못 뛰면 너 그냥 똥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붙은 별명이 진돗개가 된 겁니다.
1: 야, 그러면 그 진돗개, 그 어마어마한 마라도나 선수도 진돗개한테 물려서 치를 떨었다고요?
0: 예, 예전에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도 이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허정무 선수는 정말 악착같은 투지로 진돗개 그 자체였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와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디에고 마라도나 그 당시에 최고의 선수를 전담 마크했는데 당시 마라도나는 정말 영웅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아르헨티나를 그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었죠. 그런데 한국을 상대로 어시스트 3개를 했는데 정작 골은 못 넣어요. 왜냐? 허정무 선수에게 계속 정말 화장실 갈 때까지 막 쫓겨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경기 이후에 마라도나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한국은 축구를 한 게 아니라 태권도를 했어. 그러니까 정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 허정무 선수 진돗개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났던 그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니 좀 전에 아까 그 치타도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개구리도 얘기했었잖아요. 개구리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누구였어요?
0: 바로 주장 박창선 선수였는데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세 골을 먼저 내주고
1: 그렇죠.
0: 뒤에 한 골을 만회하잖아요. 멋진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월드컵 최초의 골을 터뜨렸던 박창선 선수였습니다. 이 박창선 선수는 포지션이 미드필더였는데요. 키가 170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점프를 해서 공중볼을 잘 따내는 겁니다. 왜냐? 점프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1: 그럼 지금 진돗개 개구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물이죠?
0: 어흥이죠? 아시아의 호랑이. 바로 이탈리아전에서 멋진 대포알슛을 터뜨렸던 최순호 선수.
1: 최순호랑이.
0: 맞습니다. 최순호랑이네요. 진짜.
1: 그렇네요.
0: 최순호 선수가 평소에는 좀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는데 이 찬스가 생기면은 정말 호랑이처럼 막 달려들어서 골을 사냥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나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또 이 측면 수비수로서 이제 발빠르게 경기장 곳곳을 누볐던 박경훈 선수가 있는데요. 박경훈 선수는 별명이 갈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갈매기처럼 계속 끊임없이 날아다녔다 이런 뜻이고요. 또 미드필더 조광래 선수는 체격은 작지만 축구를 영리하게 하고 이 축구 센스가 좋다 그래서 그라운드의 여우 이렇게 불렸습니다. 또 유명한 별명이 야생마가 있었죠.
1: 네.
0: 바로 김주성 선수인데요.
1: 있죠.
0: 네,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는 머리가 짧았어요. 그래서 야생마는 아니었지만은 그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머리를 기르고 정말 저돌적으로 머리를 휘날리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정말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 같다 그래가지고 야생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 김주성 선수는 사실 또 외모로도 인기가 많아서 잘생겼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그 이후에도 동물원 계보를 잇는 선수들이 계속 나왔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동물원 시대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황선홍 선수.
1: 그치 황새 황선홍. 아 이거는 기사도 기억나요.
0: 맞습니다. 황선홍 선수는 대학생 시절에 국가대표에 뽑혀서 또 한국 축구를 이끌 뭐 미래다 이렇게 막 그 등장 때부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근데 황선홍 선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1: 맞아요.
0: 190cm 가까운 키인데다가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이 좀 뒤뚱뒤뚱

0: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좀 가는 다리, 다리가 또 날씬하고 그런데 황새 같다 그래가지고 또 마침 성도 황씨니까 별명이 황새가 된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본인도 이 황새라는 별명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골을 넣은 다음에 이 한쪽 다리를 들고 이런 팬들을 딱 인사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또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올랐던 선수는 치타 서정원 선수.
1: 치타가 서정원 선수였군요.
0: 맞습니다. 별명이 치타다 그러면은요, 일단 이 선수는 스피드가 미치는 거예요. 한번 치고 나가면은 상대 수비가 못 따라잡을 그런 정도라는 거죠. 정말 이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는 번개 같은 속도가 마치 진짜 치타가 이 아프리카 야생 을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로도 당시 송재희 캐스터의 중계 방송을 보면은 서정원 치타 달린다 이런 멘트를 자주 쓰기도 했었습니다.
1: 그랬군요. 아, 정말 오늘 동물의 왕국 특집 같은데.
0: 맞습니다.
1: 또 어떤 동물이 있었죠?
0: 적토마 고정훈 선수가 있었어요. 그 적토마는요, 삼국지에서 관우가 타는 그 빨간 명마의 이름인데요. 고정훈 선수는 달릴 때 모습이 정말 말이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고정훈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이 근육질의 허벅지거든요.
1: 아, 그렇죠.
0: 흔히 말하는 말벅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리면서 수비를 뚫어버리는 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말처럼 달린다. 그래서 적토마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마침 또 고정훈 선수 이 피부도 갈색이었어요. 빨간색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적토마라는 별명이 딱이었던 거죠.
1: 야, 지금 뭐 황새 우리 황선원 선수부터 뭐 서정훈 치타 고정훈 적토마 진짜 축구장이 정말 이제 보다 보다 듣다 보니까 정말 동물의 왕국 같죠. 우와 기억나죠.
0: 그 퀴즈쇼에서
1: 퀴즈 한번 신비의 세계.
0: 네, 그 항상 그 오프닝에 보면은 그 목도리 도마뱀이 막 목을 펼쳐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딱 떠오르곤 합니다.
1: 했죠 했죠. 아, 자 그렇다면 노래 이제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노래는 주토피아 2 OST 중에서 샤키라의 Zoo 듣고 올게요.

0: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 별명이 뭐예요? 제1탄 동물 별명들이 많았던 축구 대표팀 편. 너무너무 재밌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사연이 왔는데 기자님이 소개할까요?
1: 네, 강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축구선수 대표 꽃미남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 이전에 원조 꽃미남 김주성 선수가 있었죠. 김주성 선수는 정말 여심을 흔들어놨던 외모였어요. 어느 순간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더니 야생마라는 별명으로 불렸었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와의 첫 경기를 삼촌과 함께 보는데 삼촌이 자꾸 어린 저에게 삼촌의 얘기입니다. 김주성이 잘하네. 조카야, 삼촌이 잘생겼나? 김주성이 잘생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삼촌입니다. 조카야, 말해.

0: 봐라. 삼촌이 잘생겼나? 전마가 잘생겼나? 어? 어? 어린 마음에 거짓말할 수 없었던 저는 참다 참다 소리쳤습니다. 삼촌은 못생겼어! 삼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지금까지도 죄송하네요. 제 마음속 영원한 원조꽃미남 김주성 선수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부르셨습니다.
1: 네. 근데 뭐 저도 못생겼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네. 못생겼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0: 저 많이 들었습니다. 저 20대 때 소개팅 나가면은 진짜 못생겨서 싫어요 이 얘기까지 들어보고 그날 하루 종일 소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어? 그래서 상처 그때는 상처였어요?
0: 네. 상처였고요. 그동안에 그 충격으로 한 6개월 동안 소개팅이나 미팅을 못했습니다.
1: 그런 거 보면 본인이 안 못생겨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0: 근데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1: 아, 그래 나는
0: 싫어할 것 같아요.
1: 나 못생겼다는 얘기도 상처를 안 받아서
0: 알고는 있는데 막상 또 그걸 면전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1: 또 그렇다 또 막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 갑자기 또 화가 또 확 올라오네. 다시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왜 삼촌한테 못생겼다 해가지고 야 진짜 오늘 그 86년 월드컵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아마 2002년 월드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0: 그렇습니다.
1: 우리 제작진한테도 86 월드컵 막 김주성 선수 최순호 선수 물어보면 우리 지금 이제 젊은 작가들은 이렇게 갸우뚱하는데 2002년은 다 알겠죠. 그죠.
0: 맞습니다.
1: 산소 탱크 있었고 막 진공청소기 약간 동물에서 좀 가전 느낌 별명들도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의 별명이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2002년에 기계 같은 별명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의 강한 카리스마와 철저한 전술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기계처럼 정말 움직였거든요. 체력도 정말 풀파워, 풀충전이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에 빗댄 별명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별명이 산소탱크,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동량과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체력을 그 모습을 빗댄 별명이 산소탱크였고요. 박지성 선수의 별명은 대부분 체력과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산소탱크 말고 두 개의 심장,
1: 그렇죠.
0: 또는 세 개의 폐. 요즘에는 해버지라는 별명이 많죠.
1: 네.
0: 바로 해외 축구 아버지 이 뜻인데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축구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 축구 플러스 아버지 해버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나 지금 막 그 산소탱크 진공청소기 얘기하다가 진공청소기 딱 하니까 김남일 선수가 진공청소기 아니었어요?
0: 맞습니다.
1: 와,
0: 김남일 선수는
1: 수비?
0: 맞아요. 그러니까 김남일 선수는 자기 쪽에 오는 공을 다 빨아들여서 뺏는다 그래가지고 진공청소기라고 별명이 붙은 건데요. 그만큼 이제 상대 공을 잘 뺏고 그랬다는 뜻이죠.
1: 또 어떤 재미있는 별명이 있었나요?
0: 그러니까 동물 또는 기계하고 상관없이 아주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을용 선수 별명이 재밌어요. 근데 이을용 선수 당시 별명이 괴뢰군이었습니다.
1: 괴뢰군? 왜요?
0: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외모가 북한 괴뢰군을 닮았다 그래서 동료들이 붙인 별명이었고요. 특히 절친이 안정환 선수거든요.
1: 맞아요.
0: 그 안정환 선수가 특히 이을용 선수를 괴뢰군이라고 많이 놀렸다 그래요.
1: 야 괴뢰군 이렇게 놀리고.
0: 맞아요. 이거 너무나 친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불렀던 건데. 그리고 또 이을용 선수에게 가장 유명한 별명은 바로 을룡타죠. 이 을룡타는 사실은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그 이듬해에 생긴 별명인데요. 2003년에 동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기를 치르는데 중국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꾸 거칠게 파울하고
1: 하다가
0: 그러니까 이을용 선수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파울을 한 중국 선수를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유명한 인터넷 밈이 돼요.
1: 그래서 을룡타.
0: 맞습니다. 그 다양한 패러디가 나오게 되고 중국 선수뿐만 아니라 뭐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을용 선수가 때리고
1: 그치.
0: 그때 생긴 별명이 바로 을룡타고 지금까지도 뭐 무슨 타 이런 별명이 많이 나오고 있죠.
1: 아 우리 을룡타 얘기 나온 김에 뭐니뭐니 해도 2002년 한일 월드컵 최고의 별명왕은 을룡타에게 괴뢰군을 지어준 안정환 선수 아니었습니까?
0: 네, 뭐 안정환 선수는 지금이야 웃기는 냉장고 아저씨로 더 유명하지만
1: 지금 그렇네요.
0: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긴 머리카락에 잘생긴 외모가 정말 아이돌 또는 배우 저리가라였어요. 그러니까 미남 배우만 할 수 있었던 화장품 광고를 찍기도 했었고요. 영락 없는 순정 만화 캔디의 주인공 테레우스였던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월드컵을 치르면서 더 멋진 별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연장전 골든골을 터뜨리고 나서 이 반지에 키스하는 모습.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지금까지도 테리우스나 반지의 제왕은 한국 축구 최고의 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정환 선수에게 너무 딱 맞는 그런 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퀴즈.

0: 해주실까요?
1: 네, 다양한 축구 선수들의 별명을 짚어봤는데요. 허정무 감독이 선수 시절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으로 불렸을까요? 1번 진돗개 월월, 2번 말티즈 알알.
0: 말티즈를 잘하시네요.
1: 아, 네.
2: 알알.
0: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리는 무료. 자, 지금까지 이성모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3: Shorty Shiller!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Walk!

0: 전화.
1: 허정무 감독이 선수 시절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별명으로 불렸을까요? 1번 진돗개가 정답이었죠.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자, 2부 마치고 3부 하시죠. 내 마음이야 넘버 7 흥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같이 돌아옵니다. Stay tuned.

AI 개발자를 꿈꾸지만 문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IT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프리 AI 캠퍼스를 활용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프리 AI 캠퍼스는 실무 수준의 프로젝트 훈련 과정인 AI 캠퍼스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와도 같은데요. 본격적인 직업 훈련에 앞서 적성을 확인하고 기초 실력을 다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료의 90%를 지원받는

0: 는 프리 AI 캠퍼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0: 하루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닥터피아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5: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 해비 오피션 플리즈 안 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세요.
12: 파워 FM.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김성배 님이 철업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더 반갑고 좋아요. 제 이름 석자 살며시 출석 체크하고 갑니다. 아, 성배 성배. 반가워요 성배. 광고 듣고 와서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의 넘버 7 그대로 할 거예요. 변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오히려 더 열정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도 무조건 기대주세요. 우리의 흥대결
13: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이노엔.
13: 1544-8777
1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 유니클로 감사제.
1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5: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7: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12: 더 열심히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7: 왜요?
12: 지금처럼만.
17: 아유.
12: 네, 지금처럼.
17: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과유불급이란 단어가 안 맞아요.
12: 네.
17: 예, 우리는
12: 그래요?
17: 예, 과유만급. 그, 맞나요?
12: 뭐 만들어서.
17: 아침 조차 아닌 게 어디예요? 예.
12: 아니, 우리 말투리다 보면 개그맨들 급하잖아요. 권진영 씨한테 시켰더니 미안합니다. 먼저 갑니다.

0: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5: 키우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는 좀 줄어들어야 할 텐션들이 그래도 유지 정도? 예, 좀 더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애들한테는 무조건 어, 왔어 너무 잘했다 무조건 안 들려도 진짜 이런 거 해주거든요. 예, 계속 리액션 싸움이에요. 예.
6: 그러니까 처진다고 계속 쳐들지 말고 조금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다 보면 또 내 기분이 되기도 하니까.
5: 그렇죠. 평상시 때에도 한번 살짝은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6: 그래, 오구원이 또 이럴 때 날 좋을 때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가서 또 걷고 산책하고 기분 잘 끌어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5: 네네.
6: 슬기슬기 박슬기 우리 아까 3분 문자 주제 각박하다
5: 각박해.
6: 하나씩 볼게요.
5: 수박님이에요. 지난 겨울 한파로 저희 집 보일러와 수도가 동파됐습니다. 근데 동네 목욕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있는 샤워실을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부장님이 저를 보며 회의 시간에 혀를 차면서 젊은 사람이 자기 돈은 아깝고 회사 돈은 아까운 줄을 몰라. 왜 굳이 샤워까지 회사에서 해? 하면서 핀잔을 주시는데 부장님의 각박한 말투에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아우 정말. 아,
6: 그래 이럴 때 있어. 그리고 참 이럴 때 보면 고를 때 타이밍이 왜 안 물어볼까요?
5: 그러니까.
6: 뭐 저기 사정이 있어. 왜 뭐 여기 회사에서 했어.
5: 아, 맞아.
6: 동파. 아이고 야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일주일, 야 이거
5: 회사, 이게 순서지 이게.
6: 그러고 이제 유머로.
5: 그러니까.
6: 야 이거 회사 돈 많이 나가겠는데 이거 일주일 하면 아 부장님.
5: 결국에 하고 싶은 말 뒤에 하면은 되는데.
6: 그래 이거를 뒤에 하면 되는데.
5: 맞아.
6: 먼저 이렇게 선 공격을 해버리면.
5: 그리고 진짜 따뜻한 부장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이건 보일러가 안 되면 얼마나 추워? 우리 집에 와서 지내.
6: 부장님 그건 너무 오버하신 것 같아요.
5: 미안합니다.
6: 회사까지 굳이 있는데 회사에서 씻게 되는데
5: 아니 보일러가 안 되면은 춥잖아. 집에서 춥잖아요.
6: 네.
5: 네, 그러니까.
6: 아 그래요?
5: 네, 네. 회사,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 말이라도 진짜 아, 리얼은 아니더라도
6: 사연 알아버리면 너무 살벗해서 네,
5: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말하거든요.
6: 그래. 네. 어쨌든 순서만 바뀌었더라면 그렇죠?
5: 진짜 그렇네요, 각박하다 우리. 이거는 진짜

0: 붙여서가지고 전부 다 그거 들어와가지고 다 담배를 펴가지고
1: 아~ 아,
0: 내가 이제 담배 안 피니까
1: 그쵸, 그쵸,
0: 나는
1: 몰랐지.
0: 뭐 모르지 어디서 피는지 모르니까
1: 그치 모르지
0: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오는 거야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나도 근데 약간 그 이 여기 있으면 지금 그 후문에 제가 걷다가 오면 거기서 담배
1: 피요.
0: 우리가 옮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근데 강행을 하는 걸로 봐서 완전 스파르타네요 300이에요 지금 네. 대단한 곳이네요
0: 0705 제가 볼까요 네. 옆에 자리에 주차를 하고 짐 들고 따라오는 걸 봤을 상황인데
1: 아,
0: 아 나 무엇보다 저를 기다려주는 걸 바라진 않더라도 그 바로 그렇게 그 빨리 엘비문이 닫힐 타이밍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우 싹퉁바가지
1: 아 진짜 저도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싹퉁바가지 아 진짜
0: 그래.
1: 아 이거 너무 진짜 힘들고
0: 아유 그렇네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옥수수염차 드리고요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1: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0: 가만히 눈을 감아
1: 가만요 하시더라고요 이 정성 실화인가요?
0: 아저 정말 죄송한데
1: 네.
0: 아저씨 톤 다시 한번 해보세요
1: 왜요 왜요 왜요 여기저기 수습을 해서 부품 겨우 차지 않았어요 다시 오세요
0: 다시 오세요
1: 아 이런 아저씨 있어요
0: 있어 근데 있어
1: 네.
0: 자 오셉 엄지가 핫차를
1: 어~
0: 아, 나 진짜
1: 좋다 이거 있잖아요 네, 좋다
0: 네. 그,
1: 아. 또 우리 승혜씨가 임신을 해서 너무 축하했잖아요
0: 그래요. 아 우리 아. 그 옆에 숙모 누구지
1: 숙모 보람님
0: 보람 숙모 예. 그 숙모 말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1: 그럼 내가 해주고 싶다.
0: 어? 만 원 줄 것 같은데?
1: 아니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이제 학원을 다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상가가 엄청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데려주고 이제 학원에 데려다 놓고 이제 저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차를 있잖아 왔다 갔다를 계속 하시고 와 너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급한데 빨리 일 보고 다시 애를 학원하러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혹시 제가 해드릴까요? 왜냐면 그 차가 예전에 제가 타던 차였어요. 경차더라고요 다행히. 그 제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울려 그러시는 거예요.
0: 아, 그 주차 못한 사람 있잖아요. 네. 나도 주차 좀 약간 공포 있거든요.
1: 그래서 지냈는데 그래도
0: 내 마음 퀴즈 풀어보고요.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볼 거예요.

0: 사는 여자.
1: 못하면 아웃이고요. 준비되셨고요?
2: 오케이!
1: 쇼 끝은 남는 거야. 후. 보기 전 얘기는 두 번째 문제 제가 내드릴게요.
2: 네.
1: 오늘 차트 여섯 번째 노래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였죠.
2: 그쵸?
1: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 라이터였던 고 김광석 씨에게는요. 지난 2014년 제5회
3: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2: 허준에서
1: 입춘 있잖아요.
2: 아 입춘.
1: 네.
2: 입춘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죠?
1: 입춘. 3.
2: 어, 야 이거 뭐 어디서 갖고 왔네?
1: 딴.
2: 어머머머. 모르겠어. 아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 춘이랑 몇 개 있는데.
2: 그래요?
1: 경춘 이런 것도 있잖아.
2: 경춘서 간단한 시술로 잘 해결을 했습니다. 언니 말 듣기 100번 잘했죠. 언니가 절 생각해줬던 그 마음 진짜 너무 고마워요.
1: 야 시술로 다 잘 끝났네. 나 수술 하는 건 질색이.
2: 그러니까 진짜 수술하면은 그냥 시술로 끝날 거 몇 번 더 아프고 좀 오랫동안 좀.

0: 이렇게 요양해야 되잖아요.
1: 아, 그 저도 이제 그 무릎 반월상 연골팔 수술했을 때 수술하면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0: 맞아요.
1: 피 검사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혈액하고 그걸 해야 돼서.
0: 네.
1: 일단은 뭐 피검사 했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건강하게 있을 거니까.
0: 그죠.
1: 그걸 통과하고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막 마취실 직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뭐 동의서 쓰고. 나도 지금 갑자기 수술할 때 되게 그냥
0: 맞아.
1: 무서워요.
0: 무서워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제 정도 계속 누워
1: 그래,
0: 있어야
1: 그래.
0: 돼.
1: 네. 아니 무릎이니까 다리 쪽만 부분 마취할 거냐 전신 마취할 거냐 뭐 고민하고 그랬던 거 진짜 병원 큰 병원 가는 거 딱 자체가 질색이야. 그죠?
0: 네. 어쨌든 진짜 잘하셨네. 시술로 딱 끝낸 거.
1: 잘했어. 잘했어. 언니 말 잘 들을 거니까 잘 도와줬네.
0: 네.
1: 오늘 사연 소개된 장땡땡님께 백화점
2: 웃으면서 또 만나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조강지처가 좋더라.
6: 한국 부탄가스의 힘
5: 국민연료 선연료
7: 배고플 땐 바로
8: 열정국밥 열정
6: 딸이야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9: 비스타펀 롯데리아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0: 이게 다 얼마야?
11: 하이마트로 가요.
12: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11: 하이마트로 가요.
12: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네. 김광석 서른 즈음의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춰주는 거였죠. 정답은 1번
6: 청. 의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면
13: 케어원 케어
1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원 케어
14: 1577-1199

인데요. 여기서 봉디 라디오를 틀어놨네요. 울쌤한테 좀 힘든 일이 있었다는데 위로의 말도 좋지만 노래로 힘을 전하고 싶네요. 마룬5의 메모리즈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신청해주신 노래로 뭐 제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